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편리하다. 편리하다예요. 우리 친구들 편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이제 학원에서 너무 어려운 숙제를 푸는데 되게 쉬운 숙제를 푸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꽉 차다가 내려갔어요.
0: 그랬구나. 편리하다는 이용하기 쉽고 편하다란 뜻이에요. 설명서에 그림이 함께 있으면 알아보기 쉬워서 편리해요.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입으면 안전하고 편리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이용하는 것들도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지요. 평소 쓰는 물건이나 이용하는 것 중에 편리하다고 느끼는 게 있나요?
2: 저는 꾸꾸라고 라이터가 있는데 어두운 것이 무서운 친구들은 아주 추천드릴게요.
0: 아, 그렇군요. 네.
2: 광고 아닙니다.
0: 우리 준성이.
1: 그냥 이 세상 모든 물건이 다 편리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정답입니다.
1: 물건의 용도에 따라 사람이 편리하라고 만드는 거니까 불편한 물건은 없지 않을까요?
0: 똑똑 오빠처럼 잘 말해 주었어요. 그럼 편리하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편리하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불편하다. 불편하다라는 말 들어봤지요?
1: 네. 불편하다는 뭔가 하기 어렵고 힘들다, 답답하다 그런 의미.
0: 불편하다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새 신발을 신었더니 발이 불편해요. 단추가 많은 옷은 입기 불편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 처음 산 장난감이 조작법이 어려워서 불편했어요.
0: 아, 맞아요. 처음 샀을 때는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지요.
1: 아직도 어려워요.
0: 아직도 어렵구나. 그리고 불편하다란 말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할 때도 불편하다고 해요. 친구들,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말 써본 적 있나요?
2: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게임 하고 싶은데 인원수가

0: 하지는 않았어요.
1: 제가 태권도에서 피구를 하는데 코앞에 있는 걸 못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2: 그랬구나.
1: 난 왜 피구를 못 하는 걸까?
2: 경기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 때 불편하다란 말을 쓸 수 있고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불편하다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편리하다와 불편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2: 펼쳐서
3: 펼쳐서
2: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0: 편리하다. 이용하기 쉽고 편하다. 불편하다.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리아가 발표해 주세요.
2: 세상에 냉장고가 있어서 편리하다. 내 방엔 눌게 산더미이고

0: 싶은 걸 많이 못해서 불편하다.
1: 내 방에 놀 게 산더미이고 놀고 싶은 걸 많이 못해서 불편하다. 리아의 마음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치요? 그리고 놀 게 산더미인데 놀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것이어서 이 고를 쓰는 것보다 인데를 써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어요. 다음 우리 준성이 읽어주세요.
2: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으니 편리하다. 난 피구를 못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1: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이는에 들이는을 선생님이 고칠게요. 요렇게 들이는으로 쓸 때는 씁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준성이가 읽는 대로 드리는이라고 읽어요.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 두 단어를 배워봤어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단어들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3: 네.
1: 좋아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날게요. 여러분
3: 안녕.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5: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6: This one.
5: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9: 앉으세요.
5: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1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미남에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라라에게 물어보자.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안녕, 나는 마법의 팬 라라야.
3: 안녕.
4: 오늘의 속담은 울며 라라 먹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5: 아! 응? 알겠다.
0: 뭔데?
5: 울면서 닭똥 먹기.
0: 닭똥? 갑자기?
5: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먹는다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먹겠네.
0: 아, 그런가?
5: 토끼똥.
0: 라라야, 힌트 좀 줄 수 있어?
4: 좋아. 라라에 들어갈 음식은 아마 그림남매는 먹기가 좀 힘든 음식일 거야.
0: 울면서
5: 곧

0: 고추.
1: 고추 먹기?
0: 아, 그런가 보다. 놀, 너 똑똑한데?
2: 내가 할, 맞췄으니까 내가 할래.
0: 아, 그래? 그럼 네가 해.
3: 나 고추 해보고 싶어.
0: 오이.
1: 오이?
3: 어? 나 오이는 좋아하는데.
1: 울며 오이 먹기?
0: 하긴, 그때도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랑 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일단 난 오이로 한번 해볼게.
4: 그래요. 그럼 오늘도 한번 그림을 재밌게 그려볼까요?
0: 그래.
3: 나는 일단 사람이 우는 것부터 그려야지.
4: 우준아.
1: 응?
4: 우준이는 왜 오이라고 생각했어?
0: 그때도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오이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 이거 먹어 하고 억지로 먹이는 거지.
4: 아, 그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뜻인 거야?
0: 응, 아마 그럴 것 같지.
4: 그렇구나. 그럼 윤슬이는? 윤슬이는 왜 고추라고 생각했어?
3: 울 때 매운 걸 먹으면 눈물이 딱 그치잖아.
1: 오, 기발한데.
3: 그래서 친구가 울고 있으면 친구한테 고추를 주면 친구가 매워서 울음이 딱 그친다. 그러면 친구 눈물 그치기 작전 성공하는 거지.
4: 아, 그럼 우는 사람에게 줘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야?
3: 응, 맞아.
4: 기발한데? 둘 다 오이랑 고추를 너무 잘 그렸다.
3: 고마워.
1: 고마워.
4: 그럼 윤슬아.
3: 응.
4: 윤슬이는 눈물이 날 때 어떤 걸 하면 울음이 그칠 수 있을까?
3: 응, 나는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4: 엄마 아빠가 안아줬을 때?
3: 응.
4: 그럼 우준이도 한번 예시를 들어줄래?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1: 숙제를 하기 싫은데 엄마가 일부러 막 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그때 울며 오이 먹기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4: 그렇구나. 그럼 윤슬아,
3: 응.
4: 말풍선에는 뭐라고 쓴 거야?
3: 굿, 좋다, 좋은 생각이다 라는 뜻이야.
4: 아, 좋아요. 그럼 그림남매, 오늘도 그림남매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0: 응. 그래.
3: 나는 이렇게 그렸어.
0: 오.
3: 여기에 사람이 있잖아. 이 친구가 울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고추를 친구한테 주면 친구가 고추를 먹고 너무 매워서 눈물이 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굿, 좋은 생각이다 라고 써놨어.
4: 좋아. 그럼 한번 우준이도 설명해 볼까?
0: 그래. 주르륵.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오이를 싫어하는 친구가 오이를 억지로 먹고 있지? 오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오이를 싫어하는 친구한테 오이를 막 주는 바람에 오이를 싫어하는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오이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오이 먹다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
4: 그렇구나. 오늘도 두 사람의 생각 잘 들어봤어.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오늘도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4: 오늘의 속담은 울며 겨자 먹기야. 친구들은 겨자를 먹어본 적 있어? 냉면이나 회를 먹을 때 나오는 노란색 소스 말이야. 겨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 많이 사용했던 매운 향신료야. 주로 겨자 가루를 물에 섞어 발효시켜서 사용하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음식에서 겨자를 같이 먹게 되면 어떨까? 겨자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찔끔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뱉을 수도 없잖아. 이런 경우를 보고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생겼지. 울며 겨자 먹기는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할 때 쓰는 말이야. 만약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내가 친구들의 성화를 못 이겨 반대표로 장기자랑에 나가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나 말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지? 아무래도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야겠군. 라고 말이야.
3: 어? 그러면 내 뜻이랑 오빠 뜻이랑
0: 비슷한데? 비슷하네?
3: 나는 매운 걸 먹이고 오빠는 억지로 먹는 거.
0: 맞네.
3: 난 매운 거 잘 먹는데.
0: 그래?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속담이 나왔겠지?
3: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의 속담은
5: 울며 겨자 먹기!
0: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뜻!
3: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5: 안녕!
4: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너 때문에 내 밀가루가 모두 날아가 버렸어. 이제 우리 집엔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1: 미안해, 마르틴. 대신 내가 선물을 줄게.
2: 바람이 준 선물. 오늘의 이야기는 노르웨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 아래.
3: 와, 노르웨이? 노르웨이?
2: 바람이 어떤 선물을 줬는지 함께 보러 가자.
4: 그래, 그래.
2: 민찬이.
5: 응.
2: 예은이.
6: 응.
2: 에이든.
7: 응.
2: 승현이.
8: 응.
2: 준비됐지?
9: 응.
2: 이야기 속으로 뿅뿅.
10: 뿅뿅.
11: 옛날에 마르틴이라는 소년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12: 이제 남아있는 음식 재료는 밀가루 조금뿐이구나. 마르틴.

0: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1: 아, 그랬구나.
2: 바람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 미안해, 마르틴. 대신 내가 선물을 줄게.
0: 후! 이건 식탁보잖아.
1: 그래, 이 식탁보를 펴고 나서.
2: 바람은 마르틴에게 마법의 식탁보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 마르틴은 여관에 묵게 되었어요.
3: 자, 이 방이야.
1: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람이 알려준 대로 주문을 외워볼까? 식탁보야,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다오.
2: 그러자,
1: 우와, 맛있겠다.
3: 우와, 정말 신기한 식탁보잖아.
2: 그리고 그날 밤, 마르틴의 방에 몰래 들어온 여관 주인은,
3: 신기한 식탁보는 이제 내 거야.
4: 마르틴, 밀가루 가져오래 했더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난 거니?
1: 밀가루 대신 이 신기한 식탁보를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다오. 이상하다.
4: 마르틴, 이젠 거짓말까지?
1: 그게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된 거지?
2: 그래서 마르틴은 다시 바람을 찾아갔어요.
1: 뭐? 식탁보가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고? 이상하네. 좋아, 대신 이걸 줄게. 오!
0: 어?
1: 이건 양이잖아. 그래, 이 양은 말이야.
2: 바람은 마르틴에게 마법의 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마르틴은 또 여관에 묵게 되었어요.
1: 자, 그럼 바람이 알려준 대로 주문을 외워볼까? 양아, 양아, 금돈을 다오. 우와, 진짜 금돈이다.
2: 그리고 그날 밤도 여관 주인은 마르틴의 양을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온 마르틴은,
1: 자, 엄마 잘 보세요. 양아, 양아, 금돈을 다오. 이상하다.
4: 또 거짓말하는구나, 마르틴. 아유,
1: 그게 아닌데. 뭐? 양이 금돈을 주지 않았다고?
2: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바람은,
1: 좋아, 그럼 이번엔. 어? 이건 지팡이잖아.
2: 그리고 그날 저녁, 마르틴은 또다시 여관에 묵게 되었어요.
3: 오늘도 푹 자렴. 저 지팡이도 분명히 신기한 지팡이겠지?
1: 지팡이야, 지팡이야, 마구 때려라!
3: 아이고, 아이고, 그만!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 지팡이 좀 가져가라고. 제발.
1: 그럼 제 식탁보와 양을 돌려주실 건가요?
3: 그래, 돌려줄게. 돌려준다고. 사람 살려.
2: 그렇게 해서 마르틴은 바람이 준 식탁보와 양,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5: 소년의 용기 정말 대단하다.
6: 맞아.
7: 대단해, 진짜.
5: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7: 나는 여관 주인이 저렇게 너무 평온하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 많이 훔쳤으면 좀 미안할 법도 한데 저렇게 미안할 기세거지 계속 훔쳐가니까 조금 무서웠어.
5: 그랬구나. 소년이 바람을 계속 찾아간 행동 어떻게 생각해?
7: 마르틴이 약간 되게 좀 잘 속고, 뭔가 잘 넘어가는 사람 같아. 나라면은 그냥, 바람아, 어떻게 좀 해줘라고 했을 텐데, 되게 간절히 말하고, 진짜 착하게 말하니까 되게 착한 것 같아.
8: 마르틴은 여관 주인에게 혹시 뺏어가셨으면 도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신뢰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0: 그 여관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고 바람에게 갔던 것 같아.
1: 소녀는 바람이 준 선물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2: 응. 왜냐하면 이제 마르틴도 이렇게 여관의 주인한테 빼앗긴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내 물건도 이제 소중히 챙기고 잘 책임감 있게 챙겨야지. 라고 하면서 완전 잘 지키고 소중히 다룰 것 같아.
1: 여관 주인은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일까?
0: 그거는 범죄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2: 아, 정말. 그렇게 지팡이 몇대 맞은 걸로는 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 좀 진정한 벌을 받아야 될것 같아.
1: 그러면은 에이든이 생각하는 진정한 벌이란 어떤 거야?
2: 일단은 마르틴한테 미안하다고 이거 내가 했다고 솔직히 고백한 다음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착하게 마음을 먹는 거지.
1: 오늘도 멋진 생각 나눠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
3: 나도
1: 바람이 준 선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친구들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2: 응?
3: 줄넘기?
1: 뭐야? 또?
2: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2: 어? 어, 알았어.
0: 자, 같이 뛰는 거야. 어? 시작!
1: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3: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4: 뭐야? 컷! NG!
5: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2: 여기 세포인데 괜찮으세요?
5: 역시 내 예상이

0: 맞는 것 같은데.
1: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2: 밥? 귀찮잖아. 먹지 마. 이따 먹어.
3: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1: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4: 황금 시간.
3: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0: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1: 성장호르몬 감독님!
3: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5: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2: 에이, 설마... 아니지?
3: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1: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3: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1: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6: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1: 설마 또
7: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거다!
5: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8: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9: 남성 호르몬과
5: 여성 호르몬을
8: 깨워버릴 거니까.
0: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3: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0: 몸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3: 그래? 그럼 더 자자.
10: 지방 먹고 힘내.
11: 뚱!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10: 뒤뚱!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11: 오, 고마워 지방세포.
8: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10: 힘내라 뚱! 힘내라 뚱!
6: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1: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6: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5: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2: 이제... 기성장 끝?
3: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5: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2: 골고루!
3: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12: 오빠가 너만 믿는다!
3: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1: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3: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1: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옥방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띠뚱 띠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용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3: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4: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5: 꿀꺽꿀꺽! 으라차차차!
3: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4: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6: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2: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7: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2: 네? 또 왜요?
4: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2: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4: 아, 이쪽이야. 이쪽.
2: 빨리 좀 말해주시지.
8: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9: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0: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2: 눈부셔! 이게 나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0: 그뿐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11: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2: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0: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3: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11: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0: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3: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11: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10: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3: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11: 야단났어.
7: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11: 호빵아, 시간이 없어.
12: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2: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10: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6: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7: 오! 오! 오!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3: 키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13: 어서 가서 자. 어서.
2: 네. 키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얼른 불 끄고 자야지.
14: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0: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엄마 모기의 사냥법.
1: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1: 아니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야호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1: 하고... 쉬쉬쉬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1: 알았어 누나.
2: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0: 오,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1: 응? 아니?
0: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1: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3: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1: 어? 어? 어? 어?

0: 여기서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2: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0: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1: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0: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1: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2: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1: 야호! 신난다!
2: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어?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무슨 소리지?
2: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3: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4: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1: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4: 그거요.
0: 당연히.
4: 신선하고.
0: 영양분이.
4: 풍부한.
3: 피지.
1: 뭐? 피.
4: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1: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5: 맛있어. 쭉. 상큼해. 수에.
0: 꿀이나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4: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1: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3: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2: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0: 모기다! 아야야야야!
2: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6: 야호! 피다!
0: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1: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4: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0: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2: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1: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2: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1: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2: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1: 예, 히로딘.
2: 작전 개시.
7: 안녕! 오늘도 피부 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8: 네, 비만 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7: 비성! 비성!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9: 침입자라니요! 오늘은 이상 없으니 안심하라면서요!
0: 어떻게 된 거예요?
7: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 조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0: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2: 예!
1: 네.
2: 떨어져!
0: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3: 히로딩!
4: 무기 여왕님의 취미시다! 히로딩!
1: 우와!
0: 목이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5: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5: 네! 비발세포님!
6: 이야!
4: 혈소판!
2: 아유, 야, 소판! 괜찮아! 안 다쳤어!
3: 누구냐, 넌?
4: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틴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1: 어? 뭐라고?
4: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1: 우와! 비만세포는 어떻게 해보세요?
4: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4: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4: 있다고?
5: 헛!
7: 설마 그분을
1: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7: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5: 핏줄이 돌돌렸어!
1: 넌 이제 큰일 났다!
7: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펴둬라!
4: 모기 여왕님, 어서 침을 빼세요! 모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7: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펴둬라! 아우! 아! 여긴 끝장날 거야.
1: 폐허가 될 거라고.
5: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0: 히로딘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7: 계속 거라. 폭탄 받아.
2: 핏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4: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7: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5: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도다!
8: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5: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말이냐?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9: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5: 어이, 그럼 안 되지!
8: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9: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5: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10: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11: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12: 어떻게 되긴?
13: 큰일이 벌어지지?
11: 뭐?

0: 큰일이 벌어진다고? 오마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루딘을 내보내고 히루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 구라!
0: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1: 오!

0: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1: 고마워요. 아빠.
0: 왜?
1: 왜요? 어? 아빠.
0: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2: 원하는 게 뭐야?
0: 뭐? 없어.
2: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0: 안 했는데?
1: 하셨잖아요.
0: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2: 여보.
0: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2: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0: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3: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3: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4: 해결하실 수 있어요?
3: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2: 아...
3: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4: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4: 아, 됐어요.
3: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1: 네?
3: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0: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3: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0: 안 돼!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삐입.
3: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0: 에?
2: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3: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1: 왜요?
3: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1: 오, 좋은 생각이에요.
4: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1: 아빠?
0: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1: 잡았다! 안돼!
3: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1: 얍!
2: 모비스!
3: 뭔데?
4: 크라운.
5: 알이잖아.
4: 정말.
1: 알이 왜 여기 있지?
4: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찾아주자.
5: 크라운. 근데 어떻게?
6: 저기. 어?
4: 가보자.
5: 아저씨.
7: 나 말이냐?
5: 혹시 뭐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7: 잃어버린 거 없는데.
4: 이거 저쪽에서 찾은 건데.
7: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니네.
4: 다른 데 가보자.
7: 잠깐. 그거 내 거 맞아, 내 거. 그럼 저기서 찾았다고 했지?
4: 그쪽이 아니라 저쪽인데.
7: 아 맞다, 저쪽이었지.
5: 그냥.
7: 고마워. 맛있겠다.
8: 여보.
7: 어서 와.
9: 안녕하세요.
8: 안녕. 무슨 일이야?
7: 그게
10: 잃어버리신 알을 저희가 찾았어요.
8: 응? 무슨 알?
4: 저희가 저쪽에서 알을 찾아서 드렸어요.
7: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알이잖아.
8: 당신 알을 잃어버렸다고?
7: 아니 그게
8: 돌려줘! 우리 게 아니잖아.
7: 사실은 우리 알이 아니야. 자.
5: 뭐야, 거짓말이었어?
4: 너무해.
7: 미안.
5: 나빴어. 크랑크랑.
4: 그럼 누구 알이지?
8: 얘들아.
4: 어?
8: 저쪽으로 가봐.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 알을 잃어버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
7: 맞아.
4: 그렇군요.
1: 고맙습니다.
4: 크랑크랑.
9: 안녕히 계세요.
8: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7: 잘 가. 잘못했다니까.
0: 뽀로로와 친구들은 알을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 나섰어요.
4: 어? 저기! 기린이다! 기린아!
11: 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4: 여기야!
11: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5: 아래쪽이야!
11: 아래?
5: 그래, 여기야!
9: 안녕.
11: 안녕.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인다. 너인 누구야?
4: 크랑크랑. 응?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크랑크랑.
11: 그게 뭔데? 어디?

0: 잘 모르겠는데.
1: 그건 알이야.
0: 아, 알. 그런데 난 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어쩌면 얼룩말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2: 얼룩말은 알을 낳지 않아.
0: 알을 낳는 얼룩말도 있지 않을까?
2: 알을 낳는 얼룩말은 없어.
0: 그래? 그럼 하마는?
2: 하마도 알을 낳지 않아.
0: 그래? 하마도 알을 낳지 않는다니.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 그럼 새는?
3: 새? 맞아. 새는 알을 낳잖아.
1: 정말 그렇네.
0: 그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새들이 많이 있어.
3: 알려줘서 고마워.
4: 크랑크랑.
3: 그럼 우린 가볼게.
5: 안녕.
0: 안녕. 꼭 알의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다.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3: 이쪽에 새들이 많다고 했는데.
2: 그러게.
1: 저기다. 저 미안한데 뭐 좀 물어볼게. 저 미안한데.
2: 앵무새야, 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6: 너희들 노래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3: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6: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난리네.
2: 뭐야?
1: 왜?
6: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알기나 해?
1: 베리, 사과하는 게 좋겠어.
6: 바라밤바라밤.
3: 저기.
6: 뭐야?
3: 노래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6: 내 노래를 무시하다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노래를 불러봐.
3: 노래 불러보라고? 잠깐만.
6: 안돼 안돼. 나보다 잘 부르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지.
3: 정말?
6: 대신 못 부르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3: 좋아.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0: 노래 좀 한다.
1: 뭐이, 너도 꽤 잘 부르던데. 정말? 좋아. 그런데 아까 뭘 물어보려고 한 거야? 아! 로디, 알 좀 가져다 줄래? 자, 여기.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0: 응? 이게 뭐야?
1: 알이잖아. 바닷가에서 주웠는데 주인을 찾는 중이야.
0: 내 알은 아닌데. 어쩌면 독수리 알일지도 모르겠다.
1: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
0: 높은 바위 절벽에 살지.
1: 고마워. 나 가볼게.
0: 잘 가.
2: 안녕.
0: 안녕.
1: 얘들아.
3: 베리, 알 주인을 찾았어?
1: 독수리 알인 것 같아.
4: 독수리 알? 독수리가 어딨어?
2: 독수리는 바위 절벽에 산대.
5: 바위 절벽?
1: 우와. 저기인가 봐.
0: 우와, 높다.
1: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0: 내가 보고 올게.
3: 조심해, 해리.
1: 짜자자, 정말 높긴 높네.
0: 우와, 저기 있다.
1: 으차, 어디 보자. 아니다. 그런데 좀 큰 것 같은데. 으아!

0: 독수리 아니지?
1: 저게 뭐지?
0: 어? 뭘 보란 거야? 어?
1: 얘들아! 도망쳐! 독수리가 쫓아올지도 몰라! 간신히 살았네. 얘들아! 안녕! 모두 잘 지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여기에서 알을 주웠는데 그걸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었어.
3: 이거야.
1: 어디 볼까? 응? 이건 거북이 알이야.
4: 거북이 알?
1: 그리고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야. 거북이는 모래에 알을 낳아. 낳은 알을 모래 속에 감춰놓지. 너희가 그걸 찾은 거야. 아~ 그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자.
2: 수고했어, 그럼. 어?
1: 야야, 소야.
2: 엄청 많다.
1: 얘들아, 저쪽을 봐.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거북이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이야.
5: 아기 거북이들은 먼 바다로 갔어요. 모두 건강하길 빌어요.

0: 사이좋게 지내.
1: 뽀로로와 크롱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0: 됐다. 크롱, 다 만들었어?
2: 크롱.
0: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야?
2: 크롱.
0: 내 눈사람 좀 보라고. 멋지지? 크롱 것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게.
2: 어, 크롱.
0: 멋있게 만들어준다니까. 이걸 이렇게. 요것도.
2: 크롱. 오, 크롱.
0: 빠야야. 오, 아, 미안. 다시 만들어줄게. 크롱, 넌. 어이.
2: 나와.
3: 안녕.
0: 얘들아, 어디 가?
3: 소풍 가려고. 너희도 가자.
0: 소풍?
4: 꽃이 많이 피었을 거야.
0: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가서 재밌게 놀자. 알았어. 밀지 마.
3: 아휴,
0: 또 시작이다. 둘 다 그만해.
4: 그래, 소풍 가야지.

0: 얘들아, 싸우지 마.
1: 아까도 그러더니.
2: 그만해.
1: 정말.
3: 그럼 너?
2: 응, 그럼.

0: 예쁘다.
1: 정말 꽃이 활짝 폈네.
2: 그러게.
1: 어? 루피야, 저기 좀 봐.
3: 어? 우와, 너무 예쁘다.
1: 정말 크다.

0: 자.
1: 고마워.

0: 차가 멈췄어.
1: 그러게.
0: 어이, 왜 이러지? 끝났다! 아자자!

0: 그렇지. 도착했습니다. 그럼 가자.
1: 왜 그래?
2: 잠깐이 그럼 크롱은?
0: 어? 크롱이 단칸이 떨어졌나 봐.
2: 뭐? 어떡해?
0: 다시 숲으로 가서 크롱을 찾아보자.
2: 그래.
3: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2: 크롱, 제발 무사해야 해. 애들, 빨리 좀 가줘.
0: 이거
2: 크롱! 크롱은?
0: 안 보이는데.
2: 크롱! 크롱! 어딨어? 크롱! 크롱!
0: 크롱! 크롱!

0: 대리!
1: 응?
0: 찾았어?
1: 아니, 어떡해. 크롱. 뽀로로.
0: 뽀로로, 늦었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1: 많이 어두워졌어. 안 돼. 크롱을 찾아야 해.
2: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3: 날이 밝아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크롱

0: 뭐야?
1: 크롱,
0: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크롱,
1: 무사해서 다행이야.
2: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3: 그래, 엄청 찾았다고.
4: 뽀로로가 많이 걱정했어.
0: 맞아. 크롱,
3: 그러고 보니 아까 뽀로로가 엉엉 울었던 것 같은데.
0: 아니야, 내가 언제?
5: 뽀로로, 그럼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0: 길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팽탄폰의 봉인.
3: 놀래요.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불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3: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3: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2: 응,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3: 뭐?
5: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3: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핸텀 브레시 극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5: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컵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건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그만, 둘 다 진정해.
1: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5: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4: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 저렇게 흥분한 메가 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1: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다할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2: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0: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0: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2: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1: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0: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2: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6: 말 고물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6: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 좀 말고.
0: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1: 문어?
10: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0: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9: 메탈 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2: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내립지로 들어가자.
9: 응?
0: 어서 피해.
2: 준.
0: 온다.
9: 꽉 잡아.
5: 어디 있지?
0: 조심해 블루카.
6: 너 메탈 카드봇이지.
0: 블루카 뒤로 가, 뒤로.
9: 하고 있어.
11: 그지?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이라 할 수 있지!
7: 역시 그랬군.
0: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11: 어, 멋이나?
0: 마키라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7: 최악도 있지!
0: 누구 말하는 거야?
11: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배짱도 좋구만.
0: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7: 기대도 안 했어.
0: 블루탑 와일드 셋업!

0: 와일드 카드 곳이냐 메탈 카드 곳이냐 어느 쪽이야?
1: 균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분,
2: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곳인가?
4: 와일드 카드 곳?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널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운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영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라하,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줄.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어?
1: 저 녀석은
4: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그만 거기까지! 가!
3: 뭐지?
4: 뒷바이트!
2: 으쌰! 제 닭다리 맛이 영설로군!
0: 뭐라고?
5: 새로 셋업!
6: 헐쿠! 머리 조심!
5: 뒷바이트 셋업!
2: 어이, 순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린!
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2: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3: 뒷파이트! 페로룸! 시에로!
7: 안녕, 준.
5: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7: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호타운에 온 거야?
8: 내가 불렀어.
5: 크레스트!
9: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8: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2: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내 친구로 수도 보자고!

0: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유. 정말 훌륭해.
0: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2: 이야, 설마 페루루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3: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4: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3: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5: 고마워, 페루루.
3: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6: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7: 진짜요?
8: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2: 매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3: 시장님의 딸은 책임이 막중하구나.
2: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5: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2: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9: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7: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5: 와일드카드 복다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0: 네.
5: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6: 이건...
5: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렉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2: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5: 기간트렉스의 사고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6: 뭐라고?
7: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카드 모셨어?
10: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3: 얘들아, 편견은 안 돼.
6: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7: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2: 장하다!
11: 하지만 넌 와일드카드 복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웹폰 카드도 그렇고.
5: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12: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2: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글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6: 이해한 거 맞지?
8: 그럼 딥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5: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7: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5: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1: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7: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5: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11: 뭐라고?
5: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11: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5: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2: 너희도 파이팅!
7: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2: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8: 솔레이유랬나?
6: 그 앤 블레이온과 팬텀오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0: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13: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4: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2: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13: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10: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2: 루카, 데이크백.
10: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2: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10: 알겠어.
6: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8: 휴식도 중요해.
10: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7: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주방 버텨보자고.
2: 어서 오세요.
15: 안녕하세요.
16: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5: 네, 알겠습니다.
16: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0: 무슨 일 있으신가요?
16: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10: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6: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5: 여기 커피랑 루캅 도넛 3개예요.
16: 고마워요.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2: 어떡해요?
16: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2: 설마. 안나, 뭐야?
8: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6: 너무하네. 안나의

0: 몰라주고. 그치?
1: 그러니까. 네.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0: 자, 그럼 어? 난 이만 가볼게.
2: 벌써?
0: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3: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0: 그럼 딥화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3: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4: 그래, 걱정 마.
5: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6: 조심히 가.
0: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4: 어, 계속 찍지.
7: 어서 오세요.
8: 덱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9: 어, 솔레이요?
2: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5: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8: 포장해 주세요.
5: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2: 아우, 엄마! 너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8: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2: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5: 여기 있습니다.
8: 감사합니다.
2: 너
0: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2: 맞아.
8: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플레이온?
10: 잠깐!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 거기서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메탈카드 모십니다. 쌍둥기를 든 메탈카드 모시 모입니다.
2: 어, 저 녀석!
6: 타이거리자!
10: 메탈카드 소방대원 헬스파이어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2: 솔레이유!
6: 준, 가자!
0: 우리도
5: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2: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3: 좋아, 플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2: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2: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12: 준, 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3: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12: 준, 어떡하지?
3: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12: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3: 아, 미안, 집중할게.
13: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3: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3: 좋았어.
12: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4: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12: 네, 날 따라와.
15: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12: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15: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 듯, 그리고 날뛰고 날뛸 듯.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의 본능이라고.
12: 이런 곳에서 포를 쐈다가
3: 알루탑!
15: 자!
12: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타이건!
15: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 번 더!
3: 딥파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12: 머님 테마!
15: 그럼 뿅망치로 가고
12: 거기 가만히 있어.
3: 네 차례야. 딥파이트 대동.
15: 머리나 시키셔. 겨우
12: 지원인가?
15: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3: 블루카 마무리야.
15: 이것들이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물놀이.
3: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15: 모르겠는데 진짜냐?
3: 알파 볼트.
15: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3: 좋았어!
12: 펜터머는!
3: 와일드 카드본!
12: 어?
3: 체인지!

0: 어디서 새끼를?
1: 등점프는 세다. 뒷발차 세다. 데노스피어.
0: 뒷발차! 지금!
1: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블레이어 세다.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2: 파이어 로어
1: 진지야. 딥파이트 보은이,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3: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4: 이런,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맷집도 좋고.
1: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5: 난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1: 이만 가자, 블레이온.
4: 알겠어.
5: 오메가 힌트!
4: 괜찮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럼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3: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3: 피닉스 액션! 자!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3: 어딜? 아차! 아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4: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0: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하?
1: 어디? 이제
2: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2: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다 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1: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미라 씨! 모미라 씨!
0: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갑자기...
2: 아이고, 이걸 어째... 나 고양이를 친 것 같아.
0: 고양이를요? 안 보이는데...
2: 거기서는 안 보이지. 당신이 나가서 좀 살펴봐주면 안 될까? 나 옛날부터 피 보면 어지럼증 오잖아. 돌아갈 때 운전 실수하면 어떡해? 어?
0: 무서운데...
2: 그 뒤쪽도 봐봐. 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3: 안 봤습니다, 부장님. 단톡방도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1: 내려서 찾아봅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주차장부터... 정말...
3: 모미라님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1: 글쎄요, 저 미소가 난 어째 쎄한데요?
3: 네?
1: 아닙니다. 기왕 온 거 공연장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죠.
2: 공연이 3시간이랬지?
4: 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일이 오리진 생일이라 12시 땡 하면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하거든요. 5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5: 잠시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은 로비로 그래, 모여주십시오.
2: 그 오히려 잘 됐네.
0: 네?
2: 자, 가방. 그럼 난 간다.
0: 저기, 고마워요, 여보. 티켓도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고 꼭 옛날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1: 네, 모미라 씨. 갑자기 전화 끊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0: 아니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두리 씨, 아까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6: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하세요.
1: 실은 미란 씨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꿔서요. 하도
0: 생생한 꿈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제 걱정해주신 거예요, 두리 씨? 근데 어쩌면 그 꿈 길몽일지도 몰라요.

0: 길몽이요?
1: 지난번에 두리 씨한테 말했던 제 꿈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제 미용실이요.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주말 지나면 도장 찍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게
2: 사실 저한테 혼자서 하신다고 한 거 맞죠?
1: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두리 씨 꿈이 길몽 맞겠죠?
3: 네, 분명히 길몽 맞을 겁니다. 미용실 오픈하면 꼭 머리하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재밌게 보시고요.
1: 네, 오늘 오리진 키 제대로 받아서 도장 찍으러 갈게요.
4: 입장 전에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려요.
1: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두리 씨.
5: 드디어 끝났네요, 부장님. 미라님도 행복, 회사도 행복, 다 해피엔딩이네요.
3: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지만요. 사무실로 갈 건데 소은 씨는요?
5: 저는 가시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잠깐만요, 부장님. 법무팀에서 왜 이 시간에... 네, 정 실장님.
6: 아, 비구역 계약이요? 수요일 내로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5: 소유주 남편이요? 그쪽은 서류가 미비해서...
6: 네?
5: 나가람 씨가 2시간 후에 계약하자고 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고요?
3: 인감 도장을 위조했거나 훔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5: 모미란 씨, 폰도 꺼져 있는데 어쩌죠?
3: 아직 나가람 씨가 여길 빠져나가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죠. 소은 씨는 회사로 돌아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5: 그런데요, 부장님. 찾을 수 있을까요?
7: 미란아!
8: 언니들!
9: 어떻게 된 거야? 못 온다더니.
1: 수선 아빠가 티켓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9: 어머!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대?
8: 아, 언니!
9: 아유, 우리도 이만 줄 서러 갈게. 끝나고 같이 가게 연락해.
1: 네, 언니. 잠시만요.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 하나씩.
9: 왜? 어? 사탕 없어? 없으면 됐어.
1: 도장이 없어졌어요, 언니. 없어.
9: 도장? 네가 갖고 다니던 인감 도장 말하는 거야? 진정해. 도장 잃어버렸다고 당장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찾으면.
1: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수선 아빠가 훔쳐간 거야.
9: 가자, 미란아. 언니가 도장 찾아줄게. 어디 잡히기만 해봐. 머리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1: 그럼 언니들 콘서트는요?
9: 지금 콘서트가 문제야. 언니들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1: 미안해요, 언니들.
10: 뚝! 자, 보석 언니. 드디어 언니 재능을 펼칠 때가 왔어.
9: 나? 무슨 재능?
10: 언제 어디서나 남자를 찾아내는 재능. 걱정만 미란아. 난 보석 언니처럼 남자 잘 찾아내는 사람 못 봤어. 여기 거의 다 여자들이니까 일단 남자만 찾아내는.
9: 야! 날 뭘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아유, 알았어. 내가 해볼 테니까. 이 능력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건 바로 잘생긴 남자만 인식된다는 거.
3: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주차장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게...
9: 뭐야, 아저씨!
11: 너 좀 비키라고. 바빠 죽게.
3: 거기 아저씨! 들어둬야 해.
9: 아저씨, 잠깐만요!
3: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10: 님들, 저 아저씨가 방금 오리진 욕했대요. 그 안티바론 명예훼손 그런 거요.
11: 온통 미친 인간들 뿌리구만. 빨리 빠져나가야지. 원.
9: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3: 에? 그러니까 방금 오리진 안티춤 조사는 못했는데.
9: 오리진 라이브 더럽게 못한다고. 온통 없으면 앨범 못 낸대요.
11: 뭐야?
10: 아니 미쳤나. 저도 들었어요. 오리진 탈모 수술했대요. 정수리에만 3만 모시 못다고 했어요.
12: 아저씨 지금 뭘 했어? 팬들이 순위 조작했다고?
11: 네? 아, 제가
12: 아저씨 언제... 유비통 팬이지?
13: 맞네. 우리 오리진 분열시키러 온 스파이 맞네.
11: 아, 저 아니에요?
9: 어디 있어? 나도 유비통!
3: 조선님, 여긴 어떻게...
9: 내 초능력의 약점은 없다고만 해두죠.
3: 네? 미란님은요? 드릴 말씀이...
4: 5분 뒤 입장 마감입니다. 모두 서둘러주세요.
11: 여보.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도장을 떨어뜨린
3: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 유니버스 그룹 오서훈 씨 맞으시죠?
3: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으실 테니까.
1: 네, 제가 비구역 소유주 모미란이에요.
14: 정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보사장님. 부군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1: 제 땅이니까 제가 와야죠.
14: 그럼요. 이 땅의 진가를 30년 전에 알아보신 분답습니다.
15: 아, 네. 이제부터는 저와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1: 잠깐만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14: 편히 말씀해 주세요, 모사장님.
1: 도토리 문화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5: 아, 그건 좀...

0: 부장님께도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1: 그럼 이만. 저기 혹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2: 아, 저기 유니버스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던 테이블 맞죠?
1: 네?
2: 단골이시라 기억하거든요, 고두리 부장님.
1: 아,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3: 저희 부장님 덕분이죠 뭐. 끝까지 미란님을 믿고 기다리셨거든요.
1: 혹시 그분도 오늘 계약 자리에 오시나요?
3: 아니요, 저희 부장님은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1: 그거 참 아쉽네요.
4: 아, 이거 봐라, 이거.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쁘다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나 좀 내버려 두라고!
5: 그만 갈게요.
6: 아, 벌써? 아, 자고 가지 왜?
5: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6: 어?
5: 반찬은 하나한테만 갖다 줄게요. 난 어차피 가져가 봐요.
6: 좋아.
4: 옛날엔 사는 게 바빠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래도...
5: 가요. 아, 오다 보니까 이 동네 문화센터 생겼던데 식물 기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6: 어? 아, 그래.
7: 관리실에 신고도 없이 새벽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아주 곤란합니다.
5: 모두 다르게 산다. 삶은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을 나눠주지만 누군간 그걸 함부로 쓰다 잃어버리고 누군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고 누군가는 잘 다듬어
8: 쌀맛이 다가간 그대
5: 스스로를 구원한다.
0: 비 오는데 들어가 계세요, 부장님.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 가실 거잖아요. 맛없지만 포인트 두 배인 김밥집.
5: 아니요, 오늘은 전복 솥밥 먹으러 갈 겁니다. 조금 걸어야 하니까 도보 포인트 어플 켜세요.
0: 네, 부장님.
7: 사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말입니다. 정말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9: 멍청하긴. 문이 열려있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5: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타기3 송수지 회원의 정보는 1년 전까지 실쓰기 교실 회원이었다 그것뿐이군요.
0: 네, 세미 회원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라도 한 것처럼요.
5: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센터에 있을 겁니다. 여러 회원들과 접촉할 방법만 있다면...
10: 마이크 테스트. 예예.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위원장 지옥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트막해도 군데군데 험하니까 2인 1조로 출발해 주세요. 눈여겨본 회원 있으면 이참에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 후에 팔각정에서 볼시대.
11: 아, 저기 혼자 회원님 나랑 같이. 어머, 경수 회원님 짝 없으면 나랑.
12: 잘 안 들려.
5: 저랑 가시죠. 어?
11: 두리 회원님! 숲에 오면 참 재밌어요.
5: 세미 회원님도 송수지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죠?
11: 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잘... 어머나, 저건! 두리 회원님 손!
5: 제가 개도 아니고 손은 왜요?
11: 손! 선물! 머리숱 많은 녀석이 상수리나무 도토리, 털모자 쓴 애는 신갈나무, 얼굴 홀쭉한 아이는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다 다르게 생겼죠?
5: 아, 도토리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11: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다람쥐들은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데 문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숨겨둔 곳을 잊어버린대요. 10개 묻으면 9개는 못 찾는다나.
5: 그거 참 안 됐네요.
11: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랍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참나무 숲을 만드는 거니까.
5: 재밌는데요?
13: 자, 오늘의 식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 옆에 왕잠자리 안경은 진정순. 오늘의 목표는 송수지에 대한 반문조사. 그리고 저들의 호감에 사야만 한다.
11: 참 맛있네.
0: 부장님, 시니어 유머 모험집은 절대 안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싹싹한 인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13: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5: 네? 실패인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0: 암흑보석이요?
3: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0: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4: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2: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4: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2: 친한 친구?
5: 생겼지, 그럼. 당연.
4: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5: 너? 친구?
2: 아, 누구 이름 되지?
5: 좋겠다. 아빠나 갈게.
4: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5: 하늘아!
6: 어? 사랑아, 안녕?
5: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6: 어? 할 얘기? 뭔데?
5: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6: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5: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0: 자, 친구들 안녕.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6: 그게 아니고요.
5: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나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어?
2: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7: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8: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9: 네, 선생님!
5: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4: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8: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6: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5: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6: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5: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6: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5: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3: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5: 어, 한분기쌤.
3: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6: 그런 거 같아요.
5: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맞아, 그럼 되는데.
3: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5: 통했습니다.
4: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0: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 눈치야.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4: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5: 이게 뭐야?
6: 깜짝 놀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7: 당장 내 놔!
6: 안 돼! 멈춰! 내가 10명 묶인 주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못 줘!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내 주식!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6: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7: 제가 풀어드리죠. 자, 번개

0: 얘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2: 경계 쉐드.
0: 경계 컴온.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3: 네.
0: 다행이다.
3: 더 악당들.
4: 어? 경계맨 뒤에.
2: 공포의 똥폭탄.
3: 짭. 어, 안 돼. 악당들아.
1: 뭐지? 누가 생각한 대로 됐어.
0: 너희들!
5: 도망가자!
3: 어, 저 악당들! 제통이나 맞으라!
5: 이것도 뭐야?
1: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0: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6: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3: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6: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3: 같이?
7: 둘이?
3: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6: 같이 가.
0: 어, 사랑아, 실내와.
3: 아, 맞다.

0: 번개쌤.
1: 응?
0: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0: 아까 번개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2: 오늘이 무슨 날?
3: 정정 당당 우승하는 날!
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0: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5: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7: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5: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1: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2: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네? 무슨 일 있으세요?
2: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2: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1: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3: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2: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1: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4: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5: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3: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6: 물론이지, 아비.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5: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대중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7: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5: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3: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예!
6: 우리만 믿어.

0: 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래.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4: 우리는 하나. 기다려, 이모 완수.
5: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드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6: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0: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7: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1: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6: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5: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0: 야, 만세! 만세!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1: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0: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5: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3: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아들 자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0: 도망쳐! 아싸!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포보와 두더지들이에요!
4: 포보살려!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기가 들떠 출동!
5: 출동 준비 완료!
2: 포키본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봇 변신 완료! 호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예, 예.

0: 오빠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킷, 고범코케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아마 타면 큰일 날 뻔했어.
0: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5: 여보, 대체 왜 그런 거야?
6: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6: 다음엔 꼭 복수해 주마!
4: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7: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오늘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알리코와 롤라는 4년 전 촬영팀에서 추적하기 시작한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죠.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암컷들은 서신들의 유일한 보호수단인 무리에서 쫓겨났죠.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경쟁자의 지역에서 식량을 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새끼에게도 예외는 없었죠. 두 마리는 힘을 합해 대규모의 무리와 치열하게 싸우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의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촬영팀은 건기에 도착했죠. 섬의 최남단에 있는 베렌티 보호구역은 그 면적이 약 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원시림이 동물과 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거주자는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일 겁니다. 어른 원숭이의 키는 약 40cm 정도죠. 눈은 크고 둥글며 코는 여우처럼 길지만 이들은 원시 영장류입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꼬리죠. 꼬리엔 검은색과 흰색 띠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들은 10마리에서 20마리씩 목의 중심에 무리를 이루죠. 지난 4년 동안 촬영팀은 두 마리의 특정 암컷을 추적해왔습니다. 알리코는 믿을 수 있고 정의감이 강한 원숭이였죠. 롤라는 어리고 약간 서툽니다. 둘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무리 출신이며 항상 서로를 지켜

0: 맞죠.
1: 이 영상은 4년 전에 촬영이 시작될 무렵 찍은 겁니다. 알리코는 두 마리의 어린 원숭이를 몸에 달고 있죠. 그중 한 마리는 사실 롤라의 새끼였습니다. 롤라의 첫 번째 새끼였는데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알리코가 새끼를 대신 돌봤죠. 롤라의 양육을 도우며 두 어미는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롤라도 알리코를 도왔죠. 이것은 이웃 무리와의 영역 싸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리코의 새끼가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이자 알리코는 필사적으로 구하려 했죠. 하지만 적들이 위에서 공격했고 알리코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롤라가 용감하게 구하러 와서 침입자들을 쫓아냈죠. 그런데 1년 전 이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알리코가 무리에서 추방됐죠. 알리코는 무리 중 유일하게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무리는 관계가 먼 구성원부터 추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알리코가 추방된 거죠. 놀라운 것은 롤라가 알리코를 따라 무리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둘은 혈연보다 강한 유대감을 나눴죠. 당시 롤라는 한 살배기 노리오를 돌보고 있었고 알리코에겐 두 살배기 아들 코로가 있었죠. 두 어미에겐 자신들의 영역이 없었습니다. 둘은 붉은색으로 된 예전 무리의 영역과 푸른색으로 된 이웃 무리 사이에 갇혔죠. 이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까요? 우린 두 마리가 푸른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했죠. 한 마리가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리노레아 식물의 열매죠. 건기에도 먹을 수 있는 귀중한 먹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났군요. 이 영역의 주인들입니다. 15마리의 대규모 무리죠. 먼저 눈치를 챈 건 알리코입니다. 알리코는 곧 들켰죠. 알리코와 롤라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나무 근처에도 적이 있었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것뿐입니다. 힘의 격차가 분명하죠. 푸른색 영역을 탈출한 후 예전 무리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이 무리로부터 쫓겨났지만 먹이를 몰래 먹으러 종종 찾아오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알리코가 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괜찮지요. 하지만 무서운 적들이 도착합니다. 작년에 알리코를 쫓아냈던 붉은색 무리죠. 알리코가 먼저 나무에서 내려와 달아납니다. 이번에 롤라도 달아나죠. 하지만 롤라의 새끼인 노리오가 아직 가지 위에 있습니다. 노리오는 이제 막 한 살이 되어 재빨리 내려오지 못하죠.

알리코와 롤라는 안전하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노리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요. 노리오는 붉은색 영토에서 뒤처진 겁니다. 너무 연약해서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죠. 갑자기 몸을 숨깁니다. 가시가 있는 펜넥이 등장했죠.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리오는 겁에 질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리오는 다시 롤라를 찾아 나섰죠. 겁에 질려 있고 지쳤습니다. 롤라 역시 노리오를 찾고 있죠. 다행히도 노리오가 풀밭에서 나왔습니다. 둘은 다시 만났죠. 추방당한 이들은 쉴 틈도 없이 적들의 영역 사이에서 방황하며 하루를 보냈다. 숲 전체에 이 여우 원숭이들의 서식지가 최소한 8개 정도 있죠. 그리고 베렌티 보호구역은 광활한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추방자들이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우린 아주 놀라운 걸 찍게 됐죠. 알리코와 그 일행이 곤히 잠들었는데 체온을 나누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꼬리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날 밤에 태어난 새끼죠. 행복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한 살이 된 노리오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죠. 하지만 머물 곳 없는 롤라가 어떻게 어린 새끼를 키울 수 있을까요? 마다가스카르의 건기에는 매일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죠. 먹이를 찾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롤라는 먹여야 할 가족이 하나 더 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매미는 흔치 않은 간식입니다. 아무래도 성급했던 것 같군요. 롤라와 노리오가 알로에 잎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알로에 잎은 다육질이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노리오가 충격을 받은 것 같죠. 마침내 자기 몫을 챙겼네요. 하지만 롤라는 육아 중이라 노리오에게 너무 많은 양을 줄 순 없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하는 롤라는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죠. 두 암컷은 허기를 느낍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롤라는 나무로 접근하죠. 롤라는

전세 영역에서 리노레아 열매를 노립니다. 위험한 걸 알기에 재빨리 먹고 있죠. 들키는 것 시간 문제였습니다. 롤라의 대피가 좀 느렸던 것 같군요. 푸른색 영역의 무리는 무자비하죠. 롤라가 공격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리코가 롤라를 도우러 왔죠. 알리코는 반복해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경쟁자들은 이제 거리를 유지하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의 표시를 합니다. 이제 롤라와 새끼는 안전하죠. 두 암컷은 적들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푸른색 영역의 무리가 겁을 먹은 걸까요? 어쩌면 두 암컷은 도망치는 데 지쳤을지도 모르죠. 우린 그 사건 이후 알리코와 롤라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알리코의 다음 행보는 완전 의외였죠. 알리코는 높은 가지 위에 있는 푸른색 영역의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알리코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죠. 알리코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를 살핍니다. 다른 원숭이는 보이지 않죠. 알리코가 천천히 나서더니 갑자기 공격합니다. 피해자들은 당황해하죠. 알리코는 승리를 만끽합니다. 이 추방자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우린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한살배기 노리오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죠.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뿐입니다. 알리코가 이전 무리와 다시 마주쳤죠. 이번엔 푸른색 영역의 무리가 모두 나타나서 전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총공격이 임박했죠.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새끼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큰 무리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죠. 롤라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동 속에 한 마리가 뒤처졌죠. 노리오가 적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이미 너무 쇠약해졌죠. 노리오는 적들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가냘픈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롤라와 알리코는 노리오를 찾으러 돌아가죠. 노리오의 비명을 제때 들을 수 있을까요? 마침내 엄마와 새끼가 다시 만났습니다. 롤라가 새끼를 부드럽게 핥아주죠.

다음 날 우린 근처에서 노리우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죠.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노리우는 보통 한 살 되기 몸무게의 70%도 되지 않았죠. 우린 어미의 고통을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롤라와 알리코는 이제 더는 방랑자의 삶을 참을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주방자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입니다. 또다시 이들은 푸른색 영역의 무리와 마주쳤죠. 알리코 무리가 돌아와서 다섯 마리의 적과 맞서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알리코가 공격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곧 물러나고 그 자리를 롤라가 대신합니다. 롤라가 상대를 노려보죠.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죠. 롤라는 제때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롤라가 빠지자 알리코가 다시 앞으로 나서죠. 이들은 번갈아가며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 작전이 통했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암컷이 무리를 몰아냈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거죠. 이제 그들의 존재를 알릴 때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확보한 거죠. 그 이후 우린 익숙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평화롭게 마음껏 먹이를 먹게 됐죠. 이 나무와 주변 지역은 모두 이들의 영역입니다. 먹구름은 변화의 전조를 나타냈죠.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건기의 흔적을 모두 씻어내죠. 야생화에는 달콤한 즙이 들어있습니다. 롤라의 새끼는 지금은 꽤 자랐죠. 새롭고 풍부한 먹이 덕분에 새끼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지난해의 방황과 배고픔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됐죠. 한때 추방자였던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들은 새로운 여행을 떠나랴. 그리고 이들은 강한 유대감으로 장래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겠죠.

0: 건강하지 못해서 울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0: 업이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Today, Sesame Street is all about toys.
3: Whoa, pardon my asking. But what's a toy?
2: Oh, a toy is something you play with, like blocks or a doll or a teddy bear.
3: Oh, you know, people play with me. Does that mean I'm a
2: Oh,
3: toy?
2: definitely. A ball is a toy.
3: Oh, joy, I'm a toy.
2: There's lots of different kinds of toys, so let's find out all about them today on Sesame Street.
3: Whoa, let's play.
2: Okay.

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4, 5, 6, 7, 8, 9.

0: 메시도 울고 갈 현란한 발재간 트로피 그라운드를 누비는 천재 플레이어가 나타났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친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은 축구와 축구를 사랑하는 12살 최경빈 군을 소개합니다. 그라운드가 아닌 거실을 펄펄 누비는 경빈군. 어허, 너 그러다 혼날 것 같은데?
1: 최경배, 집에서 하지 마. 축하하지 말랬잖아. 숙제했어? 숙제했냐고?
2: 아니요.
1: 빨리 들어가, 숙제. 대본은 좀 봤니?
2: 조금 응? 봤어, 조금.
1: 다 외워야지.
0: 응? 할 거 안 하고 놀다 엄마한테 딱 걸렸네요.
1: 얼른 외워.
2: 응? 응. 몇 분만 하면 다 배우는데.
1: 벽에다가 또 차고 여기 창문에다가 두 차고 쿵쿵 울리니까 또 아래층에 또 울릴까 봐 걱정도 되고 이래서 못하기는 하는데 수시로예요, 수시로. 어릴 때부터 공을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선우야, 여기서 잘 봐. 네가 직접 뛰지는 못해도 눈으로 보면서 골 감각을 잊지 말란 말이야.
0: 축구를 좋아하는데 웬 대본 연습이냐고요?
2: 감각을 잊지 말란 말이야.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플레이.
0: 경빈군은 9살 무렵부터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데요. 연기와는 완전히 다른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2: 이 연기는 그냥 막 대본 외우고 하는 건데 축구는 운동 스포츠니까 차고 막 재밌는 거잖아요. 연기도 재밌고 축구도 재밌고 그런 건데 직접 뛰지는 못해요.
0: 연기도 축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빈군 갑자기 연습하다 말고 뭐 해요?
2: 호! 대박이다. 와, 거의 무회전출이었네. 와, 대박이다.
0: 보고 또 보고 해외 축구리그 영상을 넋을 놓고 보는데요.
3: 경빈아, 공부 다 했어?
2: 네.
3: 진짜 다 했어요?
2: 예. 와, 무회전 봐.
0: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며 다양한 축구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리스타일 축구 선수이자 인기 유튜버인 권혁부 씨.

0: 하는 방송을 하니까 뭔가 재밌는 거예요. 막 그 좋고 재밌고 웃게 해주는 거. 네, 그런 선생님인 것 같아요.
1: 와, 정말 멋있긴 하다.
2: 정민아,
3: 예?
2: 축구 교실 가자.
3: 네.
2: 오늘 뭐 배워?
0: 기술 같은 거나 그냥 슈팅.
2: 슈팅?
0: 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 드디어 손꼽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경빈군이 축구 교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유는 특별한 스승님 때문이라는데요.
0: 안녕하세요.
4: 오, 경빈이 왔어. 와.
1: 경빈 입에 반기는 이분, 아까 유튜브에서 본 권혁부 씨입니다.
4: 뒤에 보이는 가로등 보이시죠?
1: 현란한 개인기와 슈팅 기술 등 다양한 축구 콘텐츠를 통해 프리스타일 축구를 알리고 있죠. 열혈 애청자 경빈군이 혁부 선생님에게 축구를 배우게 됐습니다. 우상에게 축구를 배우다니 모든 게 꿈만 같을 터.
0: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드디어 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활기차고 재밌어요.
1: 초록빛 그라운드를 누빌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초집중. 오!
4: 다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가봐. 갖다 대봐. 정지. 자, 안으로 맞춰야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1: 혁보 선생님은 그런 경빈군의 열정을 굉장히 좋게 봤다는데요.
4: 일단 경빈이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열정이 대단해서 뭐 연습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안 보고 있을 때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해와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해오는 게 약간 좀 더디기도 하고 좀 늦는데 해오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잘한다. 그렇게 좀 여겨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1: 오늘의 수업 끝.
4: 다음에 드리블 연습 조금 더 해와서.
1: 사실 오늘 혁보 선생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0: 선생님, 저랑 같이 영상 찍어요.
4: 영상? 그럼 무슨 영상 찍을까?
0: 선생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저도 유튜브 하고 싶어서 같이 찍으려고.
4: 그러면 뭐 찍을지? 차는 거 좋아하지 너?
0: 네.
4: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맞추는 거 있거든? 따라와봐. 이 맞추는 거.
1: 과연 다양한 도전을 즐기는 혁부 선생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도전 과제 공개. 리프팅 8개를 한 뒤 골대에 부착한 관역을 맞추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4: 이렇게 한 방에 맞춰야 하지만 되는 거야. 이길 수 있겠어?
0: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 일단 리프팅은 패스, 트래핑, 드리블, 뭐 컨트롤 할 때 전반적으로 축구할 때 다 쓰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축구에서 하이라이트가 골이잖아요. 골 능력, 골을 넣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확성을 위해서 저 관역 맞추기를 선택했어요.
1: 축구를 좋아하는 경빈이에게도 쉽지 않을 도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4: 경빈아, 너 영상 만들어 본 적 있어?
0: 네.
4: 그래? 어떤 영상?
0: 게임 영상도 만들어 봤고.
4: 진짜? 네. 그럼 이번에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영상 한번 혼자 만들어 볼래?
0: 네.
4: 그래,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까지 한번 찍어서 만들어 볼 수 있어?
0: 네.
4: 확실해?
0: 네.
4: 오, 약속하는 거야?
0: 네.
4: 기대한다.
1: 먼저 해결할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4: 오케이, 기대할게. 화이팅!
1: 그날 오후.
0: 오늘은 제가 축구 연습을 하러 갑니다. 일단
1: 선생님과의 약속대로 축구 영상을 촬영하려나 본데요.
0: 엄마, 축구 연습하러 다녀올게요.
5: 잘 갔다 와.
0: 네.

0: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1: 돈 챙겼어?
0: 아 맞다. 맞다. 깜빡했어.
2: 긴장 때문인가요? 공을 깜빡했네요.
0: 다녀올게요.
1: 갔다 와.
0: 예.
2: 깜찍한 실수로 시작한 영상 미션. 하굣길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3: 촬영하고 있는 거야?
4: 와.
2: 동네 친구들과 생애 첫 축구 콘텐츠 도전에 나선 경빈군.
5: 렛츠고 가자.
2: 콘텐츠 내용은 승부차기 게임으로 정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뛰어난 슈팅 실력. 촬영도 하고 있겠다. 마음껏 실력을 뽐내는데요. 동네 축구왕답게 멋지게 골인!
0: 친구들 형들이랑 같이 축구 승부차기 게임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안녕!
2: 그날 밤
0: 형!
5: 어?
0: 형 편집할 줄 알아?
5: 아는데 왜?
0: 나 편집 좀 알려주라. 편집하는 것 좀.
5: 갑자기 웬 편집? 편집은?
0: 찍은 영상 편집해야 돼서.
5: 나 게임해야 되는데.
0: 나 해줘.
5: 게임해야 돼.
0: 그럼 중독자 되려고, 어?
5: 그래. 무슨 편집인데?
0: 그냥 뭐 내가 막 넘기는 거랑.
5: 보면은 이미지미 비디오 가져오기가 있어. 이걸 누른 다음에 그럼 네가 찍은 영상이 이렇게 막 떠. 네가 이렇게 영상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 이런 거는 네가 봤을 때도 재미가 없잖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분명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 어디에?
2: 편집을 잘하려면 가차없이 자르면 되는 거구나. 피디님 들으셨죠?
5: 그러면 네가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내가 여기에서 해. 네가 이거 있지.
2: 종일 축구를 하고 지칠만도 한데 열심히 편집까지 배우는 경빈군. 어렵진 않을까요?
0: 편집은 어렵긴 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하나도 못한 것 같은데.
0: 계속 해봐야죠. 형아가 잘 모르겠으면 형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거나 그래야죠.
2: 축구 콘텐츠를 향한 경빈이의 열정은 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온 따스한 아침. 경빈군, 아침 일찍부터 다시 축구 삼매경인가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네. 안정환 선수의 유명한 반지 세레머니부터 호날두 스토리지 세레머니까지 온갖 세레머니를 섭렵 중인데요.
0: 미션 성공하면은 세레머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세레머니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2: 이번엔 또 코사리 같은 손으로 행주를 빨아서 어디에 쓰려나? 축구화 닦으려고. 축구화만 자그만치 8켤레. 경빈군이 애지중지하는 봄을 이루라는데요.
6: 어떤 거 신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0: 특히 이거. 많이 뛰다 보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신을 때 잘 찾으니 기분이 좋아요. 제 보물이니까요. 축구 하나가 한 개당 하나씩 보물이에요.
2: 자, 이제 축구화도 깨끗해졌겠다. 슬슬 연습할 차례 같은데. 그때 서랍에서 풍선을 찾아 부는 경빈군.
6: 경빈아, 풍선 왜 불어?
0: 저 이거 축구 리프팅 하는 거 연습하려고요. 집안에서는 막 쿵쿵거리잖아요. 큰 공으로 하면은 근데 더 쿵쿵 안 거리고 좀 가벼운 걸로 하면 잘 되니까 이걸로 연습하고 올게요.
2: 볼 감각을 익히기 위한 리프팅 연습을 합니다. 과연 도움이 좀 됐을까요? 그날 오후 친구들과의 경기에서 맹활약 중인 경빈군.

0: 와, 멋진 꼴을 선보입니다. 경빈이의 대활약으로 승리를 이끈 오늘의 경기.
1: 오늘 경기 재밌었어요?
2: 네!
1: 오늘
2: 네!
1: 경빈이는 인사 끝나고 좀 이따가 남고 가고, 알겠지?
2: 네.
1: 자, 부상 조심하고. 네. 오케이, 차렷! 선생님 경례!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연습해.
0: 두근두근두근 열심히 만든 영상을 점검할 시간인데요.
1: 잘 봤어. 오, 잘 찍네.
3: 네.
1: 너 촬영하기 전에
3: 네.
1: 뭐 적어서 간 거야?
3: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1: 아니야?
3: 네.
1: 선생님도 찍다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갈 때가 있거든.
3: 네.
1: 근데 적으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 다음에 네. 친구들이랑 하기 전에
3: 네.
1: 적어서 한번 같이 해봐.
3: 네.
1: 잘할 수 있겠어?
3: 네.
1: 이 정도면 뭐 첫 작품 치고 대박인데? 오, 100점이야, 100점. 내가 줄 수 있는 점수는 100점이야.
0: 첫 축구 콘텐츠임에도 호평을 받은 경빈군. 이제 본 과제만 남았습니다.
1: 연습 많이 했어?
3: 네, 많이 오케이. 했어요.
1: 한번 보자. 오.
0: 그런데 긴장 때문인지 자꾸만 새 나가는 공. 어찌 된 일일까요?
1: 저번에 내가
3: 네.
1: 디딤발과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차라고 했지.
3: 네.
1: 그래서 약간 이 발가락 면만 맞아야 돼. 지금 너는 이 발등에 맞아.
3: 네.
1: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이 발가락 컨트롤 감각, 이런 섬세한 드리블 감각을 위한 네. 발가락 컨트롤이고, 발등은 슈팅 감각이야.
0: 이거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1: 자, 시작.
0: 마음과는 따로 노는 축구공이 원망스러운데요.
1: 경빈아.
3: 네.
1: 왜 표정이 안 좋아? 왜 안 좋아? 어? 왜 안 좋아? 응? 괜찮아, 말해봐.
0: 밝고 씩씩하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1: 힘들어?
3: 아니에요.
0: 마음처럼 되지 않는 서러움에 그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야 맙니다.
1: 왜 안 좋아? 어? 경빈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3: 해야 돼요.
1: 왜 울어?
0: 덩달아 당혹스러운 선생님. 경빈아, 괜찮아? 뚝?
3: 제가 그 풍선으로 할 때는 잘 되는데 계속 풍선으로 하다 보니까 풍선이 가볍잖아요. 응. 잠시만요.
0: 시련을 안겨준 범인은 바로 풍선. 볼 감각을 익히려 했던 풍선 연습이 도리어 발가락 감을 무디게 했네요.
4: 이렇게 힘든데 축구 계속 할 수 있겠어?
3: 네.
4: 왜?
3: 힘들어도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4: 왜 열심히 해야 돼?
3: 제가 아끼는 운동이니까요.
0: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축구 열정맨 경빈이를 위해 혁보 선생님도 열심히 돕는데요. 결전의 날까지 경빈이 파이팅!

0: 안녕.
1: 집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경빈이보다 먼저 1인 방송을 꾸준히 제작해온 절친한 친구들인데요.
2: 배불렀어?
3: 배불렀냐?
4: 내가 축구 영상을 만들거든. 근데 어떻게 만들지 몰라가지고 부른 거야.
2: 너 축구로 컨텐츠를 쭉 갈 거야? 아니면 축구 중간에 뭐 다른 내용에 또 끼워서 할 거야? 다른 내용도 끼워서 할 거야?
4: 축구에 관한 건 해야지.
5: 소개 영상 그럼 먼저 찍어야 되지 않을까?
4: 소개 영상?
5: 먼저 나올 때는 멋지게 걸어가지고 준비 운동하고 축구 연습하는 영상을 찍고 그리고 또 목마르니까 음료수 같은 거 마시는 영상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4: 그것도 좋다. 그러면은
6: 물 마실 때 슬로우 모션으로 파이.
1: 혁부 선생님 말씀대로 꼼꼼히 촬영 구성안을 준비하는 아이들.
2: 나는 카메라 챙길게.
4: 너는 카메라 챙기고 나는 축구와 막 필요한 거 챙기고 너는 편집. 끝나고 편집.
1: 각자의 역할까지 정하고 출발.
4: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1: 오늘은 콘텐츠 제작 경험자가 셋이나 모였으니 더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2: 민아, 어? 야, 다행히 들어가야지. 첫 번째로 준비 운동하는 거 먼저 찍어.
4: 하나, 둘, 셋.
2: 카메라를 보고 조정해야 되지.
1: 와우. 전문가 포스 뿜뿜.
5: 좋아. 조금만 더 아래.
1: 탄탄한 구성안대로 제작을 시작한 친구들. 안정감 있게 촬영도 이어갑니다.
2: 이제 우리 다 했지?
4: 응.
2: 다 했으니까 너 이제 멋있게 멋있게 한 다음에
4: 응.
2: 멘트 쉬면 될 것 같아.
4: 멘트? 오케이.
2: 멘트 이거 외우고 외우고 해. 멘트 쳐.
4: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규입니다. 앞으로도 축구 영상을 올릴 건데 재밌게 봐주세요.
1: 각자의 역할에 맞게 손발이 척척.
4: 앞으로도 축구 영상을 많이 찍게 되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2: 야, 멘트 치우고 다 된 것 같아.
4: 야, 파이팅!
2: 오케이!
4: 잘했어, 잘했어.
2: 됐어, 됐어.
1: 이젠 촬영한 영상을 재밌게 편집할 차례.
5: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7: 글쎄다.
4: 일단 바꿔봐.
2: 일단 바꿔봐.
4: 괜찮으면 바꾸고.
2: 괜찮으면 바꾸고. 아니면 냅둬.
4: 파이팅.
2: 숨 쉬고.
4: 네, 처음부터.
2: 숨 쉬고 처음으로 가.
1: 경빈군과 아이들의 축구 콘텐츠 영상 잠시 감상해보실까요?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 왕자 최경빈. 오른쪽 왼쪽 드리블. 슛. 다시 한번 슛. 아깝습니다. 거친 경기로 목이 탄다면 시원하게 한 잔 어떠세요?
8: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빈입니다. 앞으로도 축구 영상을 찍을 건데 재밌게 봐주세요. 파이팅!
4: 촬영할 땐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거의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빈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5: 혼자 하면은 약간 자기가 다 해야 돼서 불편한데 친구들하고 하면은 좀 더 일을 나눌 수 있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7: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함께여서 더욱 재밌었던 축구 콘텐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그날 밤 집 앞에서 형과 리프팅 연습을 하고 있는 경빈군. 연습은 잘 되고 있나?
9: 발등을 쫙 펴야지 그 힘 전달력이 잘 돼가지고 잘 올라가.
1: 쉬지도 않고 연습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7: 경빈이가 키도 작고 왜소한데 뭐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걸 보면 악발이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1: 연습 또 연습. 열정맨 경빈이 축구 콘텐츠를 위해 불타오르는데요.
4: 10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혁부 선생님이랑 미션 성공할 거예요.

0: 타고난 재능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차이를 좁혀가는 경빈군. 축구왕이 되는 길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형님 왔어?
1: 네.
2: 아, 밥 먹었어?
1: 네.
2: 오, 좋아. 컨디션 어때?
1: 좋아요.
2: 그래? 한번 해볼까?
0: 자, 이제 모든 준비 완료.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레이디 액션!
1: 오늘은 혁구 선생님과 축구 도전을 해볼 건데요. 인사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혁구 코치예요. 안녕.
1: 그 리프팅 8개 하고 저희 골대에 관판 맞추기를 해볼 건데 조금 연습은 했지만 좀 떨리네요.
3: 여러분들 잘 못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1: 재밌게 봐주세요.
3: 오케이, 가자.
1: 네, 렛츠고.
2: 가위바위보?
3: 네가 정해.
1: 제가 먼저.
3: 그래, 네가 먼저. 도전. 자, 렛츠고.
2: 4, 5, 6, 7, 8. 뭐야, 이거 한 번에 8개 했어? 실력 늘었네.
0: 순식간에 리프팅을 성공한 경빈군. 과연 관역도 명중? 아까워라.
2: 와, 거의 맞을 뻔했어.
3: 리프팅은 좀 늘었네. 좀 인정. 나는 안 보고 찰 거야.
1: 안 보고요?
2: 자, 하나, 둘, 셋.
0: 혁보 선생님은 첫 도전에 성공할까요? 어이없는 볼. 이어서 경빈이의 두 번째 도전. 이제 리프팅 8개는 식은 죽 먹긴데요.
2: 와, 8개 했어.
0: 다시 슛!
2: 야, 오, 와, 맞을 뻔했다, 지금. 난 저글링 보여줄게. 자, 8개. 한 번에 간다. 자, 하나, 둘.
0: 오, 역시 선생님의 현란한 실력.
2: 8개. 갑니다.
0: 아, 아깝게 빗나가네요.
2: 아, 이거 지금 쉽지가 않네.
0: 다시 돌아온 경빈이의 차례. 가볍게 리프팅을 성공시키고.
2: 오, 8개.
0: 불꽃 슛! 오호, 세상에, 맞았다! 와, 경빈이 우와. 정말 연습 많이 했구나. 오. 열심히 준비한 세레머니도 짜잔!
2: 오늘도 세레머니?
1: 선생님은, 지신 거예요.
2: 오 마이 갓. 와, 지금 명중률을 알려주려다가 지고 말았어. 와. 내가 인정할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솔직히.
1: 나중에 혁구 선생님과 미션 정해서 오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2: 안녕! 또 봅시다. 아, 이거 졌다. 이거. 경빈아, 일로 와봐.
1: 네.
2: 오, 경빈이 실력 많이 늘었는데?
3: 경빈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네. 선물을 준비했지. 짜잔! 최신볼이야. 좋아?
0: 아우, 정말 좋겠다. 축하해.
1: 감사합니다.
2: 오, 경빈이 화이팅!
1: 화이팅!
2: 오케이. 자, 다음에 도전해서 또 찍을 거야?
1: 네.
2: 오케이, 다음에 안 봐준다.
1: 네. 영상을 만드느라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그런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0: 12살 경빈이의 빛나는 꿈을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가 응원할게요.
4: 됐어요?
1: 아니요.
4: 어떻게 살 거예요?
1: 28만 9천 원이요. 28만 9천 원. 이거 축구화 사면 더 잘할 것 같아요.
4: 잘할 것 같아? 이거 축구만 잘하면 안 되지. 뭐도 잘해야 되지?
1: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 학원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네, 축구화 하나 사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기요! 의사람 있어요!
1: 여기 동이에 있는 나무 해독해서 죽을 사 아니야? 나 팔았어! 알았어!
0: 와! 이제 진짜 끝이야!
2: 탈출됐다! 탈출됐다!

0: 이야!
1: 와, 멋있다.
2: 우와. 어와, 저기서 자나요?
3: 저기서 보다.
2: 오. 저기서 올라가요? 바로 가자.
3: 가자.
2: 가보자. 우와. 우와, 대박이야. 동화 같아. 오. 동화 마을 같다, 되게.
0: 이뻐.

0: 문제가 계속해도 돼. 커가미
1: 와!
0: 너가 있는 거
2: 땜에 띠띠 띠띠
3: 우리 어제 너무 안 울었던 것 같아. 이제 가야 되는데.
4: 가기 싫어.
3: 가기 싫어.
4: 가기 싫어.
0: 갑시다.
5: 뭐 해요?
6: 못 열어요?
5: 뭐?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
6: 원래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3: 야. 야, 이거 어떻게 해?
6: 이거 맞출 수 없나?
3: 여기야!
7: 저기요.
3: 여기 사람 있어요.
7: 노트북.
3: 이거 뭐야 이거?
7: 풀어보자.
3: 뭐야? 야.

0: 어? 떡국이 위에. 아, 그 USB 같은데. 오,
1: 대박.
0: 이거를.
2: 그 뭐야, 벌써 찾았어요?
0: 이거 뭔데, 이거? 이거.
3: 산장을 탈출하라. 당신들은 지금 산장에 갇혔다. 탈출하고 싶나? 그렇다면 힌트를 찾아 문을 열고 탈출하라.

0: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숫자. 숫자면은 달력. 오, 달력!
1: 달력. 달력에 뭔가 표시가 돼 있네.
0: 화분 물 주는 날, 화분 물 주는 날.
1: 매주 수요일마다 물 주는 날이라도 있고, 저기 형광펜으로 세 개 물의 날. 뭔가 물이 중요한 단서인가 보다.
0: 그런가?
1: 저기 수요일, 수에도 막 별 표시되어 있는 게 다 지금 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물이 뭔가 있나 봐.
0: 그러니까 달력 봐봐.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봐봐봐.
1: 화분이네. 화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물 줘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0: 뒤져봐봐.
1: 여기는 또 무슨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2: 야! 달걀!
0: 키야!
2: 달걀 안에 뭐 있어요? 여기 열쇠.
0: 열쇠인가 보다.
1: 야, 그 보통 방탈출 카페 가보면은 이런 게 여기 막 열리는 것들이 보통 막 뭐 하는 거거든? 열리는 것만 다.
0: 뭐 열려?
1: 이것도 열리고.
0: 어?
1: 이것도 열리고. 어? 이런 걸 여는
0: 거. 이거 뭐야?
1: 오케이. 오케이, 좋아.
2: 이건가?
0: 어, 이거 뭔가 금고 같은 거 같은데?
2: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1: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열어야 되네.
2: 아, 이거 두 개 키가요. 자기가 다 있는 거네.
0: 다 열어. 이건 아니야.
2: 이렇게 세트 아니야?
1: 달걀을 꺼내야 되는데
2: 어떻게 꺼내요?
1: 생각을 해보자.
2: 이거 과학책에서 봤는데 뜨거운 공기? 뜨거운 물?
1: 응.
2: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냥 드라이기로 이 상태로 막 막아놓고 드라이기로
0: 여기 위에를
1: 여기를 이렇게 가열시키면 될 수도 있어. 일단 뭐 있는지 좀 보자.
2: 이거 일단 로션.
1: 이건 로션?
2: 로션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뭐죠?
0: 향수?
1: 식초. 아,
2: 식초?
1: 아, 식초.
2: 왜요?
1: 식초로 뭐 하는 거 아니야?
0: 식초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가보자. 화장실.
1: 이게 아까 저기 드라이기가 있었으니까.
0: 트랙이 있네. 어, 근데 굳었어. 야, 잠깐만. 아, 굳었어. 오히려. 근데 이게 안 나와. 아, 이게 한계인 거야.
1: 그러면은.
2: 어, 시계다.
1: 이게 한 개,
0: 어, 이게 한계인 거야, 이거 봐.
1: 네.
0: 야, 위에 층도 있잖아.
1: 아, 그래.
0: 위에 층 가보자.
1: 우리한테 주어진 공간을
0: 생각해보니까.
1: 다 활용해야 돼.
2: 좋네.
1: 오, 뭐 이런 데가 있어?
2: 이걸 들춰보실까요?
1: 정말 이런 데다가 뭐.
0: 뭐 없는데?
1: 우리 이불 한번 생각해보자. 베개도 들어보고.
2: 베개 안에, 솜 안에 있나 봐 봐요.
0: 정리. 정리. 아, 갑자기.
2: 창문에 뭐 붙어있는데. 열어볼까요?
0: 줘봐봐. 뭐지? 가루네. 이거 뭐다?
1: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뭔지 한번 냄새 맡아보자.
0: 잠깐만. 이거. 아까 우리 식초 있었잖아, 식초.
2: 네.
0: 식초, 이거 뭔지 확인해.
1: 베이킹소다 같은데? 그러면은.
0: 아.
1: 식초랑 그 폭발 실험했을 때 그걸로
0: 그래.
1: 하는 건가 보다.
0: 아, 맞아, 맞아.
2: 그러네.
0: 아까 이거 식초였어. 이게 맞나?
1: 근데 어차피 저 사이에 식초가 있는 게 괜히
0: 그러니까
1: 있는 게
0: 그러니까 얘.
2: 오케이. 그럼 한번 이거를. 계란 두 개 반만 넣어볼까요?
3: 베이킹소다 여기다 먼저 넣어도 되죠?
0: 어, 일단 거기다 베이킹소다 아니, 넣어봐. 얘가 폭발하면 우리 어,
1: 화장실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여기로 가서 얘 일단
1: 첫 번째 병을 한번 해볼까요?
0: 오! 오 됐다!
1: 오 됐다!
0: 오!
1: 오!
0: 오 됐다!
1: 오 됐다!
0: 오!
1: 와 나이스!
0: 와! 대박! 오 됐다 됐다 이거도 이거도 자 야 역시 이 방법이었어.
1: 아 역시
0: 그래 우리 이거 했었잖아. 하나 둘 셋 나와라. 오
1: 나이스.
0: 이야 대박. 네.
4: 베이킹소다는 과자나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가루예요. 베이킹소다에 식초를 넣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병 속의 기압이 바깥보다 높아져서 기압차가 생기게 되죠. 그럼 병 속의 공기가 기압이 낮은 병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는 달걀을 밀어내요. 그래서 달걀이 병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2: 어쨌든 열쇠는 힉스!
0: 볼까?
1: 이야! 뭐야 이거?
0: 꺼내줍니까?
2: 안 꺼내줘.
0: 잠깐만.
2: 기호는 각각의 다른 숫자를 나타냅니다.
1: 해볼게요.

0: 일단 우리 이거
1: 왜요?
2: 뭐 둘째 불렀어?
1: 왜요?
0: 순식간에
1: 뼈 없어요?
3: 아니 이게 클로버 4개가 8이 되려면 클로버 2여야 돼요.
4: 가로 두 번째 줄을 보면 클로버 4개를 더한 수가 8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를 4번 더하면 8이기 때문에 클로버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 첫 번째 줄을 다 더하면 14가 되는데 14에서 클로버 2를 빼면 12가 되죠. 다시 말해서 3번 더해서 12가 되려면 하트는 숫자 4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별표는 숫자 1이 되고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물음표는 바로 5가 되는 겁니다.
0: 와, 아니야? 이건 좀 그럼 이건 뭐지?
3: 야,
0: 언제 이런 사진을 다 찍었지? 내 스케줄이

0: 왜 무서워 이거.
1: 어 약간
0: 이거
1: 무섭다.
0: 스토커가 어, 스토커가 해놓은 거 같은데.
1: 일본말로 적혀있다.
2: 대박이다.
0: 너에게 가는 길. 어 무서워. 이거 잠깐만. 아이 시대로 이렇게 해야 보니까
3: 폐허짱.
1: 누구 있으니까
0: 폐허짱.
3: 어 저기서 자나요?
0: 저기인가 보다. 오
3: 아니야. 여기서 자요?
0: 그치. 추워. 우리 여기서 뭐해 이제?

0: 무서워. 립스틱 짙게 바르고.
1: 아, 진짜
0: 너
1: 이거
0: 무서운데?
1: 무서워. 패스워드?
0: 패스워드래.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뭔가 달력에 뭔가 있는 것 같아.
1: 맞아, 나도. 달력이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야.
0: 계속 동그라미가 쳐 있고.
1: 저기서 확실히 물을 말하고 있어.
0: 얘가 물이니까 물로 머리 영화라는 것 같은데.
1: 물을 뿌리는 건가?
2: 그럼 물을 뿌려볼까? 조금만 일단 조금만 뿌려볼까요?
0: 그래,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잠깐. 나와! 어! 어! 나와!
2: 어, 너무 나온다.
0: 람? 랑?
1: 쾅.
3: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0: 쾅? 꽝?
2: 나 랑 같아.
0: 랑인데? 이게 뭐지?
1: 이거 죽을 사 아니야?
0: 어우. 그 말 맞지? 내 말이 맞지?
1: 아, 사랑에 맞네.

0: 다이어리에 쓴 글씨는 합성세제를 물에 녹여 쓴 거예요. 말리면 물이 증발해 글씨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시 물을 묻히면 글씨가 나타나는데 이는 합성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때문이에요. 계면활성제는 물과 친한 물질로 물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물을 묻히면 계면활성제가 부풀어 올라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
2: 어! 야!
1: 깜짝이야!
2: 태화!
1: 오!
2: 어! 야!
1: 깜짝이야!
2: 태화!
1: 오!
2: 우와! 야! 나 지금
1: 오, 깜짝이야! 나이스, 나이스!
2: 야!
1: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어.
2: 잠깐만! 야! 나 지금
1: 오, 깜짝이야! 나이스, 나이스!
2: 야! 어! 나 풀었어!
3: 뭔데요?
4: 시계로 생각하면 되는데
3: 네.
4: 12시간에서 4시간 더 가면 4시고
3: 네.
4: 9시에서 6시간 더 가면 3시고 이런 식으로 풀면 8시간에서 6시간 더 가면 이제 9시 8시간에서 6시간 더 가면 이제 2시
3: 2시 2
4: 역시 이런 게 좋아. 태호 형이 막 뭔가 찾아보는 걸 잘해가지고
1: 뭐가 또 숨겼다는 건데?
3: 저는 뭐 다른 건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4: 그래.
1: 뭐가 있을까?
4: 화장실.
1: 야!
4: 오! 초! 오, 또 어디서 찾았어, 형?
3: 에이, 이어서.
4: 와, 형은 진짜 오! 아, 됐다. 아, 여기 이단의 종이야.
1: 이게 뭐지? 진짜 와 진짜 이거
3: 억지다 억지
1: 하는 거 너무 어렵다.
3: 헐 대박 봐봐 진짜 대박.
4: 아 빨리
1: 아 빨리

0: 일단 시청자. 아, 알았어.
1: 어, 또 알았어.
2: 진짜 몰라. 너는
1: 어? 알았어.
2: 너 알고 근데요? 있었지 원래. 너 아니? 잠깐만.
3: 와 대박이다 나. 아, 나 내가 생각해도 대박인데 이거. 와 미쳤다 나. 와 미쳤다 나.
2: 이거 너가 한 거지.
3: 아니요.
2: 너가 한 짓이지.
1: 이번엔 뭐예요? 그렇죠.
0: 3.
2: 3. 3.
0: 봐봐 이게 8개의 숫자가 있는데 마주 보는 것들끼리 관찰해봤어요. 126이 125 플러스 1인데 125가 5의 3승이거든요. 5의 3승 플러스 1, 7의 3승 플러스 1, 9의 3승 플러스 1, 이어서 5의 3승 플러스 1이 28이 되려면 3이에요.
2: 5, 2, 1,
0: 4,
2: 4,
0: 3.
2: 안 되는 게? 2로 바꿔서.
0: 2, 5, 4, 3? 아, 5, 4, 3.
1: 이게 뭐야?
0: 그치. 화살표인데? 여기 뭐 있어?
1: 이렇게 뭐라고?
2: 그럼 작은 숫자부터?
0: 그렇게 해보자.
2: 2, 3, 4, 5.
1: 너무 쉽다, 2, 3, 4, 5. 아, 2, 3, 4, 5.
2: 예, 설마.
1: 2, 3, 4, 5 맛이 갈라야 되나?
2: 반대로.
1: 못 가겠네?
0: 5, 4, 3, 2.
1: 와, 5, 4, 3, 2면 심했다.
2: 이거 너무 심해, 진짜.
1: 나 그럼... 5, 4, 3, 2면 집 간다.
0: 와! 와!
1: 짐 챙겨요.
0: 갑시다.
2: 따라따라따라따라
1: 근데 여기 좀 불길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를 잠깐 걸렸네.
0: 아
1: 또 아니 뭐
0: 마지막
1: 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2: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1: 뭐예요?

0: 이런 거 다 웨이트예요. 네.
1: 어, 이거 그거잖아. 아, 하나 예쁘게 나오라고.
0: 아, 저 이거 알아요. 마약 검사할 때, 이거 한, 이거 하는 거 맞죠?
2: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0: TV 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이거 하고.
1: 뭐야, 뭐 했어? 뭐 했을까?
2: 이건 뭐 아닌 거 같긴 한데.
3: 어? 여기만 잡혀 있다.
1: 뭔데? 봐봐.
0: 오케이.
1: 어! 야!
0: 저기야. 오. 우와. 사원증.
2: 진짜 잘 찾아.
1: 사원증.
0: 사원증이다.
2: 아, 지문이랑 뭐가 이걸로 뭐, 파워도 있고 하는 게 지문 가지고 뭐 하나 봐.
0: 아, 아니면 이 좋은 여자야.
4: 이 좋은 여자야.
1: 야!
0: 깜짝이야.
1: 야!
2: 와, 지문.
0: 아, 지문 있네.
1: 이거, 그거, 어, 그거 있지, 알지?
2: 감식
1: 조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0: 일단 상담을 깨야 돼. 상담을 깨야지 않으면.
1: 이걸 어떻게 깨야 되지? 야, 잠깐만. 컵에도 있어.
2: 아, 지문이?
1: 컵에 여기.
2: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건 진짜 거의 CSI인데?
5: 지문은 손가락 끝부분에 있는 곡선의 무늬를 말해요. 이 무늬는 평생 변하지 않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죠. 그래서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은 범인을 찾는 데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어요. 물건을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묻어있는 땀이나 기름기 때문에 지문이 찍히는데 의류와 같이 매끄러운 물건에 찍힌 지문은 솔로 고운 가루를 묻혀주면 가루가 지문에 들러붙어 잘 보이게 되죠.
2: 파우더로 초콜릿 가루를 여기다 바르는 것 같아, 내 생각에.
0: 오. 오, 잘 나왔다.
2: 지금 좀 나왔어, 오케이. 근데.
1: 이걸 어떻게.
2: 아니, 지문을 채취해서 뭘 하라는 거야?
1: 이걸 어떻게.
2: 지문에 뭐 숫자가 숨겨져 있어?
1: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2: 그렇죠.
1: 그러면은 그 지문을 찾으라는 거 아닐까? 이게 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지문이랑 이 지문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여기도 보잖아? 그러면은 이 지문도 똑같이 생겼어.
2: 이거랑?
1: 어. 이게 이 지문의 사원증을 찾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랑 얘랑 보니까 이렇게만 봐도 달라. 왜냐면 여기가 동그래.
2: 그죠, 그죠.
1: 여기 이렇게 말려있고. 찾아볼까?
2: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른 거죠. 아, 그러면 지문에 해당하는 사원증이 더 여러 개 있나?
1: 고민 찾기 시작이야, 이제. 걸렸어, 딱 걸렸어.
2: 완전. 어? 저기 하나 있다. 오케이.
1: 하!
0: 벌써 찾았어요? 왔다가.
1: 으아!
2: 이런 거는 태호 형이 잘 찾으니까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어? 저 혹시 하로 열면 있는 거 아니야? 어, 있다!
1: 있어?
0: 어, 진짜요? 어.
2: 대박.
0: 저 에어컨 엔진이 있나? 아, 저 찾아.
2: 에어컨에?
1: 설마 저 나무 꼭대기 있는 건 아니겠지?
2: 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오, 여기 하나 있다. 설마 뭐 이런 데도.
1: 찾았어.
0: 저기 있다! 찾았어요.
2: 오!
1: 몇 개야? 열 개 아니야?
0: 열한 개. 11개.
1: 아까 봤는데, 똑같은 게 있었어. 이거 있지? 이렇게 생긴 것들. 아. 이렇게 생긴, 아.
0: 사람 뭐야? 아니면, 형!
1: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어. 봐봐.
0: 봐봐.
1: 어, 그러네.
0: 그러면 한번 저기 비밀번호 한번 해볼까요?
1: 125. 번호 125.
0: 열렸어요. 열렸어요.
2: 그러네. 525 라이스.
1: 됐다. 어, 열 수 있다.
0: 열 수 있다.
2: 오. 아.
0: 오, 근데 이거 다 자석이다. 오.
1: 이거야? 아.
2: 오. 오, 드디어.
1: 열렸어! 대박.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제 진짜 그 시간.
0: 탈출됐다. 탈출됐다. 왜 또 있어요?
2: 아.
0: 어떡하죠?
1: 어떻게 해야 되니?
0: 어떡하죠?

0: 그러니까 그냥 여기로 그 여기 있는 것만으로 하는 거 같지 않아요?
1: 그치, 이게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
2: 우리 하나 다 뒤져봤지?
0: 네.
1: 없지. 냉장고? 없는데? 이 차석 뭐야? 이 차석.
2: 야, 더 찾아보자.
0: 이거 뭐랜데? 이것도 아니네. 어?
1: 야. 저 자석 또 있어, 여기. 아니, 방금 아까 저기서 냉장고에서 찾은 게 자석이 여기서 또 있어.
0: 설마. 아, 설마.
2: 설마 철가루.
0: 야.
3: 이거네.
2: 어, 철가루 있어?
3: 맞아. 철가루 있네. 그 철가루를 뭐래요?
2: 이걸로
3: 철가루 뭘 하는 거죠?
1: 이게 뭐지? 이게 다라고?
3: 이건가?
1: 응? 응? 응?
2: 71?
1: 어? 71? 진짜로?
2: 어, 진짜 다작인가 보다.
1: 야, 잠깐만.
3: 되게 심심해서 했는데.
2: 오, 나이스.
1: 야, 진짜?
2: 711?
1: 야, 진짜 여기만 붙어!
2: 711?
1: 뭐야, 이거? 문에 있었잖아, 여기 문.
0: 아니, 근데 저거는, 저거 네 글자예요.
1: 맞아요. 하나가 모자라네?
0: 맨 마지막 한 글자는, 한 글자가 여기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1: 이거 아닐까, 밀가루? 밀가루가 괜히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2: 거울에 입술 자국 나 있는데?
1: 일로 와, 가져.
2: 어, 잠시만, 거울에 입 뒹구니까.
1: 8이네!
2: 7118.
0: 아, 8 나왔네.
1: 8이다, 8.
0: 여기 8이 있어.
1: 8이다, 8, 8, 8, 8.
2: 711.
1: 8.
2: 와! 와! 와!
1: 진쟁기! 열렸다, 열렸다!
0: 진쟁기로 가요, 진쟁기로! 진쟁기로!
1: 근데, 밖에다가 놓고 있어.
2: 내 잠바 좀 가져와 주세요.
1: 대박!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나이스, 나이스.
1: 하나, 둘, 셋! 우리는 센사큐! 네, 저희 삼돌이가 MT에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저희가 산장에 갇혔어요.
2: 네.
1: 근데,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했습니다.
2: 저희의 우여곡절 탈출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SNS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1: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0: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1: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집. 버스 어디 있습니까?
2: 어.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0: 와, 여기다, 여기다.
1: 와, 무서워.
0: 아, 왠지 여기다.
2: 야, 이거 그거 아니야?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능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기군.
1: 지난 이야기. 곰돌이 협회에 가게 된 곰철수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곰초야 친구들은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곰철수의 랜턴을 잃어버린 곰초이 랜턴을 찾으러 혼자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다 그만 승강로 지하로 추락하고 말죠. 과연 곰초이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0: 우수리는
1: 그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아이를 낳은 귀신이 동해는 하고 온대.
2: 아니, 난 용감한 곰초이야. 나와라, 아기 귀신.

0: 응? 아기 귀신이 아니라 아기 고양이였네. 고양아, 여기가 어디니? 나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1: 그래, 초승님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이차지.
0: 응? 왜 안 되지? 응? 왜 안 돼?

0: 안녕. 혹시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무서워서 그래? 자, 손.
1: 뭐?
0: 여기 노란선 보이지? 이 노란선은 밟지 말고 까만색 기린판에 올라서면 돼. 셋 하면 타는 거다. 하나, 둘, 셋.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오, 잘하는데 쉽지? 저기 손잡이.

0: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뛰거나 장난치면 안 돼. 그러다 다칠 수 있거든.
1: 그렇군.
0: 이제 조심히 내려보자. 오, 잘했어. 잘 가, 공돌이.
1: 고맙다, 친구. 자, 이제 전차를 타러 가볼까?
2: 고양아, 우리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엘리베이터 앞에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문을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비상 버튼을 누르고 침착하게 기다렸어야 하는데.

0: 곰초이가 엘리베이터 승강도에 추락했군. 기다려라 곰초이.
1: 돌순님 안녕. 저 여기서 고양이랑 잘 살게요.
2: 노란선은 밟지 말고 까만 디딤판에 올라서면 돼.
0: 됐다! 나 혼자

0: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돼. 너내 조수할래? 싫어? 그럼 내가 네 조수하리. 내가 철순이 조수는 했지만
1: 그래, 나 여기 있다.
0: 응? 곰철순님?
1: 그래, 곧 구해줄 테니 울지 말고 기다려. 119. 네, 여기 33빌딩인데요. 승강로 아래 곰돌이랑 고양이가 있습니다. 구출 부탁드립니다.

0: 맞출 수 있죠?
1: 자, 이제 해봐. 자.
0: 네. 감사해요, 출수님. 출수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지하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 그 엘리베이터는 왜 탄 거야? 노란 표지판으로 막아놨을 땐 타지 말았어야지.
0: 그러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0: 에스컬레이터도요?
1: 그래, 난 그 사고를 직접 봤단 말이다.

0: 네,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입니다. 네,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 선물로 드려요. 네, 곰돌이 피자 많이 드시러 오세요.
1: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 그때 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0: 선물로 드립니다.
2: 피자 사면 너랑 똑같은 곰냥 주는 거야?
0: 그거 잘 읽어봐. 자,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3: 이제 뭐해?
0: 자, 피자 드시러 오세요. 곰돌이 피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가져가세요. 에이.

걱정되실 위험하오니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앞쪽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거나 뛰지 마시고 몸을 밖으로 내밀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고무 재질의 아이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빨려 들어간 거다.
1: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2: 어디 보자. 발 괜찮아?
3: 내 신발.
2: 그래도 병원 가봐야 되겠다.
0: 그때 난 알게 됐지.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야.
1: 그렇구나. 그 아이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탈 때 조심하겠죠?
0: 아마도 지금은 꽤 많이 컸겠군.
4: 아, 여보세요? 아니, 있잖아. 나 오늘 완전 착한 일 했다? 곰돌이가 에스컬레이터 못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아, 나 근데 그 곰돌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어디서 봤더라?
5: 안녕?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6: 뚱치, 뚱치, 뚱치.
5: 자, 잘못된 부분 찾았니?
7: S!
5: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 더 조심해야 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 디딤판 노란 선에 닿으면 그 틈으로 신발이 빨려 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6: 아, 그걸 깜빡했네.
5: 잘못된 부분 찾았니?
7: 에스!
5: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거꾸로 타면 안 돼. 왜 안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손이 디딤판 틈으로 빨려 들어가 크게 다칠 수 있거든. 노란 선은 밟지 말고 손잡이를 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지. 그럼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기로 S랑 약속!

0: 중임요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경기예설을 맡은 끼끼요원,
1: 그리고 전 토토요원입니다.
0: 오늘의 경기 특별히 공끼요원이 심판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1: 와하,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0: 네, 이것은 제1회 신임요원 체육대회 현장.
1: 오늘의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0: 네, 공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고받는 게임이죠.
1: 어, 말씀드리는 순간 곰끼 심판이 등장합니다. 오!
2: 긴장 풀라고! 경기를 시작하지! 준비! 시작!

0: 다시 시작.
1: 야, 아, 쉴 수 있었는데.
0: 1대 1. 저 다시 시작.

시작! 아, 긴장되는 순간! 아!

0: 공이 떨어졌습니다.
1: 야! 좋아. 그럼 점수는?

0: 뭐? 0점이라고? 어?
1: 응? 9점 다음이 0점?
2: 응? 0점?
3: 0점? 0점이라고?
4: 0점이래, 0점! 아이, 세상에!
3: 9점 다음이 0점?
4: 0점? 아이고!
3: 이런, 이런.
5: 왜 9점 다음 0점이지? 9. 그 다음 수는 뭐지? 아.
1: 아, 9 다음의 수. 이거 모르겠어, 곰기.
0: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는 뭐가 있었지?
6: 1, 2, 3, 4, 5, 6, 7, 8, 9.
0: 그렇지. 그 다음 수는 뭐지?
2: 10.
0: 정답. 이렇게 10은 1과 0이라고 쓰고
1: 10이라고 읽지.
0: 또는 10이라고 읽을 수 있어.
1: 저기 봐. 지금 곰기가 어디서 있지?
2: 9.
0: 그렇지. 그럼 9에 1을 더해볼까? 오른쪽으로 한 칸 훨자.
1: 짜잔. 10. 9보다 1 큰 수는 바로 10이야. 자, 달걀판에 달걀이 9개 있어. 여기에 달걀 한 개를 더 넣으면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와우! 달걀판 하나가 꽉 찼네. 달걀판에 달걀이 모두 몇 개?
2: 열 개!
0: 그래! 이 정도면 우리 곰기 요원도 10에 대해서 이해했겠지?
1: 당연하지!
4: 10이었어! 10! 예!
0: 자, 자, 곰기 요원! 이제 최종 점수를 알려주세요!
4: 차하! 자, 그럼 오늘의 최종 점수는? 0점! 2 아니라 10! 바로바로 10점! 자, 그럼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 점수는 9대 10. 최종 승자는 세인 요원!
1: 야!
0: 예! 훌륭하고도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토토 요원?
1: 그렇습니다. 곰기 요원다운 경기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설의 토토 요원,
0: 이끼 요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차하하. 이 곰기처럼 10에 대해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0: 퀴즈 끼게임.
1: 요원들, 오늘은 토토팀, 끼끼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거야.
0: 좋아, 그럼 토토팀은 파란색. 파이팅!
1: 끼끼팀은 빨간색. 파이팅! 좋았어. 여기 방석 10개가 보이지? 이 방석이 빨간색과 파란색 각각 몇 개로 갈렸는지를 보고 어느 팀의 승리인지 겨뤄볼 거야.
0: 그렇지. 자, 요원들, 각 팀의 색깔이 위로 가도록 방석을 최대한 많이 뒤집기. 자신 있지?
1: 그럼 이번 경기의 심판도 잘 부탁해요, 공기 요원.
2: 차하, 나만 믿으라고.
1: 좋아. 토토팀, 깨깨팀, 준비하시고 시작!
0: 와, 와, 와,
1: 우리 친구들, 와, 와,
0: 와, 파란색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와, 빨라, 빨라!
1: 화이팅!
0: 와, 소윤이원 굉장히 빠릅니다!
1: 빨리 갈
0: 수 있습니다! 조심, 조심, 조심!
1: 5, 4, 3, 2, 1, 네!
2: 그만!
0: 자, 그럼 한번 볼까? 토토팀 파란 방석이 7개.
1: 끼끼팀의 빨간 방석은 3개.
2: 자, 그럼 토토팀 7개, 끼끼팀 3개를 모으면 10, 10개. 자, 오늘은 토토팀 승리! 끼끼팀 너무 잘했어.
0: 자, 요원들, 오늘의 훈련 재밌었어?
1: 좋았어. 이렇게 훈련한다면 10을 가르는 건 손쉽게 할 수 있지. 안 그래, 곰기 요원?
2: 차하, 당연하지. 나 같은 최고의 요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우리 요원들도 이 곰기의 훈련을 계속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위기의 점심시간. 점심시간이다!
1: 지롱, 내가 먼저 지롱.
0: 군타! 준이 또 준이 너
1: 안돼. 이 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
0: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1: 핀핀이 배고픈데.
0: 뭐야? 왜 밥이 없어?
2: 밥이 밥이 없다 핀.
1: 대상 대상. 마법 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 버렸다.
3: 마법 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
0: 무슨 냄새? 맛있는 거야?
3: 아우 둘이. 정신 차려. 빨리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1: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3: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1: 토마토마토 치킨.
3: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와, 배고프다고. 너희 잊은 거야? 그때 그곳 그 맛을. 마법 조리 도구들이 요리했던 그 맛을 떠올려봐. 매일 우리를 기다려주던 그 맛을. 우릴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졌는데 너희 모른 채일 거야.

0: 로블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1: 아,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2: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3: 잠깐! 나도 같이 하게 장갑죠.
1: 알파가 기름을 밟아버렸어.
4: 아니, 알파를 잡아.
1: 더러운 곳에 꽃이? 베리공주라는 꽃이 피었네? 난 너무 예뻐. 깜짝이야.
2: 나가!
5: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핀.
2: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뭔가 알아냈어?
6: 응, 마법 조리 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7: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2: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6: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 묻어있다?
2: 응! 나한테 맡겨!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스캐닝!
7: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1: 혹시 벌레?
7: 아니, 귀신!
0: 좀 덥겠니?
2: 귀신인 줄,
1: 벌레인 줄.
0: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식중독균이 조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아! 갑자기
1: 누구냐?

0: 소리 도구들의 음식 맛을 볼 줄이야. 비켜버렸으니 나의 택기로 처리해주겠다. 바로 숨어버리는 것이지.
1: 토니, 우리 마법의 힘이 필요해.
2: 너무 무서워.

0: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응.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1: 이거는 받아라! 세균 파워!
0: 로블리!
1: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0: 도미! 세균맨보다 준이가 더 무서워!
1: 아까부터 피하기만 하고 그게 네 특기냐?
0: 아!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에잇, 일단 부딪혀보자.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이동! 아!
1: 어디에 노리는 거냐?
0: 제대로 맞은 거거든.
1: 도시라!
0: 받아라! 3단 점프 드롭킥!
1: 아! 망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또 피해봐라!
2: 멈춰! 준이를 놔줘!
1: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 난 전혀 피해 없다고! 뭐야?
0: 아하! 알았다! 빛이야! 창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1: 빛이라고?
0: 토니,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2: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탁,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3: 시작!
4: 나 불렀어!
3: 아니야!
1: 이번엔 진짜 망했다! 간이었지롱!
0: 안 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1: 넌 분명 내 세균 벌을 맞았을 텐데!
5: 놀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1: 여러분, 지금입니다! 망했다!
0: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2: 이겼는데
6: 배가 고파.
0: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5: 먹을 게 없겠니요? 여러분이 되찾아준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0: 뭉치기 샘솟는 마법 항아리.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0: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1: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0: 2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1: 로블리!
0: 2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1: 핀!

0: 핀은 숨어야 한다. 핀. 핀. 핀.
1: 아무 깔고 안 땅이 1억이야?
0: 누구냐, 핀?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어떤 맛이든 어떤 음식이든 네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샘솟는 마법 팔려니
0: 와, 무엇이든 가능, 핀?
1: 물론
0: 그럼 햄버거
1: 마법 하나니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더블버거, 불고기 스파이시, 킹버거까지!
0: 최고다, 핀핀!
1: 당연하지, 이 몸은!
2: 핀핀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닦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0: 깽깽.
2: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2: 그게 뭔데?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0: 당신 치킨 소세지 피자 핀.
1: 마법 화가리 주문!
0: 음식이 샘솟는 마법 항아리.
3: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핀핀? 어디 내가 안 봐?
2: 초코바, 초코바, 빈초코 케이크, 초코! 와!
4: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콜세!
5: 준이!
2: 초코 다음은
0: 군사!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1: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항아리

0: 도자!
1: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2: 이래도 괜찮은 건가?
3: 어?
1: 오! 별 만나! 끝났다.
2: 준이.
4: 응?
2: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 어? 이게 다 뭐야?
5: 아이.
1: 마법 항아리야. 이제 할 거만.
6: 마법 항아리.
1: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제 할 거만.
6: 마법 항아리.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고 가득 넘쳐나는 걸요.

야!

0: 해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적당해,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1: 말썽쟁이라니, 방금 전까지 좋아했잖아!
0: 얘들아, 지금이야! 조니, 안 되겠어. 마법엔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조니, 조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조니, 조니, 현신.
2: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0: 다 먹어치우는 마법. 어? 같은 건 없겠지.
2: 여기 어디 뒀을 텐데.
0: 뭐? 내 머리에 뭘 넣어둔 거야?
2: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0: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라.
2: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0: 에? 뭐라고?
3: 나도 핀.
2: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4: 더니, 어?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2: 먹기 편한 음식? 아!
0: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1: 마법 항아리?
5: 무슨 속셈이야?
0: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5: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2: 먹기 편한 음식은
0: 과자!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5: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0: 이 소리는 솔방! 스캐닝 부탁해.
2: 아하, 무슨 작전인지 알겠다.
0: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스캐닝. 좋아.
5: 큰타, 핀핀, 너희도 도와줘.
4: 아니, 뭘 어떻게 할 건데?
0: 이번 작전은 와구와구 작전.
4: 이런 재미라면 좋지 않지.
0: 기간내는 나한테 맡겨.
5: 좋아.
0: 와구와구 출동!

0: 와, 됐다! 우리가 해냈어!
1: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2: 우리 뭐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힘을 삼킨 티라노.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 때문인가? 안 돼! 가지 마! 내 스타코 돌려!

에스타코 당장 돌려줘. 응?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0: 얘들아, 저것 좀 봐.
1: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3: 정말? 공룡

0: 아이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1: 좋아요, 엄마. 디노, 스테고, 출동 준비.
2: 디노, 출동 준비 완료.
1: 우리만 믿어.
3: 다이노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4: 그러게, 기대된다. 야!

0: 슈퍼 리스와 다이노 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2: 아리!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3: 호기! 이건 확실히 실제 상황이야! 정말 신기하다!
1: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3: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4: 나 좀 키워줘!
2: 얘들아! 어?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3: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풀어

0: 우와,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1: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2: 바로 저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3: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1: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3: 좋았어, 해보자고.
2: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먹이려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런 속도론 너무 오래 걸리겠어.

0: 어? 걱정 마, 스테고. 난 최고로 빠른 비행기니까. 호기, 섀도우 스피드! 우와! 휴! 이 정도면 되겠지?
1: 디노, 공놀이 잘 못한다.
0: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1: 허기, 아, 안 돼. 놓쳐버렸어.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0: 저런, 디노!
2: 호기, 조심해!

0: 다들 어디로 갔지?
1: 작전이 성공한 건가?
0: 그런 것 같은데.
2: 야호! 디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0: 디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1: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 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0: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1: 어우,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0: 좋아. 디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2: 알았다. 그럼 디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0: 조심해, 얘들아. 걱정 마.

설마? 응?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아유, 내 스타콘!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어. 아기 공룡을 위한 특별 요리! 네스타 코어가 어디로 날아간 거지? 어? 와! 찾았다! 엄청 지저분하네.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야겠다.

0: 깨끗해졌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숲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 스타코! 안 돼! 이거 놔! 스타코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놓으라고!
1: 디노는 요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2: 난 요즘 아주 특별한 요리를 연구 중이야.
3: 오, 브라키의 특별 요리라니 기대되는데.
4: 어떤 요리인데 그래?
2: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요.
5: 다이노 버프, 멈춰!

0: 무슨 일이니?
1: 원래 여기 이렇게 큰 숲이 있었나요?
2: 말도 안 돼! 어젠 이런 숲이 없었다. 그리고 숲이 생기려면 오래 걸린다.
1: 저기 봐! 아기 공룡들이 나무 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3: 우리가 도와줄게!
4: 다이노윙스! 지금 바로 출동!
5: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6: 자, 이제 안심해. 모두 무사하니까.
7: 어? 저런, 배가 엄청 고픈가 봐. 배고픈 게 아니었어? 공룡들이 왜 안 먹는 거지? 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네.
5: 그렇다면 내 새 요리를 공개할게. 맛있는 과일 샐러드와 덩굴즙 파스타야. 숲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 마음에 쏙 들 거야. 여기서 기다려, 얘들아.
7: 이 숲 왠지 오싹한데.
5: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7: 절대 아니거든.
8: 안녕 얘들아.
5: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너흰 여기 스타코어를 찾으러 온 거야?
8: 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숲이 울창해서 잘 못 찾겠네. 너흰 여기서 뭐해?
5: 우리인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찾는 중이야. 아기 공룡들한테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아기 공룡들을 위한 특별식이라고? 우리도 도와줄까?
7: 좋지. 그럼 더 빨리 끝나겠다.
5: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8: 좋았어!
5: 후기, 아리, 샐러드에 넣을 노란 열매랑 잎사귀를 찾아줘. 트리코는 파스타용 덩굴을 구해오고, 난 소스에 넣을 수액을 모을게.
8: 알았어! 우와! 이 정도면 공룡 대가족도 먹을 수 있겠는데?
7: 이야, 덩굴 천국이잖아. 덩굴이 왜 이러지?
5: 우와, 여기 예쁘고 큰 꽃들이 잔뜩 모여있네. 수액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아기 공룡들이 내 요리를 맛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9: 슈퍼윙스들이 제대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5: 어? 저기 있다! 노란 열매야! 금방 찾았네!
10: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8: 아리! 위를 봐!
10: 어?
5: 꽁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9: 숲이 갑자기 확 커질 때 덩굴에 엉켜버렸어. 나 좀 끌어줘, 아리. 날 도와주면 같이 재료를 모아줄게.
5: 정말? 하지만...
9: 다른 친구들도 지금 위험해. 저기 봐.
5: 어?

0: 되지? 빨리 날 도와줘.
1: 알았어. 우린 오랜 친구니까.
0: 휴, 이제 좀 살겠네. 아리, 얼른 타.
1: 타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0: 그럼 너무 늦어. 날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어서 타.
1: 잠깐 기다려. 자.
0: 준비됐지? 자, 슈퍼.

0: 난 이제 슈퍼꽁지거든. 어? 거기다! 구제 울프 흡착컵 액션! 제발 좀 떨어져!
1: 너무 어지러워.
2: 후기, 잎사귀는 모았어?
0: 물론이지. 둘 다 꽉 잡아. 야호!
2: 저기 테리코야.
0: 내가 구할게.
1: 거기서! 그건 내 거야! 야! 예, 예!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0: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교수라고 내미하고. 이교수라고 내미하고. 내미하기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0: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0: 영어 점수 지키들이! 가자!
2: 응?
4: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5: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6: 어? 여긴 어디지?
4: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5: 다녀오겠습니다.
6: 오? 토끼다.
5: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4: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6: 누구세요?
4: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4: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자선 다자회.
1: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지붕이 새고 있죠.
2: 어린이 여러분, 자선 바자회를 열어야겠네요. 바자회에서 번 돈으로 비새는 지붕을 고쳐야 되니까요.
3: 야호!
2: 여러분도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 하나씩 준비하세요.
4: 어떤 거요, 선생님?
2: 오래된 장난감도 좋고 아무거나 지금 안 쓰는 거면 돼요.
5: 미야오.
1: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2: 수업 끝. 자선 바자회는 내일이니까 안 쓰는 물건 하나씩 꼭 준비해요.
1: 페퍼가 바자회에 내놓을 걸 고릅니다.
6: 페퍼, 어떤 걸로 할 거니? 딱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알지?
7: 그래, 잘 생각해봐. 그래야 어린이집 지붕 고치지.
4: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 이 공룡 선생이요.
1: 공룡 선생은 조지가 제일 아끼는 거죠.
7: 페퍼, 공룡은 안 되지. 다른 거면 몰라도.
4: 그런가?
6: 그럼.
4: 조지 거지? 미안해, 조지. 공룡.
6: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깜짝 상자.
4: 좋아요. 이번엔 아빠 거 찾으러 가요.
6: 내 거?
4: 온 가족이 하나씩 다 내놔야죠.
7: 엄만 이 모자 할게. 조지는 이 공을 내놓으면 되겠다.
4: 그럼 아빠는 뭘로 해요? 아, 맞다. 이 텔레비전.
6: 페퍼, 그건 안 돼.
4: 맞다. 이건 나도 자주 보지. 아, 맞다. 아빠는 이 슬리퍼가 좋겠다. 어, 냄새나서 안 되겠지. 어, 맞다. 아빠는 이 낡은 소파예요.
6: 그건 골동품이라 안 돼.
4: 골동품이 뭐예요?
6: 골동품은 아주 오래되고 비싼 거란다.
7: 에이, 이렇게 모서리가 다 다른 소파를 돈 주고 누가 사요?
6: 내가 손 좀 보면 엄청 비싸게 팔린데도.
7: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손을 좀 보던가요.
6: 아, 맞다. 어머니가 나 신으라고 떠주신 이 양말을 내놓을까?
4: 네.
2: 자선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을 거들어 왔는데.
4: 여기요, 선생님.
2: 고맙다.
7: 저, 이렇게 낡은 소파도 괜찮을까요?
2: 오, 이렇게 큰 물건을요? 갈게요.
7: 네.
4: 엄마, 아빠 소파를 맘대로 주면 어떡해요?
7: 쉿,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페퍼.
1: 자선 바자회 날입니다.
8: 페퍼 언니?
4: 안녕하세요.
8: 페퍼, 여기 이 소파 어떠니? 좀 낡긴 했지만 쪼개서 땔감으로 쓰면 좋겠지?
4: 이건 골동품인데요.
8: 이게?
4: 아빠가 골동품은 아주 비싸대요.
8: 그런 거였어? 그럼 더 비싸게 팔까?
4: 갈게요. 안녕, 얘들아.
3: 안녕, 페퍼.
4: 수지, 넌 뭘 가져왔어?
9: 내가 제일 아끼는 간호사복.
10: 나도 제일 아끼는 앵무새 풍선.
11: 난 우리 원숭이 가져왔어.
4: 어, 근데 이거 남주긴 아깝다. 제 깜짝 상자 제가 도로 사도 돼요?
9: 저도 이 간호사복 도로 사도 될까요?
10: 저도 제 앵무새 풍선이요.
4: 엄마, 엄마, 우리가 뭐 샀는지 아세요?
7: 다 자기 걸 사왔네.
9: 좀 아까워서요.
6: 얘들아, 내가 뭘 사왔게. 또 골동품 소파다.
7: 아우, 참, 당신도 그게 무슨 골동품 소파예요?
6: 맞다니까. 레베카 엄마가 그랬는데 내 소파랑 딱 맞겠지?
4: 당연하죠. 아빠가 지금 사온 건.
7: 쉿, 페퍼.
4: 집에 있던 아빠 소파니까요.
6: 뭐? 근데 레베카 엄마가 왜 그랬지? 엄청 비싸게 부르던데.
2: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우리 어린이집 지붕을 고치는데 필요한 돈을 방금 다 모았어요.
3: 맞아!
2: 고마워요, 페퍼 아빠.
6: 별 말씀을요, 선생님.
4: 수영이 좋아요.
1: 페퍼 가족이 수영장에 왔습니다. 아빠가 수영복을 입고 나오네요. 엄마도 수영복을 입고 나오고요. 페퍼도 수영복을 입고 나오고요.

0: 있구나 하죠.
1: 얼른 해, 조지. 다들 너 기다리잖아.
0: 조지도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2: 페파, 조지? 아빠한테 팔 튜브 채워달라고 해.
3: 됐다, 조지. 우리 조지 이제 다 큰 형아 같은데?
1: 저도요, 아빠.
3: 됐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노세요.
0: 조지는 오늘 수영을 처음 한답니다.
3: 괜찮아. 한쪽 발만 물속에 담가봐. 이번엔 다른 발을 담가볼까?
2: 양쪽을 동시에 담그는 게 덜 무섭지 않을까요?
3: 그래도 나을까? 우리 조지 잘하네. 근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튀겨도 되거든.
0: 레베카도 동생 리처드랑 같이 수영하러 왔어요.
1: 안녕, 레베카. 페파, 너도 왔네.
4: 리처드, 이거 잡아볼래? 이걸로 발차기 연습해봐.
2: 조지, 너도 이거 잡고 발차기 연습할래?
3: 잘했어. 근데 물은 너무 튀지 않게.
1: 우린 그렇게 물 안 튀기거든. 누나들처럼 발 좀 해봐. 쟤들도 우리처럼 다 잘하면 우리처럼 수영 잘하겠지. 그치, 레베카?
5: 맞아.
0: 리처드가 장난을 칩니다.
1: 리처드, 너 그만해.
0: 저런. 리처드가 물뿌리개를 수영장에 빠뜨렸네요.
1: 엄마!
2: 어떡하지? 저긴 너무 깊어서 엄마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엄만 잠수 못하는데, 조지.
1: 누나도 잠수는 못하거든, 조지.
3: 잠깐 안경 좀 맡아줄래요, 여보?

0: 자, 여기 있다.
1: 당신 정말 멋있는데요?
0: 이제 알았어. 당신 남편 잠수는 좀 한다니까.
2: 우린 저런 유치한 짓 안 하는데. 우리 다이빙보드에서 다이빙할까?
1: 안 돼, 페파. 다이빙보드는 어른들만 올라가는 거야.
0: 괜찮아. 그 대신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되지.
2: 에이, 아빠가요? 다이빙하기엔 너무 뚱뚱해요.
0: 얘가 뭘 모르네. 아빠 젊었을 때 다이빙 트로피도 땄거든.
1: 여보, 그게 언제적 얘긴데 참아요.
0: 그때라 이때라 내 몸은 아주 튼튼해. 이거 왜 이래? 이 안경이나 좀 받아줘요. 원래 다이빙은 옆에서 봐야 잘 보이는 거 알지?
2: 우리 물벼락 맞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0: 알았어. 물 한 방울도 안 튀게 해줄게.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겠는데.
1: 당신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다가 우리한테 물 튀어요.
0: 호호, 아 글쎄 안 튀긴다니까.
2: 정말 우리한테 물 튀면 안 돼요.
0: 이것 봐, 내가 안 튀긴댔잖아.
2: 우리 아빠 최고.
1: 당신 정말 멋졌어요.
0: 수건은 필요 없는데, 페파. 아빠는 원래 수건 없이 이렇게 말리거든.
3: 아빠가 결국 모두에게 물벼락을 마치고 말았네요.
1: 아, 여보.
0: 아이고, 이런, 미안.
2: 마당의 달팽이.
3: 페파랑 조지가 할아버지 밭일을 거들러 왔습니다.
4: 페파, 이 양상추는 넣어주마.
2: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 이게 뭐예요? 와우! 할아버지, 이 안에 괴물 있어요, 괴물. 괴물.
4: 어허, 난 또 뭐라고. 이건 괴물이 아니란다. 달팽이라고, 밭에 사는 동물이지.

0: 자기 껍데기 속으로 숨은 거란다.
1: 얘는 이 껍데기에 살아요?
0: 그런 셈이지. 얘한테는 이게 집이에요. 봐,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
1: 안녕, 귀여운 달팽아. 할아버지, 달팽이도 집 속에 침대 있어요?
0: 허허, 아니, 침대 같은 건 없어.
1: 이상하다. 내가 달팽이면 침대도 넣고 식탁이랑 의자랑 냉장고랑 텔레비전도 넣을 텐데. 할아버지, 달팽이는 뭘 먹고 살아요?
0: 아, 달팽이는 주로 내가 기른 채소를 먹지. 땡큐. 그만 좀 뜯어먹어, 이 고얀 달팽이 녀석.
1: 할아버지, 우리도 이 고얀 달팽이 흉내내도 돼요?
0: 이 소쿠리를 쓰렴. 이걸로 달팽이 껍데기 하자. 어디 보자. 이러니까 영락없이 고얀 달팽이 두 마리구나.
1: 할아버지가 심은 양상추 내가 다 뜯어먹어야지.
0: 땡기! 내가 얼마나 정성껏 키운 건데 그만 좀 먹어, 이 녀석들아.
1: 그러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막 화내면 껍데기 속에 숨는 거야.
2: 파파 친구들이 다 왔군요.
3: 안녕하세요, 페파 할아버지.
0: 오, 수지 왔구나. 혹시 우리 페파랑 조지 찾으러 얘까지 온 게냐?
3: 네.
0: 근데 어쩌지?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긴 나밖에 없단다. 이 작은 달팽이 두 마리랑.
1: 우린 고얀 달팽이, 우린 고얀 달팽이.
4: 놀랐지?
1: 우리 지금 이거 쓰고 달팽이 놀이 한다?
3: 네.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0: 전부 달팽이를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소쿠리가 없어서. 그 대신 다른 걸 하면 되잖니. 우리 마당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1: 당근해도 돼요?
2: 레베카는 토끼라 당근을 좋아하죠.
0: 아니, 레베카, 당근 말고 많잖니. 예를 들면 이런 거.
1: 이 붕 소리는 뭐지?
3: 저것 봐, 저 집에서 나는 소리야.
1: 할아버지, 이 인형 집은 뭐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0: 이건 인형의 집이 아니에요, 베파. 벌들이 사는 집이지, 벌집이라고 들어봤지. 봐봐, 지금 한 마리 나왔지?
1: 어, 뭐 하는 거예요?
0: 꽃 속에 있는 달콤한 물을 모으는 거란다. 이렇게 모은 꿀물을 집에 갖고 가서 맛있는 꿀을 만들지.
1: 나도 꿀 좋아하는데 우리 저 꿀벌 흉내낼까? 뿡! 뿡! 뿡!
3: 그래! 우리도 저 꿀벌 하자! 뿡! 뿡! 뿡!
0: 맙소사! 벌들이 아주 바쁜가 보구나!
1: 맞아요! 부지런히 꿀 모아야죠! 뿡! 다 모았으니까 이제 꿀 만들러 집에 갈게요! 뿡!
5: 아유, 깜짝이야. 너희들 지금 뭐하니?
1: 할머니, 우리 꿀 따는 벌이에요. 붕!
5: 아하, 꿀 따느라 힘들 텐데 토스트 좀 줄까?
6: 네, 주세요!
5: 벌들은 토스트에 뭘 발라줘야 되나?
6: 꿀이요!
5: 아유, 잘 됐구나. 방금 만들어 온 게 그건데, 꿀벌은 토스트.
6: 맞아!
3: 와하, 벌놀이 하니까 좋다. 이렇게 맛있는 꿀도 엄청 많이 먹고.
1: 난 달팽이가 더 좋은데, 할아버지 몰래 양상추 다 뜯어먹잖아.
0: 대끼! 이 고얀 달팽이 녀석 같으니.
1: 아빠 사무실 가는 날.
2: 오늘은 팔팔랑 조지가 특별히 아빠 사무실에 놀러가는 날이에요.
1: 사무실에 가면 온종일 뭐 해요?
7: 재밌는 일 많이 하지. 가보면 알아.
2: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건물입니다.
7: 다 왔다.
1: 야호!
8: 누구세요?
7: 저예요. 페퍼랑 조지 아빠요.
8: 어머, 네. 어서 오세요.
1: 저도 이 단추 눌러봐도 돼요?
7: 그래, 너도 눌러버렴.
8: 누구세요?
1: 전대요.
8: 안녕, 전대호님. 들어오세요.
7: 아빠 사무실은 맨 꼭대기란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0: 이번엔 조지한테 양보하지. 맨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렴, 조지.
1: 엘리베이터는 팔팔한 조지 아빠를 태우고 꼭대기층에 섰어요.
2: 꼭대기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1: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0: 자, 왔어요, 여러분.
3: 어서와요, 페퍼 아빠.
4: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1: 토끼 아저씨랑 고양이 아줌마도 아빠랑 일하죠.
0: 오늘은 특별히 손님을 좀 모셔왔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아들, 딸, 페퍼랑 조지요.
3: 귀한 분들이 오셨군.
0: 아빠 사무실을 보고 싶대서. 레베카 아빠, 자네 책상 좀 구경해도 될까?
3: 그럼 안 될 거 없지. 아저씨가 하는 일은 숫자를 다루는 거란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들인데 한 장씩 꺼내놓고 아저씨가 쓰는 이 고무도장으로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면 돼요.
5: 와!
1: 토끼 아저씨는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5: 제가 한번 찍어봐도 돼요?
3: 그럴래, 페파? 그럼 아저씨가 새 종이 꺼내줄게.
5: 종이는 여기 있는데요.
3: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찍으렴. 자, 여기 있다.
1: 팔팔은 도장을 찍는 게 좋았어요.
5: 아저씨가 하는 일 정말 좋아요.
0: 다른 데도 봐야지. 이번엔 아줌마 일하시는 데로 가볼까?
6: 미야옹.
4: 그래, 페파랑 조지 왔니?
5: 안녕하세요.
4: 아줌마가 하는 일은 이 컴퓨터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거란다.
5: 오.
4: 봤지? 그런 다음 프린터로 뽑는 거야.
5: 우와.
4: 페파, 너도 한 장 뽑아줄게.
5: 고맙습니다.
1: 고양이 아줌마가 하는 일도 멋지네요.
5: 제가 해봐도 돼요?
0: 이번엔 조지 차례 아닌가, 페파?
5: 맞다. 난 아까 했지. 이번엔 조지 네가 해.
1: 조지가 파란 삼각형을 잔뜩 만들었어요.
5: 이제 프린터로 뽑자.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좋다.
0: 이번엔 아빠 책상 보러 갈까?
5: 네, 아빠.
1: 여기가 아빠가 일하시는 책상이에요.
0: 아빠가 하는 일은 꽤 복잡한 거란다. 아주 큰 숫자를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재료의 탄성 개수를 구하는 거지.
1: 뭔지는 몰라도 아주 중요한 일 같군요.
5: 아빠는 도장 같은 거 안 찍어요?
0: 안 찍어?
5: 컴퓨터 같은 것도 안 쓰고요?
0: 안 써. 대신 아빠는 이 칠판 펜을 쓰지.
5: 아빠, 우리도 이 칠판 펜 써봐도 돼요?
0: 어디 한번 써보렴.
1: 페파랑 조지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죠.
5: 난 예쁜 집 그려야지. 조지, 너 또 공룡 그리는 거야? 조지는 맨날 공룡 그림만 그리더라.
7: 공룡.
0: 어이쿠, 이런. 벌써 오후 5시가 된 거야?
1: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3: 어이쿠, 이게 뭐야? 이 집 누가 그렸니? 아주 예쁜 집이구나.
4: 와, 여기 무섭게 생긴 공룡도 있는데요?
5: 조지랑 제가 아빠 일 도와드린 거예요.
0: 둘 다 아빠를 닮아서 아주 잘하죠?
5: 아저씨가 하는 일도 재밌었고요.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고모를 찾아서.
1: 오늘은 페파 할아버지 배를 타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8: 이제 다 올라탄 거 맞지?
9: 네, 선생님. 갔어요.
8: 좋아, 그럼 출발한다.
9: 갔다 올게요.
1: 페파랑 친구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죠.
8: 조지, 이거 할아버지 해적모자인데 쓸래? 지금 우리가 가는 섬이 해적들이 살았던 보물섬이거든.
9: 오!
8: 잘하면 해적들이 숨긴 보물을 찾을 수도 있단다.
9: 와!
1: 보물섬에 간다니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8: 육지다, 육지! 드디어 왔군. 여기가 보물섬이란다.
9: 만세!
10: 그게 뭐예요?
8: 이건 금속 탐지기라고 하는 거란다. 땅속에 묻힌 보물.

0: 물을 찾는 기계지.
1: 할아버지가 금속 탐지기로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0: 아하!
1: 탐지기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0: 자, 여기를 파보렴.
2: 와, 동전이 나왔어요!
0: 보물 찾았다! 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볼까? 아하! 이 밑에 또 뭐가 있군.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아이쿠, 신난다. 꽤 묵직한 게 아주 큰 보물인가 본데.
1: 어우, 저런. 보물이 아니라 단옥 쓴 고물 쇼핑 카트가 나왔군요.
3: 보물 찾기는 많이 했으니까 누구 할머니랑 아주 큰 모래성 만들고 싶은 친구?
0: 아, 그래. 모래성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 난 잠깐 배 좀 보고 오리다.
1: 할머니가 아주 큰 모래성 만드는 걸 도와주실 동안 할아버지는 중요한 볼일이 있다고 배에 가셨죠.
0: 아, 왜 이렇게 나른하지? 딱히 할 일도 없고 잠깐 눈이나 붙일까.
1: 할머니랑 아이들은 커다란 모래성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래도 필요했죠. 양동이로 뾰족뾰족한 성탑 꼭대기도 만들고요. 정말 멋진 성이네요.
3: 얘들아, 집에 가자. 어? 여기 있던 배가 어디 갔지?
4: 저기요, 할머니.
1: 저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배가 점점 섬에서 멀어지고 있군요.
3: 얘들아, 할아버지 깨워야겠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할아버지 불러보자.
5: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1: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주무시는데요.
3: 너무 멀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본데.
4: 그럼 우리 이 섬에 갇힌 거예요?
6: 우리 버림받은 거야?
7: 네.
6: 여기서 한 100년 사는 거야?
2: 먹을 것도 없는데 과일 같은 거 따먹어야 되나?
8: 그래도 배고프면 벌레랑 구더기도 먹어야 되나?
1: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중 나왔네요.
0: 여기가 어디지?
9: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3: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0: 네, 그러고 보니 내가 뭘 빠뜨리고 그냥 왔네요. 금방 갔다 올게요.
4: 얘들아, 할아버지 오신다. 우리 살았어.
0: 자, 여러분 모두 배에 타세요.
3: 아유, 당신 뭐예요? 우리만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0: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다음부턴 절대 안 잘게. 한 번만 봐줘요.
4: 보물 삼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저 보물섬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0: 당연하지. 언제든 말만 하렴.
9: 맞아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자전거.
6: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0: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빌런의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를 거야. 오, 내 행운의 선글라스. 무대에서 멋지게 공연하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타로

노래하면서 칠 거야. 랄랄랄랄랄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가수가 된. 너희도 같이 가수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공연장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이응, 이응.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빠옹, 웨옹. 너희도 기타 소리 내볼래? 오우,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가수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공연버스 타고 가볼까? 다 같이 우리 공연장으로 출발!

0: 안녕 DC, 안녕 데이지. 가수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관객. 네 노래 보면 들어줄게.
2: 나도 네 노래면 뭐든지 박수치고 따라 부를래.
0: 고마워요, 고마워요.
1: 공연장은 어디야?
0: 그게...
2: 내 보트 선착장은 어때? 무대로 딱인데다 해질 때도 멋진데.
0: 좋아, 그럼 이제 공연버스를 운전할 기사님만 있으면 돼. 네가 기사님이 돼준다고? 난 괜찮아. 자, 서둘러. 공연이 오늘 밤이야. 나 연습도 해야 하거든. 그럼 시작해볼까? 신나게! 공연 전에 연습을 좀 해야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해보자. 랄랄라. 오우!

0: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줄까?
1: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환대 향해 불러요.
2: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아, 노래 불러보자.
1: 우린 가수 비켜주세요. 공연이 기다려요. 서 불러요.
0: 우와, 너 노래 정말 잘한다.
3: 나? 네가 부른 거 아니었어?
0: 네가 아니라고? 나도 아니야. 그럼 누가 부른 거지?
2: 안녕.
4: 우와, 가수 딜런이야.
2: 비비. 저기 길 좀 비켜줄래? 공연장에 가야 하거든.
3: 아이, 당연하지. 가수 딜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2: 고마워. 자, 이거 받아. 내 공연 초대장이야.
0: 와, 신난다.
2: 비씨 기사님, 가요. 자, 어서 가. 아요. 공연 전에 연습을 더 하는 게 좋겠지. 랄랄라. 어떡해.
3: 비비비.
2: 맞아. 좀 쉬어야겠어. 공연 전에 목이 쉬면 안 되니까. 기름을 넣는다고? 잘 됐다. 그럼 난 춤 연습 좀 할게. 손뼉 치고 볼짝 뛰고 또 빙글빙글 흔들흔들 짝짝 볼짝 빙글 흔들흔들. 친구들, 나하고 같이 춤추자.
1: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관객들 향해 불러.
2: 우와! 어떡해, 내 행운의 선글라스. 공연에 꼭 필요한 건데 어떡하지.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내 선글라스 보이니? 저거야! 내 관객이 갖고 있어! 저 관객을 따라가자! 잠깐만! 기다려! 기다리라고! 와우! 바우리리리리리! 와우!
3: 아직도 내 소리가 안 들리나 봐. 너희도 기타 연주 같이 해줄래?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이야.
2: 빠오 빠리리리 빠오.
3: 어?
0: 와, 가수 딜런이야.
3: 하루에 두 번씩이나? 우와, 말도 안 돼.
2: 내 최고의 관객들이네.
3: 우와, 정말.
0: 행운의 선글라스가 있길래 돌아가면서 써봤어.
2: 오, 고마워. 이게 없으면 공연이 안 돼. 버스 태워줄까?
3: 공연장까지 너랑 간다고? 아이, 당연히 좋지.

0: 불러서 그런가 봐. 노래 못하겠어.
1: 목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가 꺼진 거 아니야?
0: 아직 기타는 연주할 수 있어. 빠우 와우. 근데 노래를 하려고 하면 쉰소리가 나.
2: 새로운 노래 같은 건가? 저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
1: 아니.
0: 노래를 맡겨보라고? 좋은 생각이야. 관객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제 노래 가사를 전부 아는 친구 있나요?
3: 저요!
0: 자, 올라와요.
2: 근데 마이크가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마이크가 어디있지? 마이크다! 되네?

0: 야호! 빌런 제거!
1: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내 목소리, 와, 돌아왔어! 고마워, 빌씨.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0: 이번 공연 정말 너무너무 멋졌어! 진짜 최고로 신났어!
1: 신났다고? 해냈어!
0: 예, 성공!

0: 그럼 또 만나. 다음 노래는 뭘로 할까?
1: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우정.
0: 대관공,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물이 잘 흐르게 해줄 거야. 세면대랑 욕조, 그리고 변기에도 아! 그리고 물이 흐르는 관이 막히면 필요한 건 이거야. 나사 돌리개로 관을 열면 돼. 덜컹 덜컹 덜컹 덜컹. 그래서 막힌 걸 뚫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대관공이거든. 나랑 같이 대관공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그럼 다 같이 막힌 관을 뚫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덜컹 덜컹. 막혔나 봐. 안에 뭐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상태야. 나사를 풀어서 관을 열어보자. 덜컹 덜컹. 됐다. 이제 안에 뭐가 들었나 꺼내보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대관공 놀이! 대관 청소하러

0: 배관공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예! 좋아!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배관을 만들자! 쏴! 하고 말이야!
1: 여기가 세면대야! 여긴 관이 뜨거! 야호! 예!
0: 자르르! 관을 더 길게 만들어 보자.
1: 바로 이거야.
0: 예.
1: 와우.
0: 와우.
1: 와. 빛이구나. 이건 여기로 가고.
0: 자, 됐어.
1: 야호!
2: 어지러워.
1: 잘했어, 비쉬.
0: 조금만 더. 다 됐어. 예! 이제 이걸로 관을 연결하자. 덜컹, 덜컹. 덜컹, 덜컹.
1: 달콤 달콤 된다.
0: 어? 나사 돌리개가 없으면 아무거나 써도 돼. 나사 돌리개, 나사 돌리개.
1: 찾았어.
0: 달콤 달콤.
1: 우와, 잘 돼. 야호! 내려온 물은 여기에 다 모일 거야. 쏴! 시! 천방!
0: 배관이 완성됐어! 봐봐!

잘 되는지 볼까? 좋아! 내가 물 틀어볼게. 뚜두두. 세면대에서 손 씻는 중이야. 자, 물 내려간다. 휴.

0: 안에 딱 걸렸나 봐. 밀어내려면 물이 더 필요해.
1: 물방울 공아, 너만 믿을게.
0: 모자 아직 안 나왔어?
1: 관이 막혔나 봐.
2: 가볼게.
0: 모자 찾았어?
2: 모자 같은 건 안 보여. 대신 여기 웬 선글라스가 있는데?
1: 거기 뭐가 있다고? 아, 선글라스구나.
0: 근데 모자가 아직 끼어 있잖아.
1: 그러니까 작은 배관공이 가보면 어떨까?
2: 피키 피피.
1: 이거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2: 우지 모자를 찾았나 봐.
3: 오, 따뜻한 게 좋은 걸.
2: 비. 아, 비씨 너였구나. 여기 꽉 막혔어.
1: 비씨.
4: 들리니?
0: 혹시 모자 보여?
2: 너무 깜깜해서 여긴 하나도 안 보여.
1: 어, 알았다.
0: 이걸 쓰면 돼.
1: 내가? 자, 그럼 꽉 막힌 곳으로 떠나볼까? 야호!
0: 어때? 뭐 좀 보여?
2: 우리 여기 있어.
1: 배관공들이야. 어? 또 이게 있네.
0: 내 하모니카. 그게 왜 저기 있지? 혹시 거기 한 자리 더 있어?
2: 근데 자리가 점점 꽉 끼는 느낌이야.
1: 그럼 막힌 곳을 찾아야겠네.
0: 관 밖에서 말이야. 친구들, 어디가 막혔는지 한번 들어봐. 허, 방금 소리 들었지? 바로 여기 있어! 우와, 찾았다!
1: 그럼 친구들을 꺼내주자.
0: 나사 푸는 것 좀 도와줄래?

0: 여기 있었구나. 자, 이거 잡아. 야, 데이지, 너도 나와야지.
1: 싫어, 나 그 모자 없인 안 나가.
0: 오지, 저 안쪽 좀 비춰줄래? 배관공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오지 모자가 보이니? 저기 있어!

0: 거기!
1: 아, 그래서 꼬리가 따뜻했구나.
2: 정말 좋은 모자라니까.
3: 물이 다시 흐르잖아. 우리가 해냈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1: 자롱밤 마냥 하루 따로 웽매단 거미우까.
0: 평균 30kg이 넘는 밤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1: 내가 이마.
0: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2: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0: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3: 긴급상황.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0: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2: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0: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1: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0: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2: 고마 그럼 20 봐, 고마
0: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리안을 얻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마주한 사람들. 태국의 명물을 사수하는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이자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일상에 스며든 나라 태국.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살아 숨쉬는 태국 요리는 매콤함과 달콤함, 새콤함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끄라비. 이곳에선 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 이후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붉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3: 달록 팜 브라만 20kg, 바로 밥에 담나만 라이 브라만 3.4등 3.5kg. 아, 긴다.
0: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3: 조그릇 완니니.
0: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너 이남만. 두 칸네, 나단 칸네. 만펜남만. 두안이펜멜렛나이홍만. 로자파베스갓탐크랑삼앙. 루아하한삿. 벤야가다이.
0: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4: 남만 팜, 나카, 벤 남만, 티, 뱀, 라우 남마, 사이, 벤 수원, 바깥, 콩, 아한, 레오, 만, 양, 탐, 하이, 쿠나, 팜, 아한, 콩, 름, 맥, 뱀, 루, 맥, 뱀, 사팜, 맥, 뱀, 루, 사자.
0: 고온 조리의 강한 특성 때문에 태국의 다양한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팜유 농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나무 높이 달려 있는 팜 열매를 딸 수 있게 길이 조절은 기본. 장대 끝에는 팜 열매를 자를 수 있게 날카로운 낫이 달려 있는데요.
5: 이 ประมาณ 4-5 โลเลยนะผมเป็นดาม

0: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1: 맞아, 내려고. 반배대글라.
0: 날카로운 도구와 거친 현장을 버텨낸 손에는 세월 만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1: 대꼬마, 도가 담, 담끼어. 보아, 꼬이 밤, 예. 뭐, 야, 뺀 반니, 도 꼬이. 자, 꼬이 밤.
2: เพราะว่าทำงานหนักแบบนี้เลี้ยงครอบครัวแล้วก็ให้ลูกได้เรียนหนังสือสูงๆครับ
0: 오전작업을마친후점심시간이되었는데요야자수잎을돗자리삼아다함께둘러앉은작업자들집에서준비해온도시락으로식사를합니다소박해보이지만땀흘려일하는작업자들에겐최고의만찬인데요
3: 아하나로만까마아로이바네보아만미부연여긴가
0: 함께하는동료들이있기에고된하루도서로의지하며버텨낼수있습니다몸도마음도다시채우는재충전의시간서로의고단함을나누며또다시버텨낼힘을얻습니다그런데갑자기비가내리기시작합니다하지만아직채워야할수확량이남았기에멈출수가없습니다비가오면작업강도는두배시야를확보하지못하는어려움이가장큰데요작업자들의마음은모르고더욱더거세지는비바람도저히작업할수가없는상황인데요더욱강해진빗줄기로인해결국작업을중지한작업자들마음이편치않습니다거센빗줄기가지나가고다시뜨거운햇살이찾아왔습니다농장한쪽에선수확한팜열매를나르느라분주한데요열매하나당무게는평균 20kg 에서 30kg 열매하나를올려드는것도버거워보이는데요무겁고날카로운팜열매를옮기기위한필수장비열매를찌를수있게끝은뾰족하게설계나르기좋게손잡이가달린세막대인데요
4: 보가띠룩바하이큰보라만끼안나가왈라
5: 보라만50ขึ้นไปคร
4: ับ골라
5: ครับ
0: 수확이시작됨과동시에트럭에옮겨담아야하기때문에팜열매를수확하는것만큼이나힘이많이드는일인데요
6: 이거제가한번해봐도돼요
3: 농다
0: 무려 30kg 에달하는팜열매나르기도전에나선극한 PD 호기롭게열매를찌르는데과연성공할수있을까요그런데체력좋다고소문난극한 PD 들어올리는것조차난관입니다열매하나조차제대로옮기지못했네요여기서멈출순없죠2차로도전을해보지만역시실패아유잘좀해보지거참3차도전도실패
6: 공을이렇게빼라는거요
3: 그만다만다만빠짬요래요그다만두번요래요만가느이
5: 아เวลาการขึ้นใช่ไหมครับปักเหล็กมาที่ทลายก่อนครับพอปักได้ครับแล้วก็นี่เหล็กตรงนี้ครับตั้งไว้ที่หัวเขา
7: พอครบ10เท่า
5: วิธีการก็แก้วของเนี่ยครับ
0: ครับหินมักจะรูยอลเมลจิรันฟูยอลเมย์มุเกลจิเทงอาศิเก้ฮอบอกจิลพัชจุนดาวอกเก้พัชซอยอลเมลอมเกจุนเดียวมุมีสงอันกุศิอมนุนจุงโนดงกรณ์เดอกเก้กะโชกุมนัมดัลลาบุยมิดาโอเรนจักอบกึเทวันจอนิเปียนยงเดบอรินอกเก้โกเดนโนดงเอฮึนจักอิมิดา
4: เป็นอะไรครับ
5: ขึ้นปามแล้วมันเป็นขึ้นมา
4: อ๋อ
5: ครับทุกวันหยุดเฉพาะมาวันอาทิตย์ปั่นครับ
0: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7: 이 농간 팜팔란 กำลังผลิตอยู่ที่วันละ 1,200 ตันต่อวัน ผลิตน้ำมันอยู่ประมาณ 200 ตันต่อวัน
0: 농장에서 들어온 팜 열매를 공장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8: 아, 농 팜이야. 밭에 오고. 농 팜. 이완만 이완 차이 롯가방가.
0: 농장에서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체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고온의 증기로 쪄내는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열매를 분리하고 흙에 기름을 짜내는데요.
9: 이 팜 랑 능 라 먼저 딱 만 여여 만
0: 이제 추출해낸 기름에서 불순물 제거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맑은 팜유가 완성됐는데요. 태국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부터 과자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비누와 화장품,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느덧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작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힘을 얻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팜 열매 수확 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요. 피로를 날려줄 음식.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랍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데요. 태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선물.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입니다. 언뜻 보기엔 열대 과일처럼 보이는데 향까지 똑같아서 과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보는 즐거움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 안녕하세요.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비누 사업을 1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비누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꿀비누도 있고 옥수수 비누도 있고 망고스틴 비누도 있고 석류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비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과일 모양 비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0: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는 직원만 약 50여 명. 인원이 많다 보니 아침 조회는 필수랍니다.
10: 아침에 오면은 조회를 해요. 위생상 탈이라든가 누구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체크를 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 바로 전날 출하한 불량품 이야기인데요.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11: 레코부안 김다인 가스동검이 시 은기 참한 메다이나.
12: 네, 합니다.
11: 함 곤퉁 아니야 동두와 시 아니 촌만 시티만 메다.
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11: 외부로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환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10: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그것도 많이 줄여서요.
0: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10: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0: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0: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11: 지금 이거는 가성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성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11: 긴급사회.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저도 황당합니다. 실제로.
13: 에? 뭐 기껏된 문이 오면 차요.
0: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0: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압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1: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제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0: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배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1: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갈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0: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1: 인터넷에서도 안 나오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1: 수세미로 넣으면은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은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올 같은 거를 뭐라 하지? 때타올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0: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붓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1: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붙인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붙이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1: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0: 더 실감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1: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일단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마디가 여기만 노려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0: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1: 아니 떡바이나 똥로망 야혹된 똥배양이.
0: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1: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0: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2: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의 피곤함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0: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0: 됐습니다.
1: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2: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0: 사디캅.
1: 저희가 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또 그다음에 손님들이 또 원하는 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려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2: 비누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향. 미묘한 향 차이로 제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자연 재료에서 얻는 은은한 향은 비누의 품질을 결정짓는 노하우랍니다.
1: 파카파오 음식 같은데 볶음밥 있죠?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 만들 때 그런 커리에 이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되게 향이 좋아요.
3: 폭남만디다 에센셜 오일이다 가짜빼뺀 와투딥 러마테리얼 프레이버 플라그란스라 퍼버러 탐플라그란스 티롱 풍성앙 그메카양 콩사부 라꼬미 뺀 프레이버 티벨롱 아한도에 카.
2: 원재료 18톤에서 나오는 농축액의 양은 약 10kg 정도. 그만큼 귀해서 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향을 시향해 봅니다.
1: 돼지 찍어보세요. 굉장히 달콤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이디어 상으로는 여기 있는 거 한 세 개만 이렇게 섞어도 신제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디어가 또 샘솟네요. 많이 덕분에.
2: 시내에 나온 김에 인근 과일 시장도 들른 김한 씨. 과일은 김한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4: 신제품 좀 만들려고 과일 좀 고르러 왔습니다.
2: 다양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모양을 관찰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늘 연구하는 김한 씨.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4: 아무래도 좀 작은 걸 같이 만들어서 망고 비누랑 릴라바디랑 그다음에 망고스틱 미니로 하나 좀 더 상품 개발을 해볼까.
2: 색과 질감, 향의 특징까지 세심하게 분석.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손님들이 저희 상품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며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온 과일 비누.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분주한 공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을 배달해 주는 날인데요. 그 양만 수천여 개입니다.
4: 지금 이제 배달 나가야 돼가지고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2: 배송해 주는 일까지도 직원들을 쓰는 대신 직접 해야 성이 풀린다는 김환 씨. 오늘 식사는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배송이 있는 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5: 아,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있어. 빵. 쇼핑몰이다 보니까는 일단 밥값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는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2: 힘들고 불편한 것보다 비누 전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김한 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한 쇼핑몰.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 판매 권한을 얻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1: 태국 전통 토산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판매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니저.

0: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본사에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저희 거를 제안한 다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1: 김한 씨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완성된 다양한 비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성장을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수출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과일 비누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1: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태국의 야시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은 바로 과일의 왕 두리안.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두리안 수확 작업.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들여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안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3: 타와 닫고 랍아. 먼저 매 씨야. 나 먼저 뿍. 먼저 띠 땡이래. 먼저 나 먼저 매 학. 먼저 매 샴.
1: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0: 아리군 구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1: 아니, 우리라합 알락.
0: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2: 고, 타로쿠아, 만자락메다이. 어떤 người나, 루룩타롯. 타로쿠아, 러윙, 만나자미, 롤로마돈, 랭야. 만자롤, 롤마돈, 후아. 미코타이는.
0: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가속력이 붙으면서 작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두리안 수확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결국 비가 내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비. 결국 오늘 수확 작업은 철수하고 마는데요.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은 평소보다 한참 부족한 수확량.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잠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두리안을 수확하며 생긴 것들인데요. 거친 손끝에 치열한 하루와 긴 세월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두리안을 찾아 직접 농장까지 온 손님들.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의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집니다. 이야, 정말 먹고 싶네요.
2: 두리안 푼반 ของ กระบี่ ครับ เนื้อ จะ เยอะ หน่อย ครับ สี จะ สวย รสชาติ ก็ ดี ครับ หวาน อร่อย เพราะ ที่ นี่ อยู่ ใกล้ ภูเขา ภูเขา เยอะ บรรยากาศ ดี ครับ ทุเรียน ก็ เลย อร่อย ไป ด้วย
0: ครีม처럼 진하고 고소한 두리안의 풍미.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맛인데요.
3: 완만 아로이 마카. 벤 두리안 ที่ ธรรมชาติ แล้วก็ ออร์แกนิก ด้วย ค่ะ.
2: 과일의
0: 왕 두리안은 묵묵히 다음 수확을 준비합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울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셰프 이재훈의 고급 요리 한상. 크림소스와 토마토소스의 말이 필요 없는 조합. 특급 로제소스 대공개. 비주얼만으로 맛이 보장되는 인기 만점 꽃게 스파게티부터 스파게티 먹을 때마다 꼭 찾게 되는 새콤한 곁들임. 발사믹 식초의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발사믹 무절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빈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네. 이 꽃게철에 꽃게찜? 꼭 게장만 하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멋진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꽃게로 플렉스한 스파게티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제가 또 이탈리안 전문이니까 예. 정말 오늘은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1: 네.
2: 일단은 오늘은 주재료인 꽃게하고 예. 그리고 향채소, 마늘하고 양파,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좀 곁들여봤고요.
1: 예.
2: 스파게티다 보니까 스파게티 면과 그리고 파마산 치즈
1: 예.
2: 그리고 오늘은 제가 로제 소스를 만들 거라서
1: 예.
2: 토마토 소스와 그리고 화이트 와인 그리고 우유와 생크림 준비됐습니다.
1: 사실 이 로제 소스 레시피는 굉장히 많은데
2: 네.
1: 인기 레스토랑 셰프님에게 배우는 로제 소스 비법 오늘 눈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줄 꽃게 로제 스파게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이탈리안식을 먹어보나 싶었는데
2: 네.
1: 오늘 마지막 날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2: 오늘이 그날이에요.
1: 예?
2: 네.
1: 자, 꽃게 스파게티, 꽃게 로제 스파게티. 자, 어떤 것부터 하실 거예요?
2: 일단은 면부터 삶을 건데
1: 네.
2: 보통 이제 스파게티 이렇게 1인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오늘은 100g인데 100g이 어느 정도냐면은
1: 예?
2: 한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 사이 정도. 보통 요 정도 사이즈면은
1: 예.
2: 요 정도면은 한 1인분 정도가 됩니다.
1: 이 스파게티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2: 네.
1: 저는 그중에서도 펜네라는 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0: 좋아하는 펜네.
1: 맞아요.
0: 맞죠?
1: 펜네라는 면도 있고 뭐 링기니면 예.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스파게티면이니까 네. 요 어떤 제품의 브랜드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예? 지금 면이 나왔고
0: 스파게티면을
1: 요거를 한번 제가 끓는 물에 한번 예. 삶아 볼 텐데 여기다가 이 꽃소금을 소금을 좀 한 줌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간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0: 오.
1: 자, 그 다음에 면을 넣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면보다 좀 네. 후라이팬이 좀 냄비가 좀 작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넣다가 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예. 좀 멋있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 이걸 살짝 이렇게 한번 틀어주세요. 오.
0: 이렇게 비틀어요?
1: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예. 넣어주면 이렇게 살짝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상태로 살짝살짝씩만 눌러주시면
0: 예.
1: 살짝살짝 들어갑니다.
0: 이런 동작들은 셰프님들만 네. 하실 줄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1: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예. 이런 또 장기술 같은 거 보여주면 예. 갑자기 또 요리력이 딱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0: 예.
1: 이제 작은 냄비에서도 면 부러뜨리지 않고 예. 삶아낼 수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셰프님 또 궁금한 게 이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야 하는지 그 정도가 또 있다면서요.
1: 네, 보통 스파게티 면 봉지에 몇 분 삶아라고 나와 있는데
0: 예.
1: 보통은 6분에서 8분 정도 삶으시면
0: 네.
1: 알단테라고 해가지고
0: 오,
1: 씹었을 때 약간 심지가 살짝 있는 정도의 수준
0: 예.
1: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좀 덜 익었다 예. 꼬들면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 예?
1: 뭐 8분 넘어서 한 10분 정도까지 삶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오, 맞아요. 저도 네. 그 정도 삶아야 우리가 평소에 좀 좋아하던
1: 네.
0: 식감의 네. 그런 면이 됐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삶을 때
0: 예?
1: 이렇게 살짝 좀 저어줘야지 면이 늘러붙지 않으니까
0: 오.
1: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삶아 6분 정도, 6, 7분 정도 오늘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면이 삶기는 동안 저는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볼까요?
1: 알겠습니다. 저희 네. 꽃게를 한번 손질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또 이제 꽃게가 철인데
1: 네.
0: 이 꽃게가 들어간 로제 스파게티 굉장히 기대돼요.
1: 네.
0: 꽃게가 또 제철일 때 굉장히 맛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꽃게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겨울이라든지 봄 같은 데는 또 절단꽃게라고 또 냉동되어 있는 것도
0: 맞아요. 요즘 잘 나오니까.
1: 네,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꽃게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이 꽃게 개껍질 같은 경우가
0: 예?
1: 좀 신선하지 않은 경우는 단단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0: 예.
1: 그리고 배를 봤을 때
0: 예?
1: 배가 하얗지가 않고 약간 조금 색깔이 좀 검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누가 보기에도 깔끔하고 튼튼한 게.
1: 깔끔한 친구로 구매해 주시고 손질을 한 요령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배에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게 예. 딱 되어 있어요.
0: 그래서 보기에 입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입 같은 느낌인데 예. 이걸 이렇게 살짝 벗겨주신 다음에
0: 예.
1: 이렇게 벗겨주시고 이걸 살짝 빼주시고 그리고
0: 예.
1: 이 상태에서 살짝 껍질과 다리 쪽을 살짝만 이렇게 살짝 한번 빼면
0: 예? 딱 홈 같은 게 있어요.
1: 이렇게 빠져요.
0: 와.
1: 이렇게 빠지거든요.
0: 깔끔하게 그냥
1: 깔끔하게
0: 했어요.
1: 깔끔하게 빠지죠?
0: 예.
1: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고
0: 예?
1: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저희가 다 쓸 순 이걸 그대로 다 조리할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죠.
1: 반을 잘라가지고
0: 예, 먹기 좋은 크기로
1: 이 상태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0: 예.
1: 이런 부분, 앞부분 같은 거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0: 예. 이 아가미는요?
1: 아가미도 빼주시면 좋아요. 손질을 해주셔도 훨씬 더 깔끔하게
0: 익힐 예.
1: 수 있으니까 이렇게
0: 지금 또 철이라 그런지 살이 꽉 차 있네요.
1: 살이 꽉 차 있죠?
0: 예.
1: 네.
0: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자 꽃게도 손질해봤습니다. 이 다음 어떤 걸 손질해볼까요?
1: 이제 향을 낼 수 있는 예. 채소들 한번 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0: 네.
1: 좀 먼저 한번 곱게 좀 다져주시고요.
0: 예.
1: 양파.
0: 찹 썰어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찹.
0: 예.
1: 전문용어 또 나오셨네요. 이렇게 양파는 또 찹으로 살짝 썰어주시고
0: 예.
1: 그리고 마늘도 간마늘도 좋은데 마늘은 살짝 제가 약간 아직 썰어가지고
0: 셰프님
1: 네.
0: 그 이태리어로
1: 네.
0: 마늘이 뭐 알리나 뭐 올리오 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1: 알리오
0: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1: 네.
0: 셰프님
1: 이렇게
0: 예.
1: 마늘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0: 편으로 맞아요. 이 파스타 스파게티에 이렇게 마늘이 편 썰어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1: 그렇죠. 간마늘로 하면은 채소를 볶다가 금방 탈 수 있어서 예. 이렇게 썰어주면 되고, 아 그리고 뭐 방울토마토까지도 예. 절반 정도로 먹기 좋게 좀.

0: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스파게티가 잘 어울리죠?
0: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1: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꽃게 스파게티에 들어갈 재료들은 어느 정도 손질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면을 미리 이렇게 삶아놨는데 네. 한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 아, 셰프님이 한 거는 알잔테 느낌이에요?
2: 그렇죠. 한 6분에서 예. 한 7분 정도 삶았습니다.
1: 이렇게. 왜 이렇게 윤기가 나요, 셰프님?
2: 여기다가 면을 삶아놓은 다음에 잠깐 그 이런 볼이나 예. 접시 같은 거에 담아놓으면 전분 성분기 때문에 그냥 막 달라붙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보관하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면이 늘러붙지가 않아요.
1: 또 좋은 팁인데요. 셰프님, 그리고 저희가 살짝 면수를 받아놨는데 이건 어떤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2: 이 면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 이 소스의 농도도 맞출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면수에 면이 갖고 있는 맛이라든지 그 네. 전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파스타를 할 때 농도 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될까요?
2: 자, 그러면 예. 저희가 소스부터 만들어야겠죠?
1: 예.
2: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유명 레스토랑 셰프님이 네. 알려주시는 로제 스파게티의 로제 소스.
2: 자, 제일 먼저 올리브유를 네.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1: 진짜 로제 소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제는 네. 뭐 로제 소스가 들어간 떡볶이도 나오고
2: 맞아요.
1: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2: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 드셔보신 분만 드셨던 소스였는데
1: 그러니까 아니 왜 색깔이 흰색도 아닌 것이 빨간색이 아닌 것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2: 맞아요. 정말 장미 로제는 또 장미란 뜻인데 장미빛 나는 그런 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채소 중에
1: 네.
2: 마늘부터 한번 먼저
1: 알리오.
2: 네, 알리오. 아, 바로.
1: 예.
2: 자, 이렇게.
1: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2: 네.
1: 근데 금요일 하면 내일이 또 주말이고 하니까.
2: 네.
1: 그럼 집에서 이렇게 꽃게 스파게티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가족들과 친구들과.
2: 이렇게 근데, 꽃게를 볶기 전에
1: 예.
2: 지금 마늘과 지금 양파를 넣을 건데 여기서 예. 좀 주의하실 거는
1: 예.
2: 마늘을 충분히 향을 내주셔야 돼요. 충분히 향이 내지 않고 그냥 볶게 되면은
1: 예.
2: 마늘은 그냥 씁쓸한 맛이 있는데 마늘도 구우면 단맛도 나고 좀 구수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향이 충분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마늘을 색을 내주시고
1: 네.
2: 색깔이 좀 났죠?
1: 예.
2: 양파를 한번 넣어볼까요?
1: 될까요?

0: 그 꽃게의 비린맛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양파와 마늘의 향이 이 꽃게의 혹시나모를 비린맛을 잡아줄 것 같아요.
0: 그리고 로제 소스의 풍미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1: 나고 있어요.
0: 마늘도 색깔이 났고, 그죠?
1: 예. 근데 확실히 이제 마늘이 들어가면 씹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두껍게 썬 이유가 있네요.
0: 그렇죠. 너무 얇아버리면은.
1: 타버려요.
0: 금방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탄만 나면 안 좋으니까. 마늘도 지금 색깔 보시면은 좀 노릇하게 좀 나온 게 보이시죠?
1: 아, 그럼 셰프님. 네. 이 오일을 쓸 때. 네. 그 올리브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종류가. 네. 제가 잘못 썼는지. 네.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어떤 오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뭐 뭐가 있잖아요.
0: 보통 이제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오일을 처음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짰을 때. 네. 나오는 기름인데 발열점이 낮아요. 오. 그래서 좀 잘못됐 요리할 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마 볶거나 아니면 튀김할 때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1: 예?
0: 그거는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금방 타요.
1: 그 드레싱 같이 먹는 거예요?
0: 드레싱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가면 빵 찍어 먹을 때 이렇게 먹을 때 날로 먹고.
1: 예.
0: 여러 번 정제한 거는 포머스라든지.
1: 예?
0: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올리브유.
0: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고. 예? 아니면 포머스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
1: 예.
0: 그런 것들은 볶거나 튀김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1: 오늘은
0: 같아요.
1: 오늘은 그럼 어떤 거예요?
0: 일반적으로 오늘은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1: 아. 네.
0: 양파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 이제 꽃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바로요?
0: 네, 꽃게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 신선한 꽃게철에. 네. 네. 꽃게장만 드시지 마시고.
0: 자,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네.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1: 비주얼 너무 멋있네요.
0: 안에 꽃게 이 껍질에 보면 내장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0: 네, 그런 것들이 살짝 볶이면은 굉장히 구수하고 담백하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1: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콧대를 네. 다 익혀주나요?
0: 이 상태에서 아니요, 겉에 살짝만 색을 한번 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혹시 모를 비린내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0: 와인이 기화되면서 예. 지금 비린내도 다 같이 날아가고
1: 그 와인에
0: 기본적인 맛있는 향들이 이제 그대로 배이게 돼요.
1: 예.
2: 이제 아, 정말 조금 소량 넣는데도 네.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0: 그렇죠. 풍미가 예. 굉장히 더 좋아지고 맛있어지죠. 이렇게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
1: 예.
0: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꽃게는 볶아졌거든요.
1: 네.
0: 여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소스
1: 네.
0: 넣어볼게요. 자, 토마토 소스.
1: 토마토 소스 들어오고요. 자, 비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0: 토마토 소스 넣어주고
1: 네.
0: 그리고
1: 우유예요.
0: 우유하고 그리고
1: 네.
0: 생크림.
1: 생크림
0: 넣어주시고 생크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면수를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1: 네.
0: 면수를 이거를 살짝 넣고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넣고
1: 네.
0: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한번 끓여볼게요.
1: 네. 태분이 이제 이 토마토 소스가 다른 재료보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크림 소스보다.
0: 맞아요.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이 토마토 소스가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가 향신료하고 뭐 허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향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풍미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1: 네.
0: 크림 소스보다는 좀 적게 내주시면 좋습니다.
1: 맞아요. 이 토마토 소스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0: 맞아요, 파스타
1: 맛이 나더라고요.
0: 지금 보면 이제 장밋빛 주황색으로 좀 변하고 있죠.
1: 아 예.
0: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도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어느 정도 한번 끓이면 네, 끓으면
0: 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실히 오일을 묻혀놔서 그런지 굳지 네. 않았어요.
0: 서로 하나도 눌러붙지 않고 예. 저런 맛있게 지금 면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 이제 한번 1, 2분 정도만 살짝 더 끓여가지고
1: 살짝 농도를 잡아가는 거죠?
0: 그렇죠. 농도가 지금 아직은 좀 묽은데
1: 예.
0: 농도를 더 내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파마산 치즈
1: 예.
0: 맛있는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1: 진짜 맛있어요.
0: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1: 사실 저는 파마산 치즈 따로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피자나
0: 네.
1: 뭐 이렇게 이탈리안식 시켜 먹으면
0: 네.
1: 이게 치즈가 따라와요.
0: 맞아요.
1: 그거 잘 모아놨다가
0: 집에 보시면 저희 집도 보면은 파마산 치즈 없었는데 그 계란 꽂아놓는 그 사이사이에
1: 네.
0: 지난번에 먹고 남았던 파마산 치즈가 거기 사이사이 하나씩 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1: 예.
0: 여기다가
1: 예.
0: 약간의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
1: 태부님
0: 네.
1: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0: 네.
1: 사실 로제 파스타나 로제 스파게티 먹을 때
0: 네.
1: 이 토마토의 향이 조금 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생토마토의 느낌 같이 약간
0: 네.
1: 산뜻하게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꽃게가 들어가가지고
1: 예.
0: 사실 꽃게 대신 뭐 제철 맞은 꽃게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또 맛있을까.
1: 그러게요.
0: 오늘 뭐 꽃게 대신 다른 해산물을 뭐 왕새우를 넣어도 되고
1: 그러게요.
0: 해산물을 넣어서 다른 로제 파스타도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완성 소스도 준비해 볼게요.
0: 네. 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 면을 담을 때는
1: 네, 맞아요.
0: 면 담는 것도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젓가락을 면에다 꽂으시고
1: 예.
0: 동글동글동글동글 말아주세요.
1: 아, 맞아요. 여기 말려있어야 돼요.
0: 동글동글 말려 이렇게 말면
1: 예.
0: 이렇게 면에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 따라오거든요.
1: 예?
0: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꽃게를 살짝 여기 하나
1: 오, 예.
0: 넣어주시고 이 친구도 살짝 꽃게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 게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가 이렇게 네. 좀 특별하죠?
0: 여기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놓은 소스 로제 소스를 살짝 한번 부어주고요.
1: 아, 이 로제 소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숟갈로.
0: 거기다가 아까 껍질 남은 거 있잖아요.
1: 예.
0: 여기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꽃게 한 마리 들어간 로제 파스타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1: 이렇게 분위기 있는 꽃게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꽃게 스파게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꽃소금을 넣은 뒤 스파게티 면을 넣어 6분 정도 삶아줍니다. 이때 스파게티 면은 6분에서 8분 정도 삶으면 꼬들거리고 1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돼요. 꽃게는 배껍질을 제거하고 등껍질을 떼어낸 뒤 반 잘라 아가미를 제거해주세요. 양파를 다진 뒤 마늘은 편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마늘을 볶다가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손질한 꽃게를 넣어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어 볶아줍니다. 토마토 소스, 우유, 생크림, 면수를 넣어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삶은 스파게티 면, 파르메산 치즈, 방울토마토를 넣어 섞은 뒤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꽃게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네.
1: 이 스파게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피클이잖아요.
0: 네.
1: 오이 피클 대신 무로 상큼하게 무절임.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또 특이하게
1: 네.
0: 발사믹식초를 이용해서 절여볼 텐데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무와 그리고 향을 낼 수 있는 샐러리
1: 네.
0: 그리고 대파, 생강
1: 네.
0: 그리고 약간의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는 페페론치노
1: 네.
0: 준비했고요.
1: 그리고 절인 국물도 중요한데
0: 네.
1: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약간의 물과
1: 네.
0: 설탕 그리고 발사믹식초 그리고 간장까지 준비했습니다.
1: 발사믹식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상큼한 맛에 자꾸 손이 가는 발사믹 무절임.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셰프님 그럼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0: 일단은 이 무를
1: 예.
0: 제가 사이즈를 손가락 한 마디만하게
1: 예.
0: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를 이렇게 좀 썰어주고
1: 예. 손가락 한 마디 정도
0: 네, 이렇게 썰어주고 지금 요 오늘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1: 예.
0: 우리나라 분들
1: 혹시나
0: 피클 정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피클보다 피클은 항상 또 이제 일반적인 맛이니까.
1: 익숙한 맛이니까.
0: 네, 요 발사믹식초도 약간의 좀 시큼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 시큼한 맛이 입안을 더 개운하게 정리해주면서
1: 맞아요.
0: 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정말 많은 분이 좋아하세요, 발사믹식초.
0: 자, 그리고 향채소를 살짝 그냥 듬성듬성 한번 썰어주고.
1: 큼지막하게.
0: 네. 요거는 저희가 한번 향만 내고
1: 네.
0: 건져낼 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썰어주셔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1: 근데 벌써 향이 좋네요, 셰프님.
0: 생강이 또 잘리니까
1: 네.
0: 생강 향이 굉장히 좋죠? 자, 요렇게.
1: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준비가 됐고.
1: 예.
0: 한번.
1: 자, 절일 국물을 만들 것 같은데요.
0: 한번 절일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사믹식초.
1: 예.
0: 발사믹식초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물.
1: 물, 뭐야, 굉장히 소량이에요.
0: 네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고. 그리고 약간 설탕.
1: 예.
0: 넣고 살짝 한번
1: 섞어드릴게요.
0: 네, 숟 하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설탕을 녹여준 다음에
1: 네.
0: 제가 여기다가 설탕이 다 녹으면 향채소를
1: 네.
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샐러리,
1: 네.
0: 대파, 생강, 그리고 고추 넣었는데 고추 매콤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1: 기호에 따라 네. 마감해 주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정도?
0: 이렇게 해서
1: 예.
0: 한번 팍 끓기 시작하면은
1: 네. 파르르 끓어지면
0: 네, 파르르 끓어지시면은 빼내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걸 살짝
1: 그럼 절인 국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절인 국물이 완성이 되는데
1: 예.
0: 이 뜨거운 상태로 무에다 붓게 되면은
1: 예.
0: 무가 금방 좀 찌글찌글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걸 사용하실 때는 무를 이 소스를
1: 네.
0: 살짝 식혀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1: 자, 지금 살짝 끓고 있는데요. 절인
0: 네.
1: 국물이.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식혀놓은 자, 발사믹 식초 절임물. 절임물이 여기 있습니다.
0: 네. 요걸 한번 이제 채로
1: 예?
0: 한번 걸러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1: 네.
0: 이렇게 건져내면 자, 요렇게. 요렇게 사실은
1: 예.
0: 식을 때까지 이 채소들을 그대로 이 상태로 주면은 더 풍미가 더 살아나요.
1: 오.
0: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발사믹 식초

0: 불을 한번 제가 졸여놨고요. 예. 뜨거울 수 있는데 요거를 자, 저쪽에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초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1: 자, 이 발사믹 식초랑 그다음에 우리 간장과 섞여서 너무 향이 진해진 것 같아요, 지금.
0: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그대로 붓게 되면은 제가 무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건 그대로 넣지 말고 이렇게 한번 식힌 다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확실히 식히니까 농도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좀 진하게.
0: 맞아요, 맞아요. 요거를 오늘은 제가 무만을 이용해가지고 좀 사용을 했는데 무 말고 뭐 당근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오이 같은 거 절일 때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식힌 발사믹 식초 무를 살짝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1: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절이 국물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죠, 셰프님?
0: 적어 보이죠? 네. 지금 적어 보이는데 이렇게 절여지면 물이 생기잖아요.
1: 맞아요.
0: 충분히 절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물에 한 절반 정도만 잠겨도 충분히 다 절여질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절여주면.
1: 자, 이 정도로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면 될까요?
0: 이 정도로 한 한나절 정도 두시면 정말 맛있게 익은 발사믹 무절임이 이제 완성됩니다.
1: 자, 그렇게 해서 좀 절여둔 발사믹 무절임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0: 자, 요렇게 해서.
1: 국물이 많아졌어요.
0: 국물도 훨씬 많아졌고. 지금 요거는 한나절 정도 지금 제가 지금 절여놓은 건데. 지금 색깔도 보시면은.
1: 싹 뱄죠?
0: 싹 뱄죠? 요거를 접시에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뭐 이탈리아식도 괜찮고, 우리 치킨 먹을 때도 괜찮고, 그렇죠?
0: 그럼요, 물론이죠.
1: 고기 먹을 때도 괜찮겠죠?
0: 고기 먹을 때, 스테이크 먹을 때, 그리고 한식 먹을 때도 조금 뭐 개운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요거 하나씩 집어 먹으시면 뭐 너무 좋죠?
1: 그러게요. 향부터 너무 좋네요. 향긋한 향이 나는 게. 네,
0: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는 발사믹 무절임 또 이제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발사믹 무절임이 완성됐습니다.
2: 발사믹 무절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손가락 크기로 썬 뒤 대파, 샐러리, 생강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발사믹 식초, 간장, 물, 설탕을 넣어 저은 뒤 샐러리, 대파, 생강, 페페론치노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채로 건더기를 건져낸 뒤 절인 국물을 식혀줍니다. 절인 국물이 뜨거울 때 부으면 무가 물러질 수 있으니 꼭 식혀주세요. 밀폐용기에 무, 식힌 절인 국물을 담은 뒤 하루 정도 절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발사믹 무절임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식 세계화의 선두주자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개운한 감자 적국부터 구수한 된장 칼국수까지 올여름을 책임질 영양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0: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2: 난 토마토 스튜.
3: 난 파마산 토마토.
4: 난 토마토 샐러드.
0: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5: 난 토마토 너무 싫어.
6: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7: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8: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3: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5: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8: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6: 우와!
0: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3: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5: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0: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5: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6: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 파기 대전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리!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킷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다리다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9: 자, 출발!
10: 알았어, 아기.
9: 자,
5: 알았어!

0: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포보와 두더지의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6: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6: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가 들떠.
7: 예.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취 방어탄 발사!

0: 기회를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기가몬 준비 완료!
1: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나의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2: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3: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 내 제발!
4: 어? 안 돼!
5: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0: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1: 미안.

0: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0: 어떤 게?
1: 전부 다!
2: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0: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3: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0: 네? 무슨 일 있으세요?
3: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0: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3: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0: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4: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3: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0: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1: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5: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4: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6: 물론이지, 아비.
4: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5: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5: 대중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6: 기가빌더 출동.
4: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5: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4: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6: 예!

0: 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0: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드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1: 전 괜찮아요.
2: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1: 아멘!
4: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5: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6: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2: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0: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2: 야, 만세! 만세!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6: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2: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0: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3: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버버와 두더지들이에요!
4: 버버 살려!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다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2: 코키본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영화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버커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불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보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BS English.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4: 영어.
3: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4: 17점 수학.
3: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4: 책은 아니어가지고.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3: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4: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3: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4: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0: 법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근데 이상한 건 말이다.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고 덜컥 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것만 딱 하나 물어봤다 아이가.
1: 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선생님은 문화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센터 앞에 서 계시던 분 말이에요. 혼은 청아, 이름은 강주, 청아 이강주 선생님.
2: 그럼요 사장님. 저희 센터가 건재하는 한 저희가 먼저 이강주 선생님을 자를 일은 없을 겁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제 얘긴 비밀로 해주세요.
3: 이강주를 위해 목돈을 써놓고 그걸 알리지도 않고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당신 대체 목적이 뭐야?
1: 지금 뭐 하는 짓이죠?
4: 간식 시간이 왔어요. 모두 분 넣고 모이세요.
3: 정신 차리자 고두리. 영양가 없는 상상이나 할 때가 아니야.
4: 어서들 모입시다.
3: 기회다. 일단 옆자리를 찾아서 몇 마디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5: 자, 어서 이것 좀 먹어봐요. 둘이 모는.
6: 얘 안 오잖아. 맛있게 드세요.
3: 저, 로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4: 저 양반은 원체 이런 자리엔 끼질 않으셔.
3: 시간도 마음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시간을 달려 이곳까지 온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다.
4: 문우님, 고두리 문우님.
7: 어머, 졸았나 봐. 회장님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3: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평범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8: 시간이 남아돌아서요.
7: 아니요.
3: 뭐랄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계기로 취미를 시작하는 거지?
9: 이유는 없어도 좋아요. 한번 해볼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취미란 게 그래서 좋은 거랍니다. 포기해도 상처가 없지.
4: 지당하십니다, 선생님. 고두리 문호님은 젊으니까 이것도 배워보고 재미없으면 다른 것도 배워보고 해요. 너무 비장하면 오래 못한답니다.
1: 그건 아니죠. 타임 이즈 골드. 바쁜 시간 쪼개서 왔으면 뭐 하나라도 배워가라고 격려를 해야지.
4: 그렇게 잘나셨으면 어디 실력이나 좀 보여주시는가? 못 보여주지? 저봐, 저봐. 누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서 그림 숨기기 바쁘잖아.
1: 아직 연습 중이니까 그렇죠.
4: 배우러 와서 그렇게 꽁꽁 숨기면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지도를 하실까?
1: 퍼스널 스페이스 지켜요.
4: 뭘 소리, 뭐요?
1: 거리 유지하라고요.
4: 아니, 잠깐만 보면 된다니까. 그래야 조언을 해주지. 그만!
9: 제 역량이 부족해 도움을 못 드리네요.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 모두 각자의 생활과 싸우다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만큼은 싸우지 마세요. 다 있고 그림만 그리다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7: 하투.
9: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3: 취미, 재미로 즐겨 하는 일. 괴로우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왜
10: 손목이 아니라 폐 전체를 이용해서 꾸준히 연습.
3: 왜 누구나 혼자 진심인 겁니까? 노력과 결과의 관계는 주사위 굴리기와 같다. 죽도록 노력하면 한 번 굴릴 기회가 주어지는 단연체 주사위. 100만큼 노력해도 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소은 씨?
11: 네, 부장님.
3: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합니까?
11: 그건 모근인가요?
3: 난초입니다.
11: 처음
3: 전준수 씨의 그림입니다. 지난 2년간 매주 빠짐없이 수업에 출석했고 누구보다도 성실히 연습했다. 그렇다면
11: 잔인한 사람!
3: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낸 정보라곤 정준순 씨가 똥손이라는 게 답니다.
4: 어디 가시게요?
3: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진료를 가정에 방문하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11: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부장님?
3: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40대가 되면 매일 아파요.
10: 어깨 결림이 추가되었습니다.
11: 부장님, 스탑! 부장님,
3: 네.
11: 잊으셨나요? 당신의 신분? 정준수님 앞에서 당신은 유니버스 그룹 고주리 부장이 아니라고요. 자, 외쳐보세요. 하이핑 리페어 파워 메이크업!
8: 하이핑 파워, 뭐야?
11: 아, 그게 아니라 하이핑 리페어 파워 메이크업!
8: 하이핑 리페어
11: 파워!
8: 파워 메이크업!

0: 삼겹계 경력 15년 배관이 막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십니까? 마리오 살비 코드리 실장이 다 뚫어드립니다. 오늘만 이 가격 단돈 99,900. 같이 가요 부장님.
1: 오늘은 천슬기 씨가 마지막 환자죠?
2: 아 원장님 저기
3: 로라 문호님.
1: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고드리님.
2: 네.
4: 낱낱이 파헤쳐주겠어 당신의 약점.
1: 자 이제 아 하세요. 힘 빼세요. 콧속이랑 편도도 조금 부어있고 구내염도 있네요. 염증 반응이 많다는 건
5: 면역력이 소실한 건데 최근에 특별히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1: 받는 있나요?
5: 괜찮아요 두리무리님.
0: 죄송합니다 부장님.
6: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질문이 뭐였죠?
1: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특별히 무리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 오케이. 열심히 사는 모습엔 남녀노소 누구나 호감을 갖는 법입니다 부장님. 정준수님 성격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6: 무리라면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런, 이렇게 멀리 출장 다니는데 어떻게 피로하지 않겠어요.
0: 성공. 이쯤에서 아부의 기술이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6: 아부의 기술? 갑자기?
0: 너무 달콤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아부.
6: 로라 문우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1: 네?
6: 경계하잖아요.
0: 인간은 그런 아부를 본능적으로 경계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디테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부하십시오.
6: 로라 문우님처럼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1: 내 이름 많이 촌스럽죠?
6: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1: 언니 정마리사, 남동생 정리호. 내 이름만 이래서 어릴 때 많이 울었어요. 중간 아이라고 중순. 이름 참.
0: 아, 중순님.
4: 됐어.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밀고 들어가야 해.
7: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생각나는 이름이라서요. 여름, 중순.
6: 땡.
0: 늑수화가 가장 탐스러운 계절이죠.
4: 프로포즈야 뭐야 과잖아.
0: 부장님 하셔야죠. 이 부분이 펀치라인이란 말이에요.
8: 생능성화 생탐스라.
4: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솔씨.
0: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부장님. 남들은 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며 산다고요.
5: 부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소은씨의 소통 능력 덕분이야.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다. 네.
6: 능소화가 가장 탐스러운 계절이죠.
0: 부장님.
1: 둘이 문우님.
6: 네 로라 문우님.
1: 됐으니까 콧물 닦으세요. 비염약도 같이 처방하겠습니다.
6: 네.
0: 죄송해요 부장님.
1: 그럼 약 처방 좀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차도를 봅시다.
6: 아, 네, 알겠습니다.
4: 이대로는 너무 아쉬워.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해볼까?
6: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9: 부장님! 아, 밖에 큰일 났어요!
1: 지난주부터 이상하다고 점검 받으랬잖아요. 이 시간에 어디서 갑자기 배관 기술자... 둘이면... 아니, 마리오 설비 고두리 실장님? 그럼 부탁드려요 고두리 실장님.
0: 경력이 15년이시래.
10: 오 멋있다.
4: 소은씨 소은씨 비상사태.
1: 그럼 부탁드려요 고두리 실장님.
0: 경력이 15년이시래.
10: 우와 멋있다.
4: 소은씨 소은씨 비상사태. 소은씨 어디 갔다.
1: 어머 괜찮으세요?
0: 아주 꽉 막혔나봐요. 김간호사 이제 아침에 저기서 머리 감지 마요.
10: 어머 제가 언제요.
6: 저 누가 보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서요.
10: 어머 그럼 안 되죠. 갈게요.
0: 부장님.

0: 건가요?
1: 배관 수리를 해야 해요.
0: 부장님이 직접 배관 수리요? 제가 지금 방법을 찾아볼게요.
1: 연료가 없어요.
2: 아쉽다. 구경하고 싶은데.
1: 슬쩍 문 열어볼까? 앞엔 강이 있고 뒤엔 적이 있어요. 그럼 바빠서 이만.
0: 네, 부장님. 부장님.
1: 찾았다. 셀프 배관 수리법.
3: 안녕하세요, 불칭 여러분. 콩이에요. 오늘은 셀프 배관 수리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1: 빨리 빨리.
3: 갑자기 세면대에서 물이 역류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코미도 3년 전에 친구네 집들이 갔을 때 일인데요.
1: 그런 거 안 궁금해.
3: 인류의 배관 설비 역사를 알아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배관 설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1: 있으니까 방법 좀 말해달라고.
3: 오늘은 셀프 배관 수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유익했다면 공감 챙겨.
4: 세상에 속 시원해라.
5: 물이 이렇게 빨리 빠지는 거 처음 봐요, 원장님.
4: 자, 이제 퇴근합시다.
6: 네, 원장님.
7: 이런 계획이 틀어졌군.
8: 일단 돌아가는 잔에서 다음 계획을...
4: 원장님?
8: 어? 왜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났을까?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행운이 온대서 종일 나무 밑을 뛰어다니다가 포기하고 집에 갔더니...
4: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8: 어깨 위에 떨어져 있더라는 얘기.
9: 옷은 다음 주 수업 때 돌려드릴게요.
4: 화사한 것도 잘 어울리는군요. 책을 좀 잠깐만.
9: 아, 네. 어? 와, 대단하십니다, 로라문호님.
4: 아, 오늘 받은 거라 치우질 못했네요. 민망해라.
9: 무려 3대 일간지에 실리셨잖아요.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
4: 그런가요?
9: 그럼요. 액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걸어도 될 만한 일이죠.
4: 고마워요, 두리문우님. 따뜻하게 말해줘서.
9: 누가 봐도 멋진 분이시고 전 보이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뭐.
10: 왜 우는 거니? 엄마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4: 찌개도 좀 들어봐요. 맛있을 거예요. 먼저 들고 계세요. 네, 어머니.
10: 당장 다음 주에 언니 귀국인데 너니 일만 신경 쓴다니?
4: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 가족들 묵을 호텔 좀 알아보느라.
10: 호텔? 너 언니 방 치웠니? 집이 있는데 호텔을 왜 가?
4: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11: 예, 언니 전시 주관처에서 체류 비용을 다 댄다기에 전 알아보기만 하는 거예요.
10: 마리사가 너한테 연락을 한 거니? 얘가 엄마 전화는 받지도 않고.
4: 전시 일주일 전이라 언니 많이 바쁠 거예요.
10: 너처럼 잘 챙겨 먹고 살면 나도 신경을 안 쓰지. 마리사는 몸도 약한 애가 누가 안 챙겨주면 밥도 안 먹을 거 뻔한데. 네 언니가 환장하는 게장 좀 보내주려고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또 끊더라. 누구 닮아 그리 매정한지 내가 정말 서운해서.
4: 어머니, 둘째 딸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보셨어요?
10: 봤다. 휴대폰 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신문이잖니.
4: 어, 보셨구나. 병원 사진도 멋지게 실렸어요. 종이신문을 기념으로 몇 부 받았는데 다음 주에 가져갈까요?
10: 아, 휴대폰으로 다 봤는데 못 알아. 늙으면 물건 많은 거 다 집세기다. 가져오면 쓰레기만 돼. 너 내 말 듣고 있니?
4: 네, 어머니.
10: 내 보석들 찾아서 세척 맡겨둬라. 에메랄드 세트 알지? 첫 번째 서랍에 있을 게다.
4: 거실 서랍장엔 없는데.
10: 거실? 아니, 내 방 말이야.
4: 아, 잠시만요, 어머니. 찾아볼게요.

0: 이건 이강주 선생? 그리고 정중순. 두 사람 과거에도 사제 시간이었던 거야.
1: 지금 뭐 하시는 거죠?
2: 아, 루라무느님, 이게 떨어져 있어서 제자리에 돌려드려.
1: 손대지 말아요. 미안해요, 두리무느님. 내가 왜 그랬는지, 아유, 정말로 미안해요. 내일 당장 일하셔야 할 텐데 손이 이래서.
2: 괜찮습니다. 살짝 긁힌 건데요, 뭐.
1: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2: 로라무느님은 괜찮으세요? 아까 어머님과 통화하실 때 간신히 서 계셨잖아요.
1: 그런 마음 알아요? 너무너무 미운데 너무 가지고 싶은 거. 나는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쉽게 얻은 적이 없어요. 난초 하나에 인연을 붙들고 있는 거 다들 별수

0: 없다고 하지만 난 모든 일이 그래왔어요.
1: 이 사장님 딸 콩쿨에서 우승했다고 하지 않았어?
2: 그건 첫째고 쟤는 둘째.
0: 남들의 몇 배는 노력해야 비슷하게 할 수 있었죠.
2: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또?
0: 그런 내가 유일하게 자신이 있었던 건.
2: 아, 선생님이 내일 다시 알려준다니까. 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요.
0: 징그럽게 끈질긴 거. 전 괜찮아요. 이건 내가 늘 해왔던 거니까.
3: 학생 때 제가 담 좀 넘어봤는데 제 실력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배치에 있던 미모사 고등학교는 정준순 씨 모친 백마리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였어요. 정준순 씨도 재학생이었는데 중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이상한 건 그 시점에 모친도 이사장에서 퇴임을 했다는 겁니다. 취임 후 15년간 지켜왔던 자리를요. 그리고 당시 미술교사였던 이강주 씨도 같은 시점에 그만뒀습니다. 이상하죠?
4: 거기 누구야?
3: 왜? 하마터면 딱 걸릴 뻔했는데 재통한 덕분에 겨우 빠져나왔지 뭐예요. 학생이라니까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가시더라고요.
5: 아, 네, 그렇습니까?
3: 그나저나 셋이 같은 시점에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딱 단추 하나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미모사 실버타운에 잠입해볼까요? 슬쩍 백마리 씨에게 접근해서 알아내면.
6: 아니요, 꼬리가 길면 밟힐 수 있어요. 이제 내 쪽에서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진 정보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고. 보고서 가이드가 잡히면 공유할게요. 그럼 수업 때문에 이만.
3: 부장님?
7: 샘이회원님, 의욕은 좋지만 아직 창작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선 제 체본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8: 창작한 거 아닌데.
7: 네? 뭐라고요?
8: 창작한 거 아니라고요! 따라 그린 거란 말이에요!
7: 아이고, 미안합니다. 집중할수록 생각이 비워지니 참 좋은 취미지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요. 잘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수업이신 두리 회원님이 이렇게 멋진 난초를 완성했어요. 모두 힘껏 박수! 그리고 두리 회원님, 다음 주부터는 꽃 단계로 들어갑시다.
2: 승진! 아이, 도리님 대박!
9: 신임 문호님 숨겨진 에이스였구만.
10: 승급 축하합니다, 도리 문호님. 수련의 첫 단계를 통과하셨으니 그것을 소개할 때가 된 것 같군요.
2: 아니,
10: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전설의 문방사호 중 하나, 전설의 화선지. 선 한 번에 신선이 됐듯 하고 두 번 그으면 극락으로 간다는 천년의 화선지. 내 특별히 한 장 빌려줄 테니 사양 말고 써보세요.
5: 그런 좋은 종이를 왜 저한테?
10: 그야 우리 회원님 솜씨가 좋은 바탕에서 밝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자, 추라이 추라이.
1: 뭐야 이 종이? 부신 멋대로! 멋대로 춤을 추고 있잖아!
10: 어때요? 좀 더 써보고 싶어졌나요?
2: 네!
10: 장당 900원, 100장 9만원! 우리 사군자 교실 회원가로 특별히 5% 할인가로 모십니다. 이제 꽃단계인데 좋은 걸 써야지. 그럼 붓부터 바꾸세요. 최강전설의 붓 단돈 30만원! 싫어요? 그럼 다른 것도 있는데.
0: 질투가 난다는 건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겠지. 두리문우님, 승급 진심으로 축하해요.
5: 아이, 감사합니다, 로라문우님.
0: 꽃단계부터는 채색물감도 필요하고 붓도 그런 학생용으로 물인데 도구들은 다 준비돼 있나요?
5: 아니요, 아직.
0: 그럼 오늘 수업 끝나고 말이에요.
3: 우와, 너무 귀여워요, 선생님.
11: 우리 애실이 둘째 딸이 임신했다카대. 천장에 달아놓으면 얼라들 두뇌 자극도 되고 좋지요.
3: 선생님, 혹시 이런 작품이나 센터 활동들 도토리 문화센터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11: 인스턴트인가 뭐 그거 말이가?
3: 네! 오킬쌤이 자치회 활동도 하시고 수업도 여러 개 참여하시니까 재밌는 장면 찍어 올리면 홍보도
11: 잠깐만.
3: 되고.
11: 잠깐만! 내가 온갖 수업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왜 알았지?
1: 네?
3: 그건... 아, 단톡방에 사진 영상 맨날 올리시잖아요.
11: 하차차, 그랬지? 근데 인스턴트인지 그게 뭐고?
3: 사진만 주시면 제가 할게요.
11: 진짜가? 그래 줄라요?
3: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요, 뭐.
11: 이야, 소은 회원님, 우리 자취에 들어올 생각 없나? 젊은 피가 필요하다.
8: 맞다! 소은 총각, 우리 자취회 가입 신청 한번 해봐라.

0: 소은 씨,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1: 이곳을 파괴하러요.
0: 그런데 어째서 이곳의 번영을 돕고 있습니까? 네?
1: 그게요, 부장님. 그 센터의 중심부에 들어가려는 나름의 전략이...
0: 오소은 씨, 분위기에 휩쓸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고 항상 긴장하세요.
1: 죄송합니다, 부장님.
0: 저는 정준수 씨와 따로 볼 일이 있어 들렀다 어? 퇴근하겠습니다.
1: 손에 들고 계신 건 뭔가요?
0: 아, 이거 출석할 때마다 주는 칭찬 스티커판인데 10장 모으면 선물을 준답니다.
1: 네?
0: 눈은 왜 그렇게 뜹니까? 어차피 다니는 거 선물 좀 받을 수도 있지?
1: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면서요. 번영을 돕지 말라면서요.
0: 엄밀히 말하면 전 센터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겁니다.
1: 헐! 말해봐요, 부장님. 정준순 씨랑은 어떤 볼일로 가시는 거죠?
0: 화방 구경?
1: 완전 휩쓸리고 있잖아요.
0: 어디까지나 업무의 일환일 뿐입니다.
1: 부장님! 그럼 저도 자취에 들어갈 거예요. 자취에 인스타도 막 하고요.
2: 토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한다고? 너무 재밌겠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그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2: 응?
3: 줄넘기?
1: 뭐야?
2: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2: 어? 어?

0: 황금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클 수 있는 황금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1: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3: 뭐야? 컷! 컷! NG! NG!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0: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3: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4: 아, 누나, 난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2: 밥? 귀찮잖아, 먹지 마.
1: 이따 먹어.
5: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0: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6: 황금 시간.
5: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3: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0: 성장호르몬 감독님!
5: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7: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1: 에이, 설마... 아니지?
5: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0: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5: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0: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8: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5: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0: 설마 또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거다!
7: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0: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3: 남성 호르몬과
0: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3: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5: 나는 여성 호르몬. 어?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3: 눈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5: 그래? 그럼 더 자자.
9: 지방 먹고 힘내. 또!
10: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9: 뒤뚜!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뚜.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뚜. 내가 응원하겠뚜. 힘내라 뚜! 힘내라 뚜!
10: 오, 고마워 지방세포.
0: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9: 힘내라 또! 힘내라 또!
8: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0: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8: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7: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1: 이제... 기성장 끝!

0: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1: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뒤뚱 뒤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오빠가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3: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4: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5: 꿀꺽, 꿀꺽! 우라, 차차차!
3: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4: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2: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6: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2: 네? 또 왜요?
7: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2: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3: 아, 이쪽이야. 이쪽.
2: 빨리 좀 말해주시지.
8: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9: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0: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2: 눈부셔! 이게 나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0: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11: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2: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0: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3: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4: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0: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3: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4: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10: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6: 그래! 신나잖아! 폰 봐!
3: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0: 이거 야단났고.
1: 야단났어.
2: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1: 호빵아, 시간이 없어.
3: 오빠,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4: 어?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발이야, 가발이라고!
0: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2: 오, 오, 오,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어,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0: 키 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1: 어, 어서 가서 자, 어서.
4: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5: 얼른 불 끄고 자야지.
6: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7: 오빠가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엄마 모기의 사냥법.
1: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1: 아니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야호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1: 한 거. 쉬쉬쉬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1: 알았어 누나.
2: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0: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1: 응? 아니?
0: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1: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3: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0: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0: 엄마 목이 뱃속이지.
1: 뭐? 내가 엄마 목이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2: 외계인,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목이 아리니까.
0: 우린 곧 엄마 목이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1: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1: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 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어?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아이들아, 많이 배고프지?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2: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1: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2: 그거야.
0: 당연히.
2: 신선하고.
0: 영양분이.
2: 풍부한. 피지!
1: 뭐? 피!
2: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1: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5: 맛있어. 쭉. 상큼해. 수해.
0: 에서 나오는 집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2: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1: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0: 오, 모기다! 아야야야야!
3: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6: 야호! 피다!
0: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1: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0: 에이, 아우, 따가워. 모기잖아. 에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아,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1: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2: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0: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3: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넣어라, 히로딘!
7: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3: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7: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3: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7: 예, 히로딘.
3: 작전

0: 총사 안녕. 오늘도 피부 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세.

0: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 침입자라뇨!
2: 오늘은 이상 없으니
1: 안심하라면서요!
3: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초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4: 네?
5: 네!
4: 네!
5: 떨어져!
0: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6: 히로 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 딩!
4: 우와! 살려드려야죠!
0: 아,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3: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3: 네! 비만세포님! 이야!
6: 혈소판!
1: 아유, 야, 소판! 괜찮아!
2: 안 다쳤어!
6: 누구냐는?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루틴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4: 어? 뭐라고?
6: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말할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말아드리십시오!
4: 우와! 어떻게 되보세요?
6: 비만 세포. 뚱뚱해서 비만 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 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 세포다.
6: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6: 있다고?
3: 어?
7: 설마 그분을
4: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7: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4: 우와! 핏줄이 돌고였어!
8: 넌 이제 큰일 났다!
7: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6: 모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9: 모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7: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아우! 아!
10: 여긴 끝장날 거야.
2: 폐허가 될 거라고!
3: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0: 히로딘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 세포는 이만!
7: 계속 거라! 폭탄 받아!
3: 아우! 아우!
1: 아! 핏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6: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아, 그만.
7: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3: 간지럽다! 아, 간지럽도다!
11: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3: 아, 쾌감? 시원한 느낌벌이요.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12: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3: 어이, 그럼 안 되지!
11: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12: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0: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1: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2: 어떻게 되긴?
3: 큰일이 벌어지지.
1: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루딘을 내보내고 히루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4: 그래!
1: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1호 2만원.
1: 010-땡땡땡땡땡땡땡.
0: 예, 버깁니다. 완료.
2: 포도 싸게 팔아요. 3kg 2만원.

0: 여보세요? 네? 포도요? 포도 안 팔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잘못 거시했어요. 이상한 전화가 오래. 여보세요? 아니, 포도 안 판다니까요. 호빵이 호떡이, 너 또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쳤지?
1: 들켰다.
2: 엄마 많이 화나신 것 같지?
1: 그러게. 그런데
2: 너무 재밌다.
3: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니들 또 장난치다가 쫓겨났지?
2: 삼촌!
3: 이 장난도 말이에요. 이 똑똑하게 쳐야 돼. 삼촌이 알려줄까?
2: 우와! 네! 네 알려주세요!
3: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0: 여보세요?
1: 아, 예. 그 중화반점이지요. 여기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시고 탕수육, 분만두, 할부 채, 잡채밥
2: 서비스로 주세요.
0: 아, 장난도라도.
3: 예, 여보세요.
2: 흥부하게 막혀, 흥부하게 막혀, 흥부의 기가 막혀.
4: 삼촌, 요새 전화 걸면 번호 다 뜨거든요.
5: 번호 다 뜨거든요.
4: 경범죄 처벌법.
5: 경범죄 처벌법.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5: 괴롭힌 사람은
4: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불유 등의 형으로 처벌한다.
5: 처벌한다.
4: 함부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고요.
5: 안 돼요.
2: 아, 그래. 그럼 다른 장난 치면 되지.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6: 내가 벨을 누르면 바로 계단으로 튀는 거야. 알겠지?
4: 삼촌, 베이티는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장난을 쳐요. 그러다 경찰서 가요.
2: 장난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구나.
4: 아니, 삼촌, 장난이 아니고 범죄라니까요.
5: 삼촌, 그런 장난 말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재밌는 장난 없어요?
2: 귀여운 장난? 아, 있지!

0: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아, 얘들아 이거 다시 이형 치면 되는데. 내일 또 와.
2: 삼촌, 좋아하는 친구한테 쳤던 장난이죠?
3: 고백할 용기는 없고 말은 걸고 싶었죠?
2: 근데 차였죠?
0: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니들 진짜 너무해.
4: 아무래도 저런 어른은 되면 안 되겠지.
2: 응, 누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러 가자.
3: 그래, 가자.
2: 가자.
3: 키가 많이 컸네.
2: 누나도 우유 많이 먹으면 클 거야.
3: 몇 리터?
2: 진짜 몰라.
5: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지원이, 은율이, 서진이와 놀아볼게요. 첫 번째 놀이는 눈 가리고 숟가락으로 공주끼.
6: 자, 게임 가볼게요. 시작!
7: 있어요.
5: 놀이 끝.

0: 그럼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놀이는 숟가락으로 공 옮기기.
1: 게임 준비. 시작.
0: 지금처럼 숟가락을 입에 물고 공을 옮겨서 종이컵 위에 올리면 끝.
2: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지켜내줄게! 힘내라! 힘내라!
3: 힘내라! 내가 누가 힘을 거야!
2: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0: 서진이 승! 재밌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 만나요. 안녕.
4: <�ieur>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5: 오, 됐다 됐다 됐다.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우린 너무 바빴던 거 있지?
4: 인기네 승량이랄까. 호민이의 호빵이가 너무 보고 싶었잖아.
5: 어머나, 곰이야.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탈탈 털어볼까?
4: 너희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6: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5: 오늘부터 친구 관계를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6: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5: 그럼 고민 상담도 바로 열어볼게. 이 고민 뭔가 공감 가는데 읽어볼까?
4: 화장실에 있다가 친구들이 나에게 험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예쁜 척을 하는 것 같대요. 너무 속상해요. 어떡하면 좋죠?
5: 일단 이리 와. 안아줘. 너무 속상했겠다 우리 자기. 이건 우리도 너무 많이 겪어본 일이잖니. 화장실, 교실, 급식실, 침실, 거실, 욕실. 난 안 들어본 곳이 없어.
4: 그 정도면 호빵이 너가 뭘 좀 잘못한 거 아니니?
5: 조용. 식이 질투를 받는 건 역시 인기인의 숙명이랄까?
4: 그런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기랑 우리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냐. 그냥 막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걸 자꾸 예쁜 척 한다고 하니까는. 호민은 속상해, 속상해. 호빵이도 그렇지.
5: 혀 어디다 두고 왔니?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 험담을 들었을 때 싸운다? 똑같이 험담을 한다? 노노노. 그건 하수나 하는 거지. 그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험담은 칭찬으로 받아쳐야 해.
4: 응? 험담에는 칭찬을 하는데 왜 눈에는 이에는 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5: 조용. 험담한 친구를 만나면 칭찬을 해주자. 예를 들어볼까? 연기하는 거야?
4: 오케이,
5: 상황극, 상황극.
4: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호빵이 너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겠지?
5: 뭔 소리야 연기인데.
4: 엄마 호빵이 걔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 머리 봤어? 왜 양갈래 웬일이야? 그런 것도 원래 7살이 졸업하는 거 아니야?
5: 저 호미야.
4: 정말 옷 입은 것 좀 봐. 원피스 웬일이니?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려가지고 먼저 그냥 아래 별로잖니.
7: 오메야!
4: 호빵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5: 호미야, 넌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세심하고 정확하니? 항상 나를 그렇게 지켜봤던 거야?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니 감동이잖니. 나도 요즘 스타일에 고민이 많았거든. 호미 너의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이 펄럭이는 원피스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너처럼 남한테 관심 많고 세심한 성격이라면 나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랑 머리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거기다가

0: 얘 팔 근육은 왜 또 이렇게 좋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근수죠? 운동하는 거 아니지? 너 나 몰래 운동해?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이 삼두 뭐야? 회전근개 웬일이니? 이거 타고난 거야. 이거 소도 때려잡겄네. 너가 오태가 남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1: 내가 잘못했어.
0: 어머 무슨 소리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너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2: 아니 그냥 나는 너가 어울리는 걸 좀 입었으면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주말에 쇼핑 갈까? 나도 네 친구인 게 너무너무 좋아.
0: 좋아. 이렇게 네가 내 험담을 해도 나는 너의 장점만 보여.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질 거야. 적을 만드는 것보다 내 편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3: 스타의 자세.
2: 그럼 오늘도
3: 고민 해결.
2: 잠깐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2: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2: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0: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왕국. 가위바위보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날이 되면 다시 왕을 뽑아야 합니다.
2: 친구끼리 무슨 왕이야?
1: 뭐래,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0: 가위바위보!
1: 예, 오늘은 내가 왕이다! 오늘 이 그늘은 나만 쓴다. 더우면 나한테 잘 보이든가.
2: 가위바위보! 내가 왕이다! 비켜! 나 혼자 다 먹어야지.
3: 배고파.
2: 가위바위보!
4: 내가 왕이다!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너 신발 예쁘니까 내놔. 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5: 나도. 일로 와봐.
2: 야, 어떡해.
6: 아, 큰일 난 거 아니야?
4: 에이, 그래도 별일이야, 있으려고.
1: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군요.
2: 가서 좀 알려봐.
1: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거야.
8: 나는 그냥 같이 맞을 것 같아.
9: 찐친이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7: 응.
9: 근데 찐친이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든 왕이 있잖아. 왕에 대한 무서움은 약간 똑같을 텐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그 찐친을 도와줄 거야?
7: 진짜 찐친이면 대놓고 빠샤.
10: 혼자서는 못하겠지.
9: 왜? 2대2야.
11: 걔는 왕이고 난 쫄병인데 뭐.
7: 그럼 빵쫄 왕이지만 체력은 더 높을 수도 있지.
11: 그렇지.
7: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1: 근데 무서운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낸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구해주지 않을까?
9: 아, 피하려고 하지, 그 자리를. 왜냐면은 나도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0: 내방 35,824만 2,787개의 미래를 봤거든. 근데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1: 정답!
2: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여, 보니까. 내가 뭔가 그때처럼 놀림 받을 것 같고, 그 개처럼 똑같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하인 취급 받을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 날 도와줬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홀로 있었던 느낌이었어.
1: 내가 만약에 도와주면은 저 친구처럼 똑같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
3: 그치, 거의.
1: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3: 봐봐. 근데 그런 보장은 없지.
0: 나 혼자 구해줬으면은 걔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1: 근데 나였으면은 약간 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사람들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가잖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서 가서 도와줄 수
3: 있어. 나도 동의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나는 근데 좀 반반인데, 그 같이 가면은 하고 같이 안 가면 안 할까?
0: 나는 쫄병이야. 그러니까 체스라고 치면은
1: 폰?
0: 왕이 우리 팀 킹을 잡아놓고 지금 나는 폰인 거야. 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1: 형 앞으로 간다 쳐도 뭐 다른 거에 의해 잡히겠지, 무언가에 의해.
4: 내가 한두 칸밖에 못 가더라도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적어도 열 칸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1: 뒤에서 누군가 지켜준다면? 이렇게 딱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뒤에서. 중간에.
3: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너 나를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5: 아니요.
1: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3: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0: 의도의 문제 아니야, 의도의 문제? 진짜 나쁜 그냥 악의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지.
3: 뭐 악의로 안 도와준 게 아니니까,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5: 인간.
2: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4: 도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서운했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라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1: 내가 직접 그 가해자를 내가 바꿀 순 없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3: 내 생각에는 C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시키니까.
0: A가 근원 아니야? 나비 효과 알지?
2: 알지.
0: 솔직히 A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혼자 군을 독차지해? 그럼 나도 음식 독차지해 하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 또 C 다음에 왕도 걔를 위해서 또 더 강한 일을 하고 또 강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딜레마가 되면서 점점 세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나쁜 마음들이.
3: 근데 지금까지 A, B, C 너죠.
0: 응. 그러니까 점점 세진다 이거지.
3: 근데 사실 A는 그늘을 차지했잖아. 그늘 차지하는 건 뭐 상관없어. 근데 B는 음식을 가져왔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늘 음식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4: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덧붙여서 약간 좀 더 보고 있는 방관자들이 좀 더 약간 헷갈리게 한다? 그 쟤도 뭐 저렇게 동조하니까 나도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해.
1: 어려워. 나였으면 조금 친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하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 너한테도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0: 음식! 하루 굶어도

0: 그러니까 저 이런 말이 있잖아. 질 바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지자.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짖지 않아. 최상의 포식자들은 짖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니까. 강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내 치아와는 짖어. 자신이 강하다는 걸 인정시키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들이야.
1: 근데 나였으면은 일단 자존심보단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왕님 제발 음식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심구심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뭐야?
0: 우와, 시시다, 시시.
1: 누구?
0: 오랜 친구 시시.
2: 시시
3: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에이, 재미없어.
0: 레모나 씨,
1: 찾아보자.
0: 이겼다. 내가 이겼어. 오랜만에 CC를 만나는 오랜 씨.
1: 나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 가위바위보 왕국을 없앨 거야.
4: 나도 같은 생각이야.
0: 같은 생각이야.
5: 다들 이민보 내고.
0: 같은 생각 손들어.
1: 그냥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뭐 초콜릿 마을이나 아니면은 난쟁이 마을 같은 행복한 마을이 될것 같아. 아예 뽀로로 마을처럼.
0: 아바타
1: 서로 행복하게.
6: 나랑 게임 한번 할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0: 날씨는 선선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단풍 놀이 가야지. 어? 뭐지? 어, 이게 뭐야? 저리가! 이걸 어쩌면 좋지? 벌에 물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물렸을 때 대처법까지 같이 알아볼까요?
1: 저분들 산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하하, 향수도 뿌리고 오, 또 달콤한 과일도 준비하죠. 자, 이렇게 산에 가는데 강렬한 향수 냄새,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맡은 벌이 달려듭니다. 벌을 쫓으려고 하지만 저런, 벌에 쏘였어요. 자,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빼도 될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독이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어요. 벌침을 뺄 때는 신용카드처럼 얇고 평평한 물건으로 벌침을 밀어내듯 살살 긁어주세요. 벌침이 빠졌으면 다음은 비누와 물로 상처 부위를 살살 씻어주시고 얼음팩을 올려 붓기를 가라앉히면 더 좋겠죠? 자, 모두 벌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0: 이제 벌에 대해서는 문제없고, 그럼 계속 단풍놀이를 가볼까? 저 단풍은 노란색. 어, 저기 큰 팔뭉치가 움직이네. 아, 설마 아니겠지? 잠깐만.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1: 빨간 모자 아저씨가 산에 가고 있는데요. 저런, 멧돼지예요.

멧돼지를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르면 멧돼지가 놀라서 공격할 수 있어요. 뒤돌아서 도망을 치면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해

0: 쫓아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멧돼지를 만나볼까요? 하! 왜? 네, 빨간 모자 아저씨, 멧돼지를 똑바로 쳐다보죠. 이제 천천히 뒷걸음 쳐서 멧돼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네요.
1: 그렇지. 오, 분명히 숨네.
0: 자, 멧돼지가 그냥 가버리죠. 잘했습니다. 박수. 여러분도 멧돼지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해보세요.
2: 우리 모두 벌을 만났을 때와 멧돼지를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떠올려서 안전하게 단풍놀이를 즐겨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고양이가 꿈꾸는 삶이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찬바람 스며들 틈 없는 포근한 집과 넉넉한 먹거리.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집사의 손길.
1: 애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꾸꾸게 하는 모습이.
0: 꿈꾸던 삶이 현실로 펼쳐진 고양이들의 보금자리. 놀랍게도 이 멋진 꿈의 집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어린아이들이 고양이에게도 빵을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걸 아파트에서 듣고 그 아파트에 집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까 했는데 그게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글루가 돔 모양이잖아요. 합쳐서 빵돔 하우스.
0: 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특별한 아파트. 주민들과 이웃이 되어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18마리나 된다고 하는데요.
3: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특별하고요. 진짜 너무 까만색 귀엽고요. 진짜 너무...
4: 무슨 일이야?
0: 매일 깜짝 선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바람처럼 사라져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고양이도 있죠.
5: 어딨어?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빵도마우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끝에 스치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 대충 고양이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6: 전에는 한 번씩 주는데 이모는 캔 닦게.
7: 고양이도 닭가슴살이잖아.
0: 그런데 밥그릇이 도대체 몇 개인 거죠? 밥그릇만 봐도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8: 코코는 이 트릿을 좋아하고 금고는 닭가슴살이 좋아하고 건강이는 아무거나 다 잘해요.
0: 맞춤형 식단은 기본. 나이 들거나 아픈 고양이들에겐 직접 배달까지 한다고 하네요.
9: 아니, 잡을 수 있다고 얘는. 먹어. 늙어.
0: 빵도마우스의 막내라는 이 녀석.

0: 맛있게 먹어. 어머.
1: 두 달 전 구조돼 새 식구가 된 솔라인데요.
0: 네, 이 친구는 이름은 솔라고 성별은 남자고 되게 깨발랄하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2: 몇 살인데요?
0: 대략 한 2개월? 1개월 정도? 어머, 애기야. 터보야.
1: 그런가 하면 빵도마우스의 터줏대감 터보.
0: 이 친구는 이름은 터보고 나이는 한 80살 정도 되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고양이예요. 얘는 털이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많이 없어서 추워서 항상 히터라이트 옆에 있어요. 얘가 좋아? 따뜻해?
1: 한편 어린이 집사들은 엉덩이 붙일 틈이 없습니다.
3: 유주야, 물 좀 꺼줘.
1: 고양이들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이죠.
2: 여기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0: 네.
3: 저는 고양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0: 저는 고양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담당하고 있고,
4: 저는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라지 오이터를
5: 아니, 엘사라고 엘사!
1: 발음이 대수인가요? 중요한 건 고양이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어여쁜 마음. 이런 아이들을 아파트에선 식빵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매일 먹는 식빵처럼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 뜻이라고 하네요. 청소를 마치자마자 분주히 발길을 옮기는 식빵이들. 빵도마우스에서 나와 사는 고양이들에게도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0: 예뻐, 사랑아.
6: 얘들아, 뭔 일이냐? 너희들 놀랄까봐 이모가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매일 금고가 쥐를 하나씩 잡아다줘.
7: 아, 진짜요?
6: 고맙다고 매일 이렇게 쥐를 보내는 거야. 놀라긴 하겠지만 고맙기도 해서 이모는 항상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해. 먹진 않겠지, 그치?
1: 이 녀석이 바로 매일 깜짝 선물을 물어오는 주인공, 금고.
6: 저희 금고가 작년 겨울에 급식량이 들어왔는데 상태가 구내염도 있고 막 다른 고양이한테 다쳐가지고 여기저기 막 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정말 들어올 때는 약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거지꾼이었어요 정말.
1: 성취하는 녀석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렇게 겨우내 정성껏 치료를 해주자
6: 봄쯤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매일 쥐를 한 마리씩 잡아다 줘요. 저희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쥐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로.
1: 이런 걸 두고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나요? 녀석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7: 잠시만.
6: 금고 많이 먹어. 내일은 굳이 안 갖고 와도 된다, 선물은.
1: 이렇게 온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0: 일로 와, 일로.
1: 아직 집사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법이 서툰 녀석도 있습니다.
3: 잡아서 넣을까? 그건
0: 키니, 일라, 민나나.
8: 도망갔어.
0: 쉽지 않은데?
1: 고양이들 사이 가장 인기 좋다는 낚싯대로 유혹해봐도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레미.
0: 안 오지.
1: 어린이 집사들이 레미와 빨리 가까워지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2: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요?
0: 새로운 고양이들 두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 여기 새로운 집 펫도어 사용하게 하려고 교육하고 있어요.
1: 그 속사정을 알 턱이 없는 레미, 요리조리 도망.

0: 이 훈련을 시킬 때
1: 네.
0: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 오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익숙해져야 하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한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했다. 오, 이렇게 했어?
0: 성공한 거예요?
1: 네, 맞아요. 제가 아까 후추루루 그 유인을 해서 잘된것 같아요.
2: 고양이가 없는 아파트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지금이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고 합니다.
3: 지저분하다 생각해서 쫓아내는 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생각해 자기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더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2: 밥을 챙겨주는 일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시절.
3: 어떤 분이 자기 집 밑에 고양이 밥을 준다고 내려오셔서 새끼 고양이를 제 앞에서 죽였거든요. 제 앞에 죽이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길고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때는 동물보호법도 없고 그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 조금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조립식 주택을 지어 길고양이들을 불러모아 관리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대성공! 자연스럽게 아파트에 고양이 관련 민원도 줄어들었죠.
3: 그거에 큰 일조를 한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따라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또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2: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의 사랑방이 된 빵도마우스. 그런 이곳에 최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비명이 들려온 곳은 아파트 단지 한편의 화단.

0: 잔뜩 얻어터진 건강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가해냥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조용히 녀석의 뒤를 밟아보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녀석. 헛다리를 짚은 건가 싶던 그 순간.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느닷없이 급발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녀석. 대체 누군가요?
1: 고양이 중에서도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좀 잘생겼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한테 너무나 친화적인데 고양이한테는 일단 한 대 때리고 들어갑니다.
0: 일명 빵그마우스의 폭군이라 불리는 오레오. 빵도마우스에서 태어나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오레오. 순했던 녀석이 돌변한 건 지난 여름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랍니다.
1: 길이하고 한 30분 동안을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제가 물을 뿌려도 놓지를 않고 아무리 뛰어내도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분간 싸우더니 한 명이 턱이 탁 부러진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여튼
0: 결국 턱뼈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게 된 오레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녀석은 더 이상 예전의 오레오가 아니었습니다. 아팠던 만큼 강해지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또 단련했죠. 그리하여 화려한 서력전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2: 그럼 그 말이는 이제 안 싸워요, 눈길이하고.
1: 눈길이가 피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뒤로.
3: 눈길이 오네요, 뒤에. 경계 섰어요. 눈길아.
0: 오레오에게 눈길 한번.

0: 주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1: 일로 와, 눈길아. 눈길이 이거 보자.
2: 아이고.
1: 자, 오래요.
0: 그렇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좌에 오른 오레오. 문제는 폭군이 되어 고양이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1: 스프레이를 너무 해가지고 철로 된 집이었는데 삭았어요, 밑에가. 그 결국 뜯을 수밖에 없었고 오레오가 스프레이 해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었거든요. 오레오가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잖아.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3: 비치비키니 막 혼자만의 공간 철창이나 일단 가둬놓고 며칠 동안 그러면 살짝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친구가 애들한테 잘해주지 않을까요?
4: 저요? 그 오레오 발에 스펀지를 씌워서 맞아도 안 아프게 그럼 오레오가 싸울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5: 너희들은 오레오 입양은 어떻게 생각해?
6: 오레오가 입양이 되면 또 혼자 외로워가지고 쓸쓸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벽지를 뜯을 수도 있어요.
1: 아, 입양 가서? 아, 그 생각까지 하는구나.
7: 오레오가 없으면 많이 허무할 것 같은데 뭔가.
8: 거절하고.
0: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빵도마우스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9: 안녕. 고양이 부탁해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디 오셨죠?
9: 아, 아닙니다. 여기가 빵도마우스
1: 네네.
9: 라는 건가요?
1: 네.
9: 빵돔?
1: 네.
9: 왜 어떤 의미의 빵돔?
1: 빵을 나눠주는 뜻이에요.
9: 그런데 여기에 고양이들이 많이 네. 있다고 해서 고양이들한테 빵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1: 사료를 비유한 거죠.
9: 아, 사료를. 고양이 부탁해 이렇게 어린 친구들 나온 거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1: 아, 진짜요?
9: 네. 네. 빵도마우스 좀 구경 좀 시켜주시겠어요?
1: 네, 네. 들어가시죠. 네. 먼저 들어가세요. 네.
9: 성게장판도 있고.
1: 네네.
9: 겨울 나기 너무 힘든데.
1: 아, 네.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수술비도 저희가 인테리어에서 하얀 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9: 제가 봤던 진짜 뭐라 그럴까. 길에서 생활하는? 아니면 동네 고양이란 말도 쓰는데. 네네. 동네 고양이들을 위한 곳 중에 거의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입니다.
0: 아직 놀라기는 이르죠? 두 번째 공간도 살펴볼까요?
9: 우와. 여기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이들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는 문도,
1: 펫도어도
9: 달아주고. 항상 중요한 게 겨울 되면 길에서 생활하거나 이게 뭐 아파트이긴 하지만 동네 고양이들 힘든 게 물 마시는 거거든요. 물이 얼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힘든데 이곳은 되게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의견 일치가 되게 잘 되시고 합심이 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떤 도대체 문제가 있길래?
1: 그러니까요. 오레오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9: 네. 턱뼈까지 네. 부러질 정도 싸우는 건 쉽지가 않은데 보통 그렇죠. 막 털이 날리는 정도지.
1: 아, 털은 뭐 무지하게 빠졌고.
9: 이 친구가 누구예요?
1: 오레오.
9: 아, 얘가 오레오예요.
0: 마치 폭군 마냥 주변 고양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오레오. 장난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상황.
9: 얘는 이렇게 옆구리를 보이잖아요. 옆구리를 보이고 이게 T자형이라고 하는데
1: 네.
9: 이 T형 자세, T형 그 위치는 뭐냐면 얘가 가해고 얘가 피해 고양이.
1: 아, 그렇군요.
9: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옆구리를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1: 아.
9: 제가 봤을 때는 오레오가 좀 욕심쟁이 같은데.
1: 네, 욕심쟁이 있어요.
9: 노는 것도 좋아하고.
1: 맞아요.
9: 그 다음에 공간도 너무 좋아.
1: 네,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개념이거든요.
9: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다 사람도 독차지 봐.

0: 독차지해야 돼. 공간도 독차지해야 돼. 먹는 것도 독차지해야 돼.
1: 맞아요. 먹는 걸 다 때려요. 자기도 안 먹으면서.
0: 네. 이게 그게 소유성. 소유성이 소유성 약간 문제 행동이 있는 거예요.
2: 집에 스프레이를 했던 것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 때문.
0: 만약에 뭐 보호자님 물건인데 누가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해요? 옛날에
1: 못 가져가게 하죠.
0: 이름표 적어놓잖아요. 네, 그쵸. 네임택 같은 거. 그러니까 마킹은 자기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1: 다른 고양이가 지나가 스프레이 한 자리는 더 하고요.
0: 덮는 거죠. 그 이름 쓴 거 또 지우고 또 쓰는 거죠.
1: 아, 정말.
2: 눈길이와의 혈투 역시 영역을 두고 벌인 서열 다툼이었던 거죠.
0: 얘가 되게 고래어를 무서워하네요.
1: 눈길이가요?
0: 네.
1: 그건 얘가 물었는데.
0: 그거는 싸우다가.
1: 아, 싸우다가.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약자, 티격태격 하다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눈 갖고 막 휘두를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펀치가 맞은 거예요.
1: 그런 건가요?
0: 네.
1: 저는 얘가 더 센 줄 알았어요.
0: 아니에요.
1: 다치기는 오려고 다쳤기 때문에.
0: 아니요. 센 사람은, 센 아이는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내 거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간을 버리지 않아요.
2: 실제로 오레오와 눈길이를 한 공간에 두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떠는 눈길이. 여유로운 오레오와 정반대로 자리를 박차고 줄행랑을 치는 모습까지 포착됐죠.
3: 오레오가 턱을 다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공격하는 게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또 연관성이 있는지.
0: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도 감기 걸리고 몸 아프면 더 예민해지잖아요.
3: 네.
0: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기는 밀리거든요.
3: 아, 그렇구나.
0: 그럴수록 이빨이 더 보이거나 더 자기가 힘 있는 척, 센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그래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랬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레오는 오레오만의 어떻게 보면은 궁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뭐 궁전 같은 거지만 오레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주는 게 오레오가 정서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다른 친구들이 요 빵도마우스나 비치 비키니 새로운 신축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3: 아, 그렇군요.
0: 현재 오레오는 어디 있나요?
3: 아, 지금 주인공께서 지금 나가셨는데 제가 세 번을 놓쳐가지고.
0: 세 번이나요?
3: 네.
2: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전 야옹시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때 오레오가 도주해버리고 만 거.
4: 어딨어?
2: 극적으로 발견했으나 또다시 도망쳐버린 녀석.
5: 그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고양이들이 한번 어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뭐 약간 내가 위협받았다고 인식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잊혀지는데 아니면 좀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최소 이틀에서 3일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2: 솔루션을 앞두고 문제냥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녀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0: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오레오만의 이제 궁전 공간을 여기 3층으로 해서 여기다가 좀 배치를 할게요.
3: 네.
2: 심리적인 안정 회복은 물론 고양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까지 예방할 수 있는 3층 궁전.
5: 이걸 오래 썼던 거예요? 오,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2: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채취가 묻은 물건을 넣어주고요.
5: 하고 밥그릇 물그릇 오래 썼던 거. 네.
0: 그러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여기 넣어.
2: 이렇게 꾸며주면 소유욕이 강한 오레오가 경쟁 스트레스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겠네요.
0: 이거를 좀 넓게 해서 넓으니까 되게 넓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다는 게 고양이들끼리에서는 긴장감을 되게 많이 입어요. 네, 좋습니다.
1: 그럼 저 친구하고 시선도 안 마주치고?
0: 다른 애들이 편할 거야. 확실히. 다른 애들이. 오레오는 여기서 쉬고 있고.
1: 네네네.
0: 다른 애들은 뭐 오레오 없네? 안 보이니까. 잘 지내다가 이제 애들 나가면.

0: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좀 보여줄 틈. 아~ 이걸 조금씩 이제 한 10%씩 이렇게 오픈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익숙해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좀 열렸으면 여기 좀 보고. 네.
1: 여기에 집사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곁들여진다면 오레오도 금세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하네요.
0: 저는 항상 고양이들끼리 격리라기도 한 분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분리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오레오가 공격하지 않고 마킹하지 않는 상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죠.
1: 다음 날 오레오가 무사히 귀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레오야, 앞으로 여기서 마음 편히 쉬면 돼. 빵도마우스에도 오래오래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고려의 명산 오산. 극희암 절벽에 지어진 신비한 암자 사성암과 고려 자연의 안경, 행복을 찾은 가족 이야기.
1: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2: 아내를 사랑하고.
0: 향나무 숲을 일구고 불의 산천이 좋아서 귀천한 사람들.
3: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사투리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4: 그냥 갑자기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 불의 올레.
0: 하늘과 바람과 햇살이 좋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준 제2의 고향 구례. 그 인생의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수많은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오봉산 자락 남바람꽃 자생지를 찾아갑니다. 계절마다 기다려지는 꽃 만개하고 봄 향기 가득한 구례의 자연. 무심히 지나치면 모르고 느리게 천천히 걸어야 볼 수 있는 꽃나무와 야생화들이 소리 없이 자랍니다. 그 중에서 구례 오봉산 기슭에 귀히 여겨지는 야생화 남바람꽃이 있습니다. 희귀식물 위급종으로 지정된 남바람꽃. 이를 지키기 위해 남바람꽃 보존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6: 여기는 대한민국 4개밖에 없는 남바람꽃 서식지의 한 곳이거든요. 순창하고 함안하고 제주도하고 여기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봉산하고 여기 섬림과 사이에 서식된 곳에서 우리 회원이 21명이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아직 꽃이 아직도 싱싱하네요. 네. 김성아 의원님도 고생하시네요.
9: 네.
7: 꽃 보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가이드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또 다음에 기록을 남겨두면은 다음에 또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저희가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구례 남바람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0: 보존의 회원이자 야생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인호 씨를 비롯해 해마다 수많은 사진작가가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7: 남바람이라는 의미가 남쪽에 피는 바람꽃이에요. 피어날 때는 뒷면이 핑크빛이어가지고 제 표현으로는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0: 꽃받침 뒷면이 분홍빛을 띠어 천진난만한 여인이라고 하죠.
10: 이 바람꽃들이 특징이 다른 풀들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꽃 피고 씨 맺히고 사그라져요.
0: 1942년 최초로 발견된

0: 서식지가 구례.
1: 이 구례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이죠. 딴 건 없습니다.
0: 차생지가 넓게 분포돼 있지 않은 야생화다 보니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2: 올해는 또 어쩐가, 또 내년에는 어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우리가 올 수 있는 또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요.
3: 귀한 꽃밭이니까 좀 많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꽃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죠.
0: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멈춰서서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에는 문청 면으로 향해봅니다. 구례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곳이 있다는데요. 대문을 들어서면 자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원 한가운데 한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시는데요.
4: 좀 좁아서 자리가. 아, 어서 오세요.
5: 맛있겠다. 맛있겠다.
0: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기는 카페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편한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5: 도시에 못 보는 편안하고 일단 좀 개방감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꽃밭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그런
6: 저희 친정집에 온 그런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도 저렇게 장작이 있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0: 구례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차와 디저트를 만든다는데요. 가족의 귀촌은 어머니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면 카페는 집이 됩니다. 어머니가 귀촌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삶.
5: 그래서 현실적일까 봐.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꽃들 니들이 마음대로.
7: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뭐든지 옛날부터. 그래서 구례도 내려오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0: 정해진 틀 없이, 인위적인 꾸밈 없이 자연처럼 살고 싶어서 내려온 구례.
5: 그래서 해마다 그 새봄이 되면 나는 위치가 달라져서 저도 궁금해요.
0: 그런 어머니의 구례 생활을 지켜본 두 딸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귀촌했습니다.
5: 금방울 꽃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아직 조금 덜 피긴 했는데 그래 오늘도 또 행복해져. 올해도 고맙습니다.
8: 그래서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맨날 매년 이렇게 빌어주니까.
5: 그래 올해 반드시 행복해진다.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었어.
7: 진짜 조금 폈네 이번에.
5: 그러게 꽃이
7: 갑자기 너무 이상해.
5: 해마다 받는 건데 올해는 다르지.
7: 오늘 좀 이상하네. 아기 생기고 받아가지고.
9: 오, 임신하셨어요?
7: 네.
9: 축하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아,
9: 느낌이 좀 달라요?
7: 네, 많이 많이 달라요.
0: 첫째 따님은 일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구례에서 갖게 됐습니다. 디자이너였던 동생은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손수 만들어 주었죠.
5: 꽃말대로 반드시 행복해진다. 늘 말은

0: 있어서 그렇게 된대.
1: 아침마다 전하는 행복 한 송이.
0: 꽃 한 송이 건네주는 그 엄마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게 고마워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2: 여기 와서 이불 빨래 하는 거 돕고 이러면서 빨래대 노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1: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 후레에 오니 그야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됐습니다.
3: 우리야, 아니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0: 아, 우리 집도 좀 그런 친정 같은, 여자들에게 편한 친정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누구도 그렇게 편하게 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1: 나는 자리, 피는 모양이 해마다 다른 풀과 꽃처럼 그런 삶을 후레에서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문청면 오산 기암 절벽에 지어진 작은 암자 사성암입니다. 서기 544년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사성암은 가을이면 운무가 내려앉은 풍경이 장관을 이루죠.
4: 한 2km 넘은 것 같아요. 2.2km인가 그렇거든요.
0: 올라온 거죠.
4: 네, 보셨잖아요. 그거를 올라왔다는 게 참 신기해요.
0: 그러니까 해발 한 500m.
4: 네, 500m.
1: 그래, 자연 해설사 임세웅 씨.
4: 담쟁이 넝쿨이에요. 여기 가을에 되면 새빨개 물들거든요.
0: 어우, 이쁘겠다.
4: 예. 네, 그런데다가 저쪽으로 이제 해가 딱 질 때 사진이에요. 하나, 둘, 셋. 짠.
5: 야, 멋있다.
0: 진짜 소리 질러야 돼.
4: 진짜 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0: 잘 찍으셨다.
4: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0: 벽은 빨갛고.
4: 네.
1: 구례의 자연에 반해 귀촌한 후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구례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입니다. 사성암의 사계는 놓칠 수 없는 경관이죠.
4: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뭐 구름 보면. 이 자리가 저의 그 아주 그 사진 찍는 자리.
1: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네 분의 고승이 수도했다는 사성암.
4: 이분의 손 모양을 유심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뭐 이렇게 약병 같은 걸 들고 계세요. 컵 같은 게. 근데 저거를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는 약사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명칭이 약사 부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관장하는 거는 우리 일반 중생들의 건강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막 이제
0: 감동을
4: 받으시는 거죠.
1: 마의 열의 입상 약사전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4: 이 전체 바위를 소원바위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그 요 왼쪽에 있는 큰 바위 저 뒤쪽에 가면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한 1m 정도가. 그 옛날에 구례 사람들은 거기를 이렇게 뛰면서 간절한 걸 기도했대요. 띤바위라고 불리다가 아무래도 그냥 띤바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원바위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바위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1: 수많은 염원이 넘치는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찾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4: 이 자리에서 오시면 여기서도 저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이 방향으로.
0: 엄청나. 확실하네 여기는.
4: 소원 보셨어요?
0: 네, 봤어요. 사람 형상이 있어요.
6: 이 중간 거.
0: 네.
4: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을 딱 빌고 오신 분들이 이분을 딱 찾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남북통일을 소원을 비셨는데 남북통일이 조만간 될 것 같아요.
0: 조만간 될 거예요. 할렐루야.
1: 하하,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정상입니다.
4: 섬진강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들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지리산 노고단 능선이에요.

0: 여기 오른쪽에 높은 동굴이니까
1: 거기가 노고단이라는 거죠.
2: 불에가 품어준 따스함 때문에 고향으로 삼게 됐다는 임세웅 씨.
3: 불에라는 곳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 고향 같은 느낌. 그런데 고향 같은 느낌인데도 화려하지 않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2: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에를 알아갑니다. 다음으로는 광희 면으로 가볼까요? 사람들에게 향을 선물하는 특별한 정원이 있다는데요. 토종 향나무, 서양 향나무 등 천여 그루의 향나무가 울창한 천 개의 향나무 숲입니다. 숲을 가꾼 손길은 젊은 귀촌 부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4: 이렇게 안쪽을 좀 쳐줘서 이렇게 바람도 통하게 하고 네, 그런 목적으로 전지를 합니다.
2: 덜컥 나무 농장을 매입해 정원을 만들겠다는 남편 말에 아내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4: 그래도 공감하는 것들이 같고 또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원도 같이 가꾸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남들에겐 힘들어 보이는 작업, 부부에겐 힐링입니다.
4: 이 숲을 걷다 보면 향기가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나거든요.
5: 저는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햇살 아래서 풀을 뻗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2: 자연의 신비는 때로 어떤 조경사보다 뛰어나죠. 아무 도움 없이 사랑의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4: 전지를 하지 않아도 한 그루처럼 이렇게 고르게 딱 자랐거든요. 이게 가운데는 일조량이 많고 양쪽은 일조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수고가 높게 자라고 양쪽으로는 낮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루처럼 이렇게 어우러진 겁니다. 이게 하트는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뭐 사랑의 의미도 있고 행복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향나무 숲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이 은목서가.
2: 마치 서로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듯하네요.
4: 이것은 이제 수선한데 다 피고 이제 졌는데 이제 내년 봄을 위해서 여기 쪽에다가 심어놓으려고.
2: 점점 첫눈이가 많아지자 부부는 욕심을 내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이곳에 머문 시간만큼은 마음에 꽃이 피도록 하고 싶답니다. 부부의 바람은 불의 자연이 도와주겠죠.
4: 이 계절이 좋다.
5: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무 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렇죠.
4: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 제가 가장 좋을 때는 저희 남편이 행복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 우연히 여행했던 불에에서 다른 삶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귀촌을 결심하고 가꿔낸 숲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죠. 그리고 부부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서면을 지나 토지면으로 가봅니다. 불의 작은 시골 마을에 귀촌한 한의사.
6: 가자. 사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저기 졸졸 물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강아지랑 걷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조용히 물이 흐르고.
2: 하서까지가 좋아서 오미 마을로 불리는 곳.
7: 앞에 내 꼬락물이 좋고 뒤 산세가 좋고 또 앞 들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인심이 좋고 그래서 다섯 자의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오미 마을이라 그렇게 쳤다네요.

0: 옛날에
1: 오민마을의 유일한 한의원이 운영 중입니다.
2: 원장님.
0: 무슨 사모님이라 요 집이. 원장님 마늘인데 내가 그냥 인형 딸매기로 살아. 한 동네 사함께. 한 동네라요.
3: 어른들한테 잘해요?
0: 잘해.
2: 가끔 가다가 그냥 제가 같이 와요. 그냥 동네 말동무도 할 겸. 네.
4: 정신없이 바빠요. 주말엔 보약 주는 환자들이 좀 와가지고요. 얼른 오세요.
0: 예.
4: 얼른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0: 얼른 좋아지게 놔줘야죠.
4: 예예.
5: 확 나지게 해드릴게.
1: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꼭 한의원에 들려 침을 맞는답니다.
4: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통증이 다리로 내려와요. 따끔해요.
1: 효과를 톡톡히 보신다네요.
0: 알았습니다.
3: 동네에 한의원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0: 예, 가까워서 좋아.
4: 예, 예, 그렇게 일어나면 힘들어요.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0: 그렇게.
4: 딱 일어나면은 허리 건강한 사람도 아파요.
0: 예, 일어난 것도 같이 줘.
4: 예.
0: 개안해요. 다리가 막 저리거든. 겁나게 저녁으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맞고 나면 이상 서러이 보더라. 금께 와. 그 재미로.
1: 그래 토박이든 귀촌인이든 가족처럼 지내는 주민들.
2: 날씨가 너무 좋다.
1: 동네 나들이를 다닐 때도 살들이 모시고 다닌답니다.
6: 어서 오세요.
7: 네, 우리 커주 가들어요.
6: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7: 예. 작년에 보고 처음 보여.
6: 예, 맞아요.
7: 어때, 두째는 잘 있어?
6: 예, 항상 생각하지요.
7: 그러면 됐어.
1: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죠.
7: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좋다.
7: 한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두스라 이 속을 보자. 여기까지 할게.
2: 끝났어! 박수!
6: 앵콜!
7: 내가 젊은 몰랐디. 나중에 알고 본 게 가스 이상 가고 소리꾼이라.
2: 어머니 누가 더 이뻐요? 여기 이뻐요? 제가 더 이뻐요?
7: 둘 다 예쁘다.
6: 멋있는다. 네.
7: 둘 다 예뻐. 너무
1: 시골 생활을 동경하다가 구례와 도시를 오가며 생활 중이라는 박영녀 씨.
8: 일주일에 5일은 금요일까지는 그 광양에 살고 여기 이제 금, 토, 일 여기 와요. 구례는 저기 그냥 멍 때리기 좋은 곳.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다고 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1: 카페 사장님 역시 구례 산천이 좋아서 오셨다는데요. 은퇴 후 좋아하는 커피 만들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택한 귀촌이었습니다.
6: 사이폰 추출 방식인데 진공을 해서 기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향이 예 아주 깊어요.
8: 신중한 첫모습. 와! 회장님 박수 쳐. 와!
6: 맛이 좋으니까 동네 분들이 오시면 가끔가다 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8: 그래요?
1: 오미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킨 커피 한 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 어느덧 우리 사람이 다 되었답니다.
6: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7: 봐봐.
1: 귀촌 생활의 매력 중 하나, 자연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
0: 맛나네.
8: 맛있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지 혼자 이렇게 컸다니까. 이거 아주 정말 맛있겠대.
1: 모였다 하면 마음이 즐겁고 입이 즐거워집니다.
7: 회장님, 특허지라고.
2: 아이고,
7: 고마워요.
8: 우리, 하나, 둘, 셋.
7: 야!
8: 우리 왕아님, 건강하세요.
7: 예, 고마워요.
8: 여기가 행복마을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예, 아프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귀촌이나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 예, 그런 게 좋죠.
7: 서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단합해서 화합은
0: 약간 좀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어서 살기를 바래요.
1: 참 가까이도 있는 행복입니다. 산천이 좋고 인심도 좋고 자연을 보쌈은 삶이 좋은 곳, 자연으로 가는 후레가 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올리비아스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0: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1: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로스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할 때 그레이스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0: 내가 만들어줄까?
1: 그러면은
0: I'm fine. Yeah.
2: Dan, dah mandir buka?
3: Cakin ada, aja mau mandir kita kau aja. Grace, 진짜 잘하네 우리 아가. 엄마 너무 귀엽지? 엄마 진짜 귀여워 아주. 아기들.
2: 마이웨이 어디 갔어? 마이웨이.
3: 마이웨이.
2: 마이웨이는 오늘도 마이웨이다.
3: 해외 나와서 무서워서 어디를 같이 가지 혼자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 혼자 바다도 가시고 바다 가서 스노클링도 하시고
2: 자기가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몰라. 한 달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솔직히 갔다 오면 너 법원에서
4: 파리에서 그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얀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가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제가 그러면 아 그래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죠.

전화 좀 받아. 할아버지 한번 시작.

0: 제가 지장 다닐 때 협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니까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마취가 된 거예요.
1: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I've been awake for a while now.
0: Got me feeling like a child now. 우울증 걸렸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빠만 혼자만 잘 즐기면 돼. 그럼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한 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어요.

0: Can I help Dad?
1: Yes. You want to do it too? You do one each. You take turns.
2: Let's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 이렇게 다 짠.
1: 어때?
2: 뜨거워.
1: 맛있어? 어때?
0: 맛있어.
2: 맛있어? 너 뜨거운 거 잘 먹네. 집 앞이야?
0: 좋아요, 이거 먹을게요.
3: 네. 알았어.

0: 아빠 어디 갔다 왔었어? 어디 갔다 왔어?
1: 안 가르쳐주지.
0: 배고프지?
1: 응.
0: 응? 우리가 한 거야, 먹어. 맛있어?
1: 응.
0: 어때? Very good?
1: Very good.
0: 너무.
1: 자, Very good.
0: 씻어야 되지, 아빠?
1: 응.
0: 씻고 와요.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John,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2: 네.
3: 자, 차를 주인을 시차 놓자.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봐, 오반 달지.
5: 가자, 빨리 나와.
6: 가자, 친구야.
0: 가자, 수영 가자.
6: 수영이 싫어.
0: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7: Good, ready? So yeah. You are my surfers today.
1: Surfing 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지, 로망. 나 저 언젠가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호승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0: 아빠, 서핑할 때 심하다 하면 중단해, 알겠지? 무리해서 안 해도 돼.
1: 제가 이 무릎 망가진 게 뭐냐면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망가졌어요. 아, 저거 내가 할까? 말까? 그 생각이 됐는데, 하나의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픈 게 느낄 새가 없어. 어떤 그 도전이라는 거는 치료의 원동력이야.
2: 좋아요. 아, 쟤, 절 좋아요.
3: 하도 지대로다.
4: 아, 이거 장난 아닌데?
5: This was any vega or any window, we would just no go.
4: 파도가 좀 너무 심했어요, 그날. 그래서, 좀 안전하게 타라고, 그것만 좀 바랄 뿐이었죠.
5: 자, we're gonna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4: 괜찮겠지?
1: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걱정됐지. 뭔가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느낀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어렵지, 어렵지, 아이고. 오, 멋있다, 멋있긴 해. 아빠 대단한데? 오.

0: 아빠가 실제로 하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옆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 최고! 파이팅! 아빠 쉽지 않지? 어? 극한 체험이야, 극한 체험. 어?
1: 됐어, 아주. 어?
2: Hey, who is next? Alright, which boy? Who are you, your boy?
0: Yeah. Oh, yeah! Oh!
3: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노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제 손주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운 모습 그대로 우리 손주들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았어.
0: 아빠 자고 있어?

0: 대단해.
1: 갑자기 선글라스였어?
0: 그래서 안 보여.
1: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2: 엄마는 또 호랑이 무늬 옷을 입었네? 나는 뭐야, 이거?
3: 몽키.
2: 몽키야, 몽키.
3: 엄마. 엄마.
1: 어? 공주새다. 와, 바깥에 앉아있어.
2: 와, 컬러풀하다.
3: 파란 색깔이
1: 예쁘다.
0: 진짜 예쁘긴 하다.
1: 보자면은 캥거루랑 코알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동물원에 철장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고 동물들과 실제로 교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포즈 대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요.
4: 하이.
2: 예, 네. 아. 우와, 호랑 아는 수도 있네.
1: 아, 너무 귀여워. 만지고 싶다.
0: 생각보다 조그마하네.
1: 아, 예. 엄마 안 할래? 엄마 안 할래?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옆으로 그럼 가서, 왜냐면은 코알라가 너무 베이비라서, 너가 좀 더 크면은 안 할 수 있대.

0: koala's name is Spencer.
1: Yeah.
0: Spencer.
1: Yay!
0: Yeah.
1: Yeah.
0: Come on.
1: Oh.
0: Be a tree. Good. This arm under.
1: Under.
0: Good.
1: Uh-huh.
0: Yes. Professional. Here we go.
1: Yeah.
2: Oh, 강아지 외에는 별로 안 알아보거든요. 냄새 날까 봐. 근데 이제 딱 아는데 약간 허브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기는데 애 아이들 같고 너무 좋았어요.
0: 웃기지?

0: 캔들 조그만 거 있다.
1: 어머.
0: 있죠, 이거.
1: 너무 예쁘다.
2: 사람잖아.
1: 어, 아니, 아니, 저기 봐봐. 나뭇잎 먹는 모습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0: 너무 예쁘다.
1: 어, 쟤 진짜 예쁘다.
0: 저런 건 너 처음 보네.
1: 딴 데도 가보자.
0: 우와.

0: 오케이, 가보자.
1: 꼬리 봐봐, 꼬리. 꼬리가 되게 길다. 엔젤 여기 봐봐.
2: 좀 더 안 볼게.
0: 어머, 좋대. 활사사 젠틀.
3: 너무 힘들었지.
1: 그래, 실로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수정아, 이거 봐봐.
0: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먹을 거 이렇게 퍼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볼까? 됐어? 오케이, 가자. 우리 먹여주러 가자. 먹는다, 먹는다. 오, 잘 먹는데. 부드러워. 응, 만져봤어?

0: 야, 한번 만져보자.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이쁘다.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하지? 어디 시원해?
1: 가장 인상적인 거는 캥거루 막 떼거지 멀리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호주구나. 그러고서 그 전부터는 멀리서 이제 봤던 거를 직접 막 가서 만지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2: 어, 이봐, 너무 귀엽다, 이봐. 아,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그레이스 다리가 100개가 됐어. 그레이스 너무 마음이 이쁜데?
3: 고개가 더럽다.
2: 그레이스는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3: 좋아. 좋아, 좋아.
2: 너무 예뻐.
4: 없어, 그러면. 아.
2: Hi.
4: Are you interested in swinging a billy?
2: Wow, 많다. 와! 아, 굿 잡. 야!

Oh!

0: 그레이스가 용감하게 손 들고 해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양들한테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또 이제 젖 짜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 역시 아 대륙의 여인들이구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1: 그래. 아 좋네 여기.
0: 사이다 먹어도 돼? 어, 사이다 먹어도 되지.
1: 우와, 그림 멋있다.
2: 그치, 우와.
3: 거기가 옆, 바로 옆이 바다고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장소이고 또 조금 이제 휴식을 나름 취할 수 있는 곳이라서
4: 바다도 보이고
1: 여기가 저기 응? 호주로 그 수입하는 물건들 저기 배로 실어가지고 많이 와.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4: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0: 어, 엄마 빨리 시켜주세요. 이게 배고파. 그래.
4: 에스플레이 투에드.
0: 맞아. 피자, 피자.
5: 우와. 맛있겠다.
6: 아이스크림 나눠주자.
0: 우리 엔젤은 이거 먹고 싶어? 응? 누구 만나줄까? 자, 할머니 먼저 주라고 하네. 자, 할머니 먼저.
1: 우와, 할머니가
0: 이렇게 됐잖아. 아빠도 서핑하는 수고 많았어.
1: 감사합니다.
0: 아, 그 경고 수준.
6: 어, 고마워, 엄마.
5: 와, 와, 땡큐.
0: 내 맛있는 거 많이 시켰어. 아빠 오늘 완전 지원군처럼 입었네?
1: 지원군 딱 그 군인 딱 지원군
0: 그러니까
1: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병력을 데리고 대동해 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파견 왔어요. 파견
0: 충사
1: 저는 군대 갔다 왔어? 저는 군대 갔다 왔어?
0: 야, 근데 안 해야지 충성해줘야지
1: 충성해줘
0: 충성
1: 아 경례 똑바로 해야지 딱 해야지 이게 뭐냐 미치 갔어 갔대. 아 진짜. 그 션이 한국 갔을 때 뭐 처음에는 살기 힘들었지.
0: 그러니까. 어?
1: And the first time I'm I dis first time I dislike you.
3: 둘째를 낳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1: 제가 전년 퇴직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애들 생활비가 작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들 돌봐야 되니까. 다시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얘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 차이가. 내가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살려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뭐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 가족은 천 원이야, 천 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My daughter love you, so love you, so I'm same to you, my daughters.
2: I miss it still sometimes. Soojung's parents did. And all the yummy food and the traveling. And we had so much support from them. So really appreciate that.
3: 모르게 치료는 뭐 많이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보니까 또 허리가 괜찮아졌어.
7: 맞아.
3: 그치? 뭐 치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이었던 것 같아, 약간 좀.
1: 그니까 사람이, 어? 고비. 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지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재밌게 웃을 수도 있는 거고.
3: 그래 엄마 아빠 고등학교 너무 수고했어. 사랑해.
1: 우리는 어? 너의 영원한 지원군이야, 지원군.
3: 그니까, 우리 아빠가 그래. 그니까. 내 아빠가 있어서 진짜. 건강하면 기만해, 아빠. 응? 진짜 건강해야지.

0: Guys, what are you doing? I have a question to you, Greg. Greg, you go faster than me.
1: Hoshi, 이제 비가 그치고 빨래가 밀렸어, 그치?
2: 응,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래.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3: 다 타자, 이제 타.
0: 에이, 하나만 지나네.
3: 가자. 출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0: 하나만 지.
3: 타, 이제 타.
2: 가자!

0: 파리.
1: 근데 거기는 잔디가 진짜 기가 막혀.
2: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3: 우리 아빠 또 말 많이 하는 거 알겠지?
4: 여기 차오다 뭐

0: 호주 정부에서 여기 그 내는 세금이 그럼 선 이번에 앞으로 쫙 자전거 타고 가면 끝내주지 뭐지. 군대 갔다 왔어요?
1: 그렇죠.
0: 네,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말하는 말이 많았구나.
1: 아니,
0: 우리 수진이 야, 말하지 말라 그랬네. 나 말 안 했다 그래. 내가 괜히 또. 나 잡아줬다 그래.
1: 말을 죽이셨다. 알겠습니다.
0: 아,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이게.
2: 진짜?
0: 어.
2: 정말이지?
0: 할아버지 지갑 갖고 왔어, 지갑. 프리멘탈 마켓, 거기는 이제 여러 번 갔었죠. 맛있는 먹거리 풍성하고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가 아니 그림 같은 거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건 좀 구경한 데는 아주 좋아요.
2: 할머니 할아버지나 즐겁게 놀고 있어. 엄마 아빠랑 데이트하고 올게. 알겠지? 안녕, 엄마.
3: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2: 아자, 쇼, can you hold this one for me?
3: 네.
0: 야, 어떤 거 골라봐. This one, this one.
4: 이거. I want this one.
0: 이거? 야, this one.
4: 아니, 나는
0: 야, this one, this one. Let's see.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하나 다 사줄게.
4: 아?
0: 어.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너 신났다, 이제 막. 와.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까? 일로 와, 오렌지 주스 먹자. 이탈리안. 퍼스트 카드, 원. How many you worked here from your, this is a free mentor?
5: 2 years.
0: 2 years? Wow. You have much money?
5: Much money.
0: You earn how much money?
5: Yeah, that's why I'm still working.
0: Good luck. Yeah.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My friend worked in the Louvre Museum. Louvre.
2: 가자.
0: My friend lived in Paris and he worked in the Louvre Museum.
2: 너무 말이 많아. 예.
6: 오케이.
7: 네.
6: 네. Yes, it clicks.
7: Thank you.
2: Finally, we have free time.
6: Yay. Huh? Yeah, it feels strange.
2: Yeah.
6: Okay. Yeah, it felt really different. We haven't had a date in a long time. So really blessed to have Omanim, Avonim come and then for us and give us some time. It was
0: fun. 이거 안 닦여 이거. This is a spectacles cleaner. 목걸이.
4: 목걸이 싸게 재보.
0: 목걸이 하고 싶어?
4: 너무 예쁘다.
0: 얘 목걸이 사고 싶대 목걸이. 이거 멋있다 이거 눈. 어떤 거 할래?
4: 나는 이거.
0: 어 이거? 이거 이거? Hello. Stone? The material, what's the material?
2: Steel.
4: Steel, yeah. 할머니, 목걸이 할머니한테 줄 거야.
2: 아, 나한테 줄 거야? 아, 여보 저한테 준대요.
4: 할머니 할머니 거야.
2: Thank you.
0: Beautiful.
2: 고마워. 이제 진짜 많이 컸구나.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골라가지고 울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0: 잘 좀 그려주세요.
2: 오, 아주 프로페셔널.
4: 할머니, 그거 있어. 할머니
3: 아빠! 여기 보라고. 우와, 진짜 잘 그리는데? 얘들아, 우리 할머니 이제 가면은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4: 나 울 거야. 언니도 울 거야.
8: 어떡해.
4: 보고 싶으잖아.
9: 그리스와 엔젤리나가 저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그려주는데 아기 때 모습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쟤네들이 또 제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낼까? 그냥 할머니로서 그냥 그런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4: 근데 기분 더 좋을 거야.
3: 왜?
4: 또 만드는 거야.
9: 맞아, 우린 가족이니까.
0: 우리 그 예쁜 그레이스, 그다음에 엔젤리나. 이제 살아갈 동안에 많은 그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족이야.
4: 키위! 키위! 나 키위!
10: 고마워!
2: 안아줘!
10: 잘 그려.

0: 안녕하세요. 이토피아에서 사는 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플로이는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1: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스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K-POP를 만들 거야. 할 수 있어요?
2: I can do it!
1: 라이스 누드를 부실 수 있어? 먼저 부셔주세요. 자, 춤을라.
3: 천천히 올려놔야 되겠지?

0: 건강하지 못해서 올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책상교육.
0: 네,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요. 매주 부모님들의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궁금한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진짜로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 오늘의 주제는요, 성인 콘텐츠, 우리 아이는 안 보겠지? 입니다.

0: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1: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2: 일단 저는 슬라임.
1: 어머!
2: 왜?
1: 그런 거나.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3: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4: 시옷시옷 파트너 대 남친.
5: 아, 그만해, 그만해.
6: 자, 요즘의 아이들. 자, 유해 콘텐츠 어느 정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을까요?
4: 그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초등학교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성인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유튜브나 뭐 틱톡 뭐 이런 그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SNS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쇼폼, 뭐 쇼츠, 릴스 이런 것들 통해서 보다가 한 88% 넘게 알고리즘이나 혹은 그 광고 통해서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시청하고 노출은 좀 달라요. 시청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고 노출은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광고가 뛰든지 그렇게 해서 노출되는 거죠.
5: 요즘 아이들 거의 스마트폰이랑 한 몸이거든요.
6: 우리 지현 씨 아이들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5: 초등학교 1학년이요.
6: 좀 빠른 편이네요.
5: 네, 엄마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상 보통 주변에서 많이 사주더라고요.
7: 맞아요.
5: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사줬어요. 네.
4: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6: 그러면은 딸과 아들이 좀 쓰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딸은 뭐 어느 쪽?
5: 딸은 아무래도 이제 틱톡이나 릴스 이런 거 이제 가수들이나 이제 춤추는 영상 요즘 유행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아들은 이제 기승전 게임이죠.
6: 아~ 네, 그러니까.
5: 승전 게임, 네.
6: 그러면은 뭐 가수들 보고 하면 딸이 네. 엄마가 지금 가수인 걸 알 거 아니에요.
5: 아, 알죠.
6: 엄마 네. 영상을 좀 찾아보고 하나요?
5: 아니, 그러진 않아요.
6: 엄마 걸 안 보고.
5: 너무 감사하게도.
6: 감사해요?
5: 네, 저는 감사해요.
6: 좋겠어요?
5: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이제 자기 또래 유행하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가 유행을 만들었었잖아요.
6: 옛날에 그랬죠.
5: 그렇죠. 근데.
6: 부끄럽게 됐죠. 네.
5: 요즘엔 딸이 엄마 그거 옛날 거야, 노잼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알려줘요.
6: 오히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니까.
7: 네, 그렇죠.
6: 정규 씨 집은 어떤가요?
7: 저희 집은 아직 애들이 휴대폰이 없어요.
5: 아, 너무 좋겠다.
7: 네, 그래가지고 걱정을 안 했죠. 안 했죠라는 건 걱정이 하나 있었다는
6: 있었어.
7: 거겠죠.
6: 그렇죠. 네. 그 뭐예요?
7: 둘째가. 혼자 뭐 그 님 일어난 춤을 추는데
6: 어디서 봤지?
7: 내가 깜짝 놀란 거야.
6: 네네.
7: 아 그게 이제 그 제로투라고.
6: 네.
8: 제로투 뭐예요?
7: 제로투 춤 모르세요? 진짜로?
5: 몰라요. 진짜?
6: 난 몰라요.
7: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6: 네. 뭐예요?
7: 이렇게 팔을 여기 뒤쪽으로 하고 골반을 꺾어 이렇게.
5: 네.
7: 이런 거 있어.
6: 오.
7: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6: 그 이거 언제까지? 근데 이거 뭐예요, 근데?
9: 잠깐만요. 오늘 네. 주제가 유해 콘텐츠 아닌가요?
5: 네.
9: 지금 제도 유해 그거 봤어요.
5: 아, 뭐.
9: 책임 좀 쳐봐.
5: 지금
9: 나갔어요.
7: 신고해야
6: 돼요. 아, 근데 요런 게 이제 우리 포인트는 아니니까 좀 진정들 하시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미디어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할 것 같은데, 맞죠?
3: 맞아요. 그럼요.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도파민 분비가 되게 민감해지는 시기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자극적인 거 많이 찾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미지나 메시지 이런 거를 거의 무의판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관찰한 행동을 모방하고 그대로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6: 아, 그렇군요. 참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콘텐츠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0: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얘기해볼까?
11: 많으면 2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12: 하루에 4시간 정도. 평균은 3시간, 많으면 4시간.
6: 4시간?
12: 네.
6: 꽤나 많네.
4: 저 정도 하지.
13: 1일 평균이 8시간 12분인데요.
6: 8시간이 길다.
14: 학교 안 가나?
15: 아니, 학교에서도 하고요, 집에서도 하고요, 학원에서도 놀고 해가지고요.
10: 핸드폰 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해요?
13: 로블록스요. 틱톡. 제 춤추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막 남친한테 고백하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12: 남자 아이돌 춤.
13: 그냥 뜨는 거 봐요.
11: 챌린지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떠요.
10: 친구들 선생님이 챌린지 문제 내면 바로바로 추천해주세요.
6: 뭐 애들이 바로 듣겠죠.
7: 이야.
6: 애들이 다 하네.
11: 아, 진짜.
6: 진짜 우리 가운데 오,
7: 나도, 우리 다도 따라하라고 해도 따라하겠던데
6: 춤을 원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6: 아, 이 계정이
3: 벌써 1만 명 구독자. 대단하다.
11: 100개는 넘는데 춤을 잘 춘다고 많이 달려요.
13: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조회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오.
7: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저런 게 인기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좋아요.
10: 좋아요 많이 안 달려서 기분이 어때요?
13: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11: 저도 삭제해요.
13: 아니, 조회수도 안 나오고 좋아요도 안 나오는데 뭐로 계속 올라갔고.
6: 아,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다 두는데.
11: 두는데.
6: 우리는 그래도 마음 약하게 해서 삭제 못 하는데.
7: 뭐하러 계속 올려놓냐.
6: 어머, 진짜?
11: 처음에 지치고 병든 할 때 이렇게 지치고 병든
6: 진짜 경험자 몸을 느낌이 베테랑 느낌이에요.
10: 딱 지치고 병든

0: 유튜브 아이들 틱톡이나 이런 쇼포 같은 거를 얼마나 자주 보나요?
1: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아침 8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면 학교 갈 때까지 30분, 8시 반까지 보고 학원 갔다 와서 거진 10시 반, 10시까지는 보고 자는 거예요.
2: 오면 그냥 바로 휴대폰이니까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아, 솔직히 저는 관리가 안 돼요.
1: 몰래 들어가서 봐요. 애기 거를. 이거는 뭔가 아닌 거 싶은 거는 직접 얘기를 해요.
3: 이제 컨텐츠 소비만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가 에너지도 많고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가 오히려 권한 편인데
4: 그러면서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조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5: 근데 저는 또 보면서 걱정되는 게 아까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냥 삭제 안 되잖아요.
6: 맞아. 깜짝 놀랐어요.
5: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회수 자체가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인기 전부.
6: 위험할 것 같아요.
5: 그럴 것 같아서 야 조심스럽네요 이게.
6: 저도 진짜 약간 그런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기다리는 문화나 뭐 네, 저희가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만든 정성이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뭐 안 나오면 과감히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와 이거는
7: 실제로 아이들이 오면 저희 이제 서정신과에서 애들 오면 물어보는 게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거의 대다수는 인플루언서예요.
6: 크리에이터.
7: 네, 크리에이터. 인포 저 몇 명 있어요. 되게 자랑하고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0: 그래서 저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지금은 아주 아이들이 문화가
1: 아니,
0: 많이
1: 우리 때는
0: 다른 것
1: 대통령 막 이랬거든요.
2: 네.
1: 선생님 이런 거였는데
2: 네.
1: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아이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3: 요즘 연예인도 네. 안 먹혀 애들한테.
1: 네, 안 먹혀.
3: 다 유튜버.
1: 맞아요. 크리에이터.
2: 맞아.
1: 그리고 심지어 이 쇼폼 컨텐츠 이용률 1위가 초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어른들도 쇼폼이나 릴스 한번 보면 진짜 몇 시간이 후딱
4: 맞아.
1: 흘러 있어요.
4: 맞아요.
1: 야, 근데 이게 저항감이 없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더더욱 유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쇼폼이 갖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5: 쇼폼은 굉장히 짧잖아요. 네. 보통 1분 안으로 하죠. 네. 자극적이고 이렇게 기억에 남을 장면만 딱 뽑아갖고 쇼폼을 만들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고 강렬한 자극만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정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쁜 누나나 멋진 형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허리 돌리기 같은 신체 품평하고 이런 걸 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나의 어떤 그 뭔가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재미 뭐 대상 자극 이런 거에만 집중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6: 끊임없이 이제 보다가 중독이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그 아이들도 많나요?
0: 부모님들이 이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가 이제
1: 심각하다.
0: 뭐 게임이나 뭐 네. 이제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해서 네.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우연히 이제 접한 영상들을 보고 그걸 비판없이 따라하고 이제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올리고 친구들하고 조회수 같은 거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쟁 안에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연령에 맞지 않는 좀 강한 자극의 영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영상이 떠올라서 힘들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1: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연히 좋은 교육 콘텐츠들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뭐 자극적인 콘텐츠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때는 뭐 흔하게 접하던 것들이 아니어서
4: 맞아요.
1: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4: 네,
1: 것 같아요.
4: 맞아요.
1: 쌤 씨는 이걸 언제 접해보셨죠?
3: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학년 때 초등학교?
4: 네. 오, 진짜 빠르다.
2: 빠르네요.
3: 아니, 제 빠른가?
2: 빨랐네요.
4: 어떤 점에서 지금
3: 이거 약간
2: 우리 때로 치면 빨라요.
3: 호주라.
4: 호주라.
3: 근데 그 아는 친구 집에 갔다가 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1: 잡지.
4: 비슷하다.
1: 아빠가 잡지가 있었어.
3: 잡지 뭐 여러 개 있었는데 네. 한번 보여준다고. 그때 되게 설렜거든요.
1: 아, 설렜어요?
3: 설렜죠. 그거는 좀. 근데 제가 성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1: 그때.
3: 그래서 막,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1: 그래도 설렜다. 그럼에도 설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아, 설렜죠. 예. 저음 봤으니까.
1: 근데 쌤 씨랑 저랑 약간 같은 세대잖아요.
4: 네.
1: 저는 3학년에서 좀 놀라긴 했어요. 저 6학년 때 친구 이름도 생각나요. 근데 얘기를 이제 신명이니까 하면
4: 그렇죠,
1: 좀 그렇고.
4: 그렇죠.
1: 그 친구네 이제 막 우르르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4: 그렇지,
1: 나는
4: 그렇지,
1: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하겠어요. 말을 타고 막 달려. 근데 옷이 약간 시스루야. 그 이후에는 무서워서 애들이 다 끝까지 못 봤던 것 같고 그 장면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영 씨는 기억나요?
6: 아니요,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일을 했고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우리 때 막 이렇게 미디어가 막
4: 그렇죠.
6: 어렸을 때 많지 않았죠.
1: 맞아, 맞아. 네.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썬데이 서울 뭐 이런 네. 거.
5: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4: 네.
5: 저도 어렸을 때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6: 그때 기억나세요?
5: 그때 그럼요. 그때 엄마가 영화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이렇게 샤워하는 장면인데 간유리 같은 거에 이렇게 사람 몸이 살짝살짝 비치고 샤워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야했어요.
6: 그럴 수 있죠.
5: 그게 그렇게 야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1: 오, 장면이 네. 강했군요.
5: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이제 어린애들이 그런데 노출이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0: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고 의도치 않아도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게임으로도 영상이 뜨기도 하고 게임 중 팝업으로도 뜨기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도 팝업이 뜨고 친구가 보내준 링크로도 보게 되고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본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우회하는 방법도 알고 부모님 비번도 알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우회해서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대비하기도 전에

0: 아이들의 첫 성에 대한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그 최근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성착취, 온라인 성착취되는 피해자들 기획 기사를 낸걸 봤어요.
0: 네.
1: 그랬는데 평균 나이가 14살이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정도
0: 예.
1: 되는 여자아이들인 거죠, 주로.
2: 어머.
1: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을 꽤 하는데요. 보면 그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심심하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게시판, 뭐 틱톡이나 이런 데 올리면 성적인 DM이 수십 개가 쏟아져 오는 거죠. 거의 다 어른인 거죠.
0: 아, 진짜.
1: 어른인데 사실은 뭐 어른인데도 뭐 언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2: 힘들다.
1: 근데 보통 그 사춘기 아이들이 외롭고 부모가 이해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0: 그게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경계라도 할 수도 있는데, 여자인 척 하거나, 같은 학년인 척 하고 해서 나갔는데, 아닌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경험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있어서, 사실 이게 아이는 철석같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1: 네,
0: 있습니다.
1: 3분 안에 성적인 대화를 한대요.
3: 와, 솔직히 내가 봤을 때그 팝업 광고도 약간 문제인 것
2: 광고 뜨는
3: 같아요. 가끔
2: 거예요.
3: 검색하다가
2: 맞아요.
3: 뉴스 보려다가 기사 하나 뜨는데 옆에
0: 맞아요.
3: 굉장히 무슨 야한 애니메이션 같은 이렇게 가슴 노출돼 있고 막 저는 오히려 옆에 애들은 볼까봐 그런 것도 걱정돼요.
4: 아,
2: 근데
4: 맞아요.
2: 그거는 다행이죠. 그거 잘못 눌러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진짜죠. 아니, 어떻게 나오나, 이거는!
0: 맞아요. 나도
2: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떠.
3: 아니,
2: 어떻게 해야 돼?
3: 경험자, 경험자.
2: 몰라가지고 내가 클릭을 못하니까.
3: 네. 제가 X도 눌러야 되는데, X 거의
2: 안
3: 보이는
2: 보여,
3: 거예요.
2: 안 보여. X가 안
3: 누르고
2: 보여.
3: 여기 계속
2: 찾을 수가 없어요.
5: 정보를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켜놔도 계속 막 파파파
2: 얼떨결에.
5: 뛰고 하니까. 근데
2: 네.
5: 조기에 성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좀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0: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발달이 되기 전에 그거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의 성숙이 더 늦기 때문에 도파민을 뿜뿜하게 하는 콘텐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쉽게 말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요새 말하는 용어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2: 들어갔어요.
0: 팝콘 가열하면 팝콘이 뻥뻥뻥뻥뻥 튀잖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에서는 쪼뽕을 보고 있을 때 도파민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게 되죠.
1: 그리고 이제 현실의 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개입을 하잖아요.
0: 네.
1: 복잡한 감정, 어려움, 뭐, 슬픔, 이런 것들도 있고 책임이 따르는데 그 디지털 정보는 그냥 즉각적인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이런 왜곡된 성 정보에 노출된 아이들은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법을 잘못 배우죠.
2: 듣다 보니까 저는 더 무서운 게이 알고리즘이라는 녀석. 이게
5: 맞아요.
2: 참 영악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6: 맞아요.
2: 들어요.
6: 맞아요.
2: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그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7: 궁금한데?
8: 슬라임. 이건 개척 슬라임.
7: 슬라임.
9: 엄마는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 한번
7: 믹스해 볼수 있어요.
8: 그냥 애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
6: 말랑말랑한.
9: 헐.
6: 맞아, 많이 했어요.
5: 그래도 제일 좋아요. 뭐 검색하면 슬라임 나오겠죠.
7: 난 좋아하는 슬라임.
8: 일단은
7: 가장 좋은데요?
8: 네, 저도 일단은 다. 왜요? 어머.
7: 왜?
6: 이런 거 나왔어.
7: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6: 애니메이션 스틸컷이에요. 근데
7: 선정적인
6: 네, 선정적인
7: 아이들이 안 봤으면 하는 사진이에요.
8: 내가 하나씩 집어 넣어놨네. 그러니까
7: 성인 알고리즘이까지 떠있네.
8: 정말 가운데 있는 거.
7: 이건 뭐가
10: 이거 슬라임에 한번 대신 당하니까 머리가 간다.
8: 무서운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입은 애들이 영상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다
7: 같이 알고리즘 묶어서 뜨는 거야.
8: 감당이 불감당해요. 나 진짜.

0: 이게 너무 대문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친구.
1: 아, 이 개념은 좀. 아,
0: 친구. 괜찮다. 무난하다.
2: 제일 건전한 단어기는 하네요.
3: 어머.
4: 여사친.
0: 어머.
4: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0: 여사친과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
1: 어머. 동성친구 개념보다 그거 이성친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뜨네요.
5: 앞에 검색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알고 띄워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같이 띄워줘요. 밑으로 띄워.

0: 애는 안 떴어요. 분명히 잠겨져 있고 사용 시간이 안 떴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새벽에 이걸 보고 있는 걸 저한테 들킨 거예요.
1: 이게 너무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잠궈놓고 네이버도 네. 다 잠궈놨었거든요. 애기 때. 다 알고 있더라. 어떻게 알아? 이러면 카톡에 친구가 링크를 걸어주는 거야. 아. 그럼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뚫리더라고 그게.
2: 그렇죠.
3: 카톡으로 가면
2: 분명히 방법을 아는 친구가 분명히 생겨요.
1: 분명히 그죠. 컷이 좀 그랬어.
4: 예경에
1: 감사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5: 제목만 봐도 이상해요. 섹션 뭐 이런 거 나오네.
6: 있는 애 하면서 왜 얘는 저기 막 가슴골을 드러내고 있고.
1: 자극적이야.
0: 영상보다 그림이 더 자극적이야.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그려지고.
1: 그냥 애들 딱 눌러보게 만들어놨네.
7: 10대 아이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게 뜬다는 거지. 너무 야해요.
0: 어, 맞아요.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7: 허리는 개미 허리예요.
0: 맞아요. 부럽죠. 어, 하지만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7: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몸매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만화 속 세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다.
8: 아이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아주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9: 아, 근데 진짜 야 자, 이거를 어우 좀 예.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2: 네. 사실 아까 이제 네. 뭐 친구 그리고 굉장히 뭐 그냥 아무런 단어도 아니었어. 그냥 네. 교복.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막 그런 영상이
10: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네. 평범한 단어를 넣어도 굉장히 성적인 부분으로만 치중해서 보여준대요.
9: 왜 그런 거예요?
10: 특히 이미지 그래야 많이 보니까.
11: 포토를 그래도 이제 걸러졌지만 유튜브나 혹은 뭐 이제 동영상 사이트는 이제 그마저도 걸러지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거기에 검색어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해시태그를 넣다 보니까 네. 평범한 단어들도 거의 껴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걸 검색하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9: 진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 우리 지현 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 불길하다, 불길해.
9: 뭐예요? 연애.
7: 연애.
9: 아이고, 너무 불길해. 연애, 그러니까. 왠지 연애 하면 강력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7: 이거.
9: 연애.
12: 연애. 싶다.
9: 자, 해보십시오.
12: 아, 검색.
9: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쌤 씨 지금 연애를.
10: 요즘 10살이 연애하는 거.
2: 10살이 연애하는 거?
10: 네.
7: 10살?
13: 저는 악기 들린 연애.
7: 연애 고수 남친이 말해주는 연애 고민 상담.
10: 저는 여기 시옷 파트너 대 남친. 오!
7: 그 뭐예요?
10: 내가 더 야한가?
2: 제가 볼 때는 원래 그거 주인분이 네.
7: 알아보는 네.
10: 그런 걸 많이 보셨을까요? 여사친 옷 벗기는 남친.
7: 네?
10: 여사친 옷 벗기는 남친.
7: 이런.
9: 좀, 자, 그렇다면 우리 네. 한번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네. 다음번에 우리 정규 씨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2: 네.
7: 남친.
9: 이거 위험할 것 같아.
13: 남친 해봅시다. 남친.
7: 어우, 불안해.
2: 자, 남친 한번 가볼까요?
11: 연애 초반 남친과 첫 외박.
2: 저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전 남친 100% 연락 오는 법.
9: 저한테 한번 좀 그거 알려봐주세요.
2: 공유해드릴게요, 이따가. 예.
9: 자, 이번에는 강해요. 여자 한번 가봅시다. 여자.
2: 와, 근데 진짜 그냥 치자마자 자극적이다.
9: 뭐,
2: 뭐냐면은 썸네일 자체가 그 남자 손이 여자 이제 가슴을 딱 대고 있는. 근데 이게 이미 조회수가 2,512만.
14: 잠깐만, 이거 지금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7: 내가
14: 아니, 검색 안 했는데, 영반성으로 떠는 게, 여자 빵귀, 여자 설사. 이거 검색했던 기록 아니에요?
11: 아, 근데 이거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스크린 모드라고, 사실 그거를 다 반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2: 여친이 생리할 때 사랑받는 방법.
7: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2: 지금 지혜 누나 염려 한가득이야 지금.
9: 한가득이죠. 아, 근데 좀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놀라긴 하네요. 다 좀 검색을 해보신 네. 후에 소감이 어떠세요?
7: 처참해요. 처참하고.
9: 지혜 씨는 어떤 게 제일 속상했어요?
7: 아, 너무 정보를 왜 검색할 수도 있는 단어.

0: 들인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막 위에 다
1: 섞여 있죠.
0: 올라와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막
2: 저는 보면서 그냥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니까 성이 원래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건데 너무 다 상품화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누군가와 또 그거를 또 소비하는 또 소비자와, 이게 참 안타깝다. 네,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 유튜브란 플랫폼에 이게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 올라가 보니까 그거 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 자극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게
2: 맞아요.
3: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 사용하게
2: 그렇죠.
3: 되면 앞으로
2: 네.
3: 갈 길이 굉장히 깜깜해요.
2: 맞아요.
1: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받아들이게 또 건전하게 보게 할 것인가 정말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0: 네. 저는 애들이 스마트폰 볼때 소리를 이제 크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리만 듣고, 이제 이상한 거안 보는구나, 이제 안심했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어떻게 직접 같이 봐야 되나요? 근데 엄마도 바쁘잖아요.
2: 네, 생각이
4: 우리
2: 들어요.
4: 학생 중에 하나는 자기가 처음으로 그 포르노 영상을 본게 이렇게 노출된 거죠. 그게 유치원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2: 어머, 어머, 어머.
4: 걔도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한번 봐봐. 그래갖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1: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진짜 늦게 주는 게 가장
4: 맞아요.
1: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아이가 그 핸드폰을 안볼수 있도록 뭐 같이 대화하는 시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2: 맞아요.
1: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더 재밌으니까.
3: 네, 우리 애들 쇼츠 되게 좋아하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막을 수도 없어, 아예. 저는 쇼츠라도 좀 막자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4: 이 스마트폰 사용은 아까 지혜 씨가 말한 것처럼 가능한 한 늦게 주는 게 좋아요. 청소년 소아정신과 학회에서 정한 이제 스마트폰 요때쯤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나마. 그게 13.3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나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애들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부모들은 평균 한 9.4세에 주고 있고, 더 일찍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2: 맞아요.
4: 이제 영국하고 호주가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만 13살까지는 스마트폰 부모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가 너무 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뺏는 걸로. 그래서 아이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만 16살 이전에는 SNS 계정 못 만든다. 저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2: 진짜.
4: 너무.
5: WHO 같은 이제 어떤 기구에서 권장한 내용들을 보면 만 2세 미만은 절대 영상 노출 금지, 5세까지도 1시간 미만 정도의 노출인데 그것도 부모의 지도 감독 하에 단독은 절대 안 된다. 실제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스마트폰 조절 자체가 좀잘안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고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정서 조절을 의지하고 있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들하고의 생활이나 대화 단절이 있고 수면이나 신체 활동들 같은 것들이 침해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한 후 1년 정도 후부터는 우울, 불안, 또래 관계 문제, 분노 조절의 어려움, 뭐 신체 건강,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가 그때부터 줄줄줄줄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수님 말처럼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는 때까지는 버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 저는 또저 스스로를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때서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 뭐 아까 뭐 넘어졌나 이거 체크하려고 CCTV 이렇게 돌려보는데 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정말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밥을 먹는데 애기가 저랑 놀아달라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막 냥 이러면서 야옹 장난을 치는 거야. 나 데리고 내가 넌 고양이가 아니지? 그래 고양이가 아니야. 그래 엘리야.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인지라는 순간 계속 내려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반성 많이 했어.
4: 지혜 씨는 참 현명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금방 또 깨닫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후회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고 부모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누워갖고 막 릴스 보면서 너는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아이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0: 생각하고 절대 안 먹히죠. 그리고 또 그 디지털 문화를 같이 즐기는데 멈추는 법을 연습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시가 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내려놓는다.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부부들 대화가 없어진 게 다 스마트폰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는 걸 가리키는 게 결국은 아이한테 안전벨트 채워주는 거하고 같은 거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게임 쪽에서 약간 여자 캐릭터 뭐 이제 약간 그런 선정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2: 성인물들에는 사실 게임도 사실 폭넓게 보면 그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해요. 이제 네.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성의 몸을 지나치게 성적으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여자 캐릭터들이 의존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후출당하는 뭐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되죠.
3: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속 캐릭터를 오. AI에게 부탁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자, 보시면서 혹시 어머. 느끼는 거 없나요?
1: 다 벗었어.
3: 엄청나죠?
4: 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3: 현실적이에요?
4: 네.
0: 허리가 너무 개미야.
5: 일단 남자 그거 이거 만들었을 때 나를 보고 마는 것 같고.
3: 아, 그래요?
5: 아, 잠깐 눈을 조금 씻어.
3: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해봐요.
5: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고. 근데 솔직히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3: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5: 아, 저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3: 그래요? 아, 이런 사람하고.
5: 아, 괜찮았지? 괜찮았지?
0: 근데 예전에는 갑옷을 몸을 보호하려고 입었잖아요.
4: 그렇죠. 네. 아, 맞다.
0: 근데 얘는 중요한 데는 다 노출하고 있어요.
3: 중요한 건 다 노출한 거지. 진짜 이런 게임 속의 선정적인 캐릭터들이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0: 네. 게임의 특성상 성적 이미지가 이제 보상이나 왜 승리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을 주체적인 어떤 인격체가 아닌 왜 획득해야 되는 전리품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흐릴 수도 있는 거죠.
3: 근데 이렇게 보니까
5: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이게 이렇게
5: 계속 봤어요.
1: 동영상 왜 이렇게 오래 봐요?
4: 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대체?
3: 솔직히
5: 가져가세요.
3: 아,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요?
4: 네. 집에 액정 보는 것 같아.
3: 내가 요거는 내가 쌤씨 주고 이건 내가 가져가. 어쩔 수 없어요.
5: 네. 아니 근데 계속 보게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디 붙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고.
0: 그럼요. 우리 때는 이렇게 좀 야한 수영복 같은 것도 입고 못 나왔어요.
4: 그렇죠.
0: 그리고 그런 춤을 추면 당장 방송심의에 걸렸거든요.
3: 저희 때는요, 그 제가 활동할 때 배꼽 노출했다고 여기다 앞에다 천을 이렇게 해서 대서 나갔어요.
1: 머리 염색기도 검은색 스프레이 뿌렸어요.
5: 염색 안
1: 염색도 안 됐어요.
5: G.O.D. 그 박준영 형. 그때 금발머리였다가 갑자기 방송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뿌려가지고. 근데 춤추다가 땀 나니까 이거 쭉 이렇게 내려 장면이더라고요.
1: 진짜. 어쨌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콘텐츠를 볼 때 가정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2: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식사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보기 금지.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야간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한계 시간을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8시 이후에는 반납한다. 개방된 장소에서 보도록 한다. 현질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 혹은 부모가 허락한 아주 특별한 날에만 현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는 부모도 함께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절대 자유를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너 주말에 숙제 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해. 이런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족들과의 나들이 운동, 친구 만나는 이런 건전한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자유를 많이 주거나 하면 안 된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보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3: 자, 성인 콘텐츠를 봤으니 이걸 혼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6: 휴대폰 보다가 너 친구가 보낸 링크를 봤어.
7: 아, 그거?
6: 엄마는 그거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너도 당황했을 것 같아.
7: 친구가 보내서 본 거야. 내가 찾은 건 아니야.
6: 어떤 상황이었어?
7: 단톡방에서 애들이 웃기다고 보내서 봤는데 다들 반응하니까 나만 안 보면 이상하잖아.
6: 근데 영상을 보고 왜 안 지웠어?
7: 그냥 놔뒀어. 애들도 다 봤는데 뭘 나한테만 뭐라고 해.
3: 자, 딸의 휴대폰에서 친구가 보낸 음란물 링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보낸 것뿐이다 라고 회피를 했는데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영 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아, 저는 정말 가슴 철렁할 것 같고 일단 뭐 핸드폰을 그냥 뭐 폴더폰을 바꿔야 되나? 정말 이제라도
3: 이제라도 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실제 저는 저런 상담을 꽤 많이 받아요. 예, 그런 왜 단톡방에 친구가 보낸 문자 혹은 영상 때문에 이제 엄마가 몰래 들어가서 봤다가 그걸 보고 아이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거를 본게되고 그리고 안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애들한테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이게 포르노인 경우, 고위험 영상물인 경우에는 내가 유포하지 않았어도 내가 보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범죄가 돼요.
1: 네. 맞네, 맞네.
0: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그 영상을 지금 네가 보는 게 좋지 않기도 하거니와 못 보다도 걱정되는 건 이 영상 가지고 있는 게 너한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거 난 좀 불편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만약 너를 좀 따돌리거나 너 정말 웃긴다,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면 그 관계 한번 생각해봐. 그 친구들이 너한테 정말 좋은 친구인지 라는 얘기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나온 영상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본다는 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원하지 않고 찍혔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영상이 돌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너라면 어떻겠어? 이거 그런 얘기를 아이랑 좀 초등학교 9학년 아이면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3: 자,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을 부모가 이제 제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6: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 잠도 못 자고 무슨 일 있니?
8: 전에 이상한 영상 본 것 때문에요.
6: 이상한 영상?
8: 표현하긴 힘들어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게임하다가 옆에 뜬 광고 영상 같은데 그 광고를 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6: 자꾸 생각나서 힘든 거야?
8: 자꾸 생각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괴로워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3: 아, 이번 내용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장면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데 또 엄마한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연 그러니까요.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2: 맞아요. 이제 저런 이제 영상을 접해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은 아, 그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 고생나잖아요.
2: 문제는 실제로
3: 생각나요.
2: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생각이 더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잊어버려라는 말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생활로 돌아가는 걸 먼저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놀이, 운동, 수면, 식사, 가족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주 이상 그리고 생활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이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0: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쇼크받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 어른의 몸을 보면서 자꾸 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영상 더 씌우기를 좀 권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는 만화 영화나 코미디 영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여주면 이렇게 영상이 좀 더 씌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도 이제 내가 아주 건강하고 성능이 좋아서 그게 잘 안 잊혀지나 봐. 근데 이제 곧 잊혀질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글라운딩 훈련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5, 4, 3, 2,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다섯 개 찾아봐. 그럼 아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찾잖아요. 네. 그럼 지금 들리는 소리 네 개만 찾아봐. 그럼 또 이렇게 눈 감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뭐 만져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냄새 두 개, 맛 한 개 이렇게 차례차례 해보면 아이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와서 딴 데 신경을 쓰는 거죠.
3: 훈련해서 훈련이군요.
0: 좀 집중해보게 하는 것도 좀 그 영상을 덮어 씌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해 콘텐츠 보고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도 알았네요.
4: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철저한 차단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0: 언론사하고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그 정부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어떤 게 유해 콘텐츠고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고 SNS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감춰야 되고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2: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보호 앱을 무력화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시스템 시간 뭐 돌리고 뭐 VPN 우회하고 별별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부모 승인 같은 거 필수로 해두고 새로운 또 무슨 다른 이제 관리자 앱 같은 게 나오지 않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해요. 숨바꼭질 한번 숨은 곳에 거기 다시 숨지 않아요, 애들이. 네. 더 깊이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도망가고 부모도 쫓아가고 이런 숨바꼭질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두뇌 싸움, 두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5: 이렇게 핸드폰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무식에 그냥 어디서 중고시장에.
3: 그 어른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딱 오늘 딱 와닿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엄청난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큼 정말 아이들 키운다는 게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동네가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와닿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2: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3: 자,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우리가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고수위 콘텐츠를 접하면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외상후장애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주게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한 성정체성 형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일회성 대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게 가끔씩 엄마가 그냥 쿨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 요새 뭐 그런 영상 보니? 내지는 뭐
4: 툭툭?
0: 예, 툭툭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거나 나온 책들이 요즘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3: 근데 교수님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툭 던지려면 그간에 계속 이 아이와의 그 커넥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아이와 아이 컨택하고 이야기를 조금 스몰토크라도 나누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툭 던졌을 때 이야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2: 네, 기술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 위험을 다 맡기는, 개인적으로 맡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입법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최종적으로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부모가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러한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교육이 사실 굉장히 가장 저는 강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 자, 오늘은 성인 콘텐츠 우리 아이는 안 보겠지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디지털 세상은 결국 아이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넓고 거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아이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부모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테리야, 문 열어.
5: 엄마가 헐룩된다.
9: 냉장고를 개방해 놓겠다는 거야. 명분을 만든 거야.
3: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9: 멀어져 있네요.
0: 여기 공간이 그렇죠.
9: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10: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고 있어.
11: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 자기 뭐 할 거냐.
0: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내가 다닌 중학교는
6: 군남중학교.
5: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6: 강숙현 과학선생님.
5: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6: 음악 70점.
5: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5: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6: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5: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5: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6: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6: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6: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5: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6: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5: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6: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5: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6: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셨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에

0: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하나가 부족한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
2: 여기 공원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시작을 되게 산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백만장자는 네. 어디서 만날까요?
1: 얘기를 듣기로는 저 앞 건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 엄청난 건물인데요?
1: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왜 이렇게 커요?
1: 도청 아니에요?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사이즈인데 규모가 엄청 커요.
2: 진짜
1: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만 해요. 지금 사이즈가.
2: 이렇게 큰 병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2: 주인공도 어떤 분인지 힌트를 얻으셨나요? 혹시?
1: 뭐 의사분 아니시겠어요? 자, 그 백지수표를 먼저 주셨어요. 백지수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2: 많이 써있네요.
1: 뭐, 너무 많이 써있어서.
2: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1: 411억 1000 얼마예요 이게? 411억 1030만 3761원.
2: 411억.
1: 한번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가시죠.
2: 가시죠.
1: 이야.
2: 진짜 크네요.
1: 병원이 네. 엄청 큽니다. 이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2: 엄청 크네요.
1: 어? 아까 저 금액은 411억. 411억 제가 얘기했던
2: 있어요.
1: 그 금액이네요.

0: 같은데요?
1: 어, 사회공헌 그동안 액수. 기부하신 액수. 아. 그나저나 우리 백만 장자님은 어디 계신 거죠?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어? 어, 깜짝이야.
2: 안녕하세요. 네.
1: 어, 깜짝이야.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일로 오시죠.
2: 예, 반갑습니다. 예. 예.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이 가운데로 오시죠. 예. 자,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2: 예,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이 병원을 창립한 설립자 하충식 의장입니다.
1: 아, 예.

0: 근데 이렇게 큰 병원이 창원에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진짜 그렇지, 그렇지. 예. 저 앞에서 이제 5천 평을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암병원이 지게 되면 7만 평 돼요. 그러면 규모는 빅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모는
2: 의장님, 아까 이 적어주신 숫자를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411억 원.
0: 411억 원 기부를 우리 의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1: 32년 전에 제가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0: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네. 32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410억이에요.
1: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0: 마음이 부자예요.
1: 아, 마음이.
0: 우리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1: 라운딩은 어떤 골프?
0: 저는 평생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2: 아, 진짜요?
0: 대신에 이제 병원 책임자로서 라운딩을 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회진, 병원 전체 합니다.
1: 예. 회진 겸 뭐 문제가 예, 있나.
0: 예, 이제 우리 병을 찾는 환자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예, 예.
1: 그러면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0: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1: 예, 예, 예.
2: 들어갈까요?
1: 약간 지금 저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의학 드라마에
2: 예. 의사들처럼 네,
1: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2: 아 시리에, 좋다
1: 그죠? 예. 네.
2: 선생님 여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예. 몇 층까지 있을까요?
0: 지하 3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2: 9층이요? 예.
0: 와 일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0: 우리 식구들이 토탈 3,000명 됩니다.
1: 3,000명이요? 예.
0: 우와 식구들 하면 만 명 가까이 되고.
2: 와, 네. 진짜.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환자분들한테.
0: 예.
2: 당황하실 것 같은데. 당황하실 것 같아서.
0: 당황 선수세요.
1: 깜짝 놀라셨죠?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0: 예.
1: 와. 의장님이 인사를 드리셔서 저도.
2: 따라다니는 예, 역할이어서. 예. 아, 이렇게 그냥 환자분들 만나시고. 예,
0: 가서 인사드리고.
1: 이미 인사를 이렇게 예. 쭉.
0: 안녕하세요.
1: 저도.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놀라셨죠?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들. 네. 수고하셨는데 인사.
2: 안녕하세요.
0: 가까이서 봤자, 예. 그제?
1: 수고가 많으십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제가 네. 꼭 소개할 분이 계세요.
3: 아,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네.
2: 안녕하세요.

0: 위험한 돌이라 시한폭탄이라 뺀 겁니다.
1: 사람의 몸속에서 돌을 캐내는 의사. 국내 최고의 담도 및 췌장 내시경 시술 권위자다.
2: 우리 저 김명환 선생님께서는 EBS 우리 같은 저 자매 프로죠.
3: 네.
2: 명의에 또 출연을 네. 하셨었고 지금 우리 의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세계 7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서울에 좀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된 건지. 네.
4: 이제 정년을 마치고 이제 수도권 여러 병원에서 사실 그 제안이 왔었습니다.
2: 아, 예, 예.
4: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의료를 키워야 되겠다. 아. 이런 그 의장님의 그런 목표. 저는 공감을 받아서 이 창원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5: 정말 감사드려요. 어려운 결정하신 대로 오시고 정말 멋진 분을 우리 부울경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에너지 가장 넘치고 네. 좋은 곳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5: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2: 네. 아, 여기.
5: 예, 예.
2: 신장하시네.
3: 어, 너무.
5: 정말 예뻐요.
3: 와. 이렇게 조그만해요?
5: 예.
2: 아이고 귀여워요. 애들이 아이고 너무 너무 이쁘네요. 우리 애기들이 아주 잘 자고 아이고 우리 의장님이 원래 또 산부인과 예.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5: 제가 받은 애만 해도 한 5천 명 돼요. 이게 직원들도 있어요.
3: 아 그래요?
5: 이 사장님 저 이 사장님이 직접 받아주셨을 해요. 그때 제일 기뻐요.
3: 훗날 이 아가들도 이 병원에서 예, 그렇죠. 일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5: 자, 우리 병원에서 예. 제일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2: 아, 예,
5: 제가
2: 예, 예.
5: 꼭 소개하고 싶어요.
3: 네.
5: 그래. 그리고 특히

0: 서장훈 선생님 오신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1: 오, 서장훈 선생님을 가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0: 우리 면에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2: 예, 예.
0: 이쯤 있을 텐데. 아, 맞네. 저기 계시네. 아, 여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예, 예.

0: 예, 예. 아, 깜짝이야. 예, 예. 너무 이렇게 안 해요.
1: 한참장으로 너무
0: 잘하셨습니다. 예, 예. 요쪽으로 보시, 요, 요, 요, 요.
1: 가운데로.
2: 아, 일로, 가운데로.
0: 가운데로 드세요, 가운데로. 예, 예. 우리 병원, 우리 저 미화부 여사님들. 예. 우리 의장님 자주 뵈세요?
1: 아, 예. 그럼요. 예. 매일 봅니다, 매일.
0: 아, 매일 뵈는 거야.
3: 사이가 너무 좋은 게 느껴져서.
0: 원래 어떠세요?
1: 너무 좋은 분이시죠.
0: 너무 좋은
1: 분. 너무 잘해주시고.
3: 아,
1: 예, 예. 복지는 경남이
3: 경남입니다.
0: 아, 복지가.
1: 네.
0: 아, 그러시죠.
2: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1: 우리나라에서 1등. 우리나라에서 1등.
0: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고. 네. 특히 병원이잖아요. 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3: 예. 예, 예.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예.
2: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3: 예, 감사합니다.
1: 야, 같이 가볼까요? 예, 예,
0: 예. 가시죠.
4: 아이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저는 아침마다 일찍 온, 이분도 제일 일찍 오시거든요.
3: 그러니까요.
4: 또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하니까.
3: 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있네요.
0: 예. 이거 뭐 아. 의장님 방이라고 여기, 써있지도 않는데.
3: 여기는. 여기 의장님 방이에요?
4: 아니에요.
1: 우리 미아부 여사님.
0: 아,
4: 여사님들 방이에요.
0: 여사님들 방이에요?
3: 예, 예.
0: 저는 의장님 방이
1: 잘 알았어요. 호텔. 호텔이라고.
0: 쾌적하게 좀 편히 쉬실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사실 그 저희가 이런 그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우리 미화를 담당해 주시는, 청소 담당해 주시는 그 여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곳에서는 쉬실 데가 없어서 어? 예. 식사도 어디 예. 창고 같은 데서 맞아요. 하시고 막 이런
1: 거를. 계단 쉬고 이런
2: 거. 제가 계단 밑에서 미화부 여사님들이 나오시는 거 보고 내가 분노를 느꼈어요. 네.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참 옛날 병원에 있을 때도 따로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1: 뭐 하루 세끼 다 주고 그리고 또 선물도, 선물도 너무도 많이 털을 끌고 올 정도
5: 진짜 설맹들 되고
3: 진짜요? 예.
5: 지금 32주년 기념 이번에도 31일 날 뷔페 4장 호텔 숙박권 하나 그리고 가족들하고 너무 막 7년 넘 회의 연구는
3: 진짜요?
5: 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0: 우리 여사님들이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1: 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0: 백만장자 네. 맞으신 것 같죠?
1: 예, 맞죠. 당연하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5: 진작 오신 뒤에. 진작 오신 뒤에.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 건강하세요.
2: 진짜 먼저 나와.
0: 건강하세요. 병원 와서 제일 높으신 분 방에 오는 건 처음인데.
2: 그럼 네.
3: 갈 일이 없죠. 네. 아, 여기에요?
2: 구석이 제 방입니다. 오. 자, 그러시
0: 아, 예. 막 되게 넓진 않습니다. 방이 생각보다는 네. 막 그렇게 크진 않고. 예. 예 아담합니다.
3: 예. 여기 거의 골동품 박물관처럼 또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여기 자켓 같죠? 네. 여기 아니, 보이세요?
0: 여기 아니 여기 해전인데
3: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0: 예. 아, 이게, 이건 몇 년 입으신 거예요?
2: 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리 헤어지고 집사람이 자꾸 사줄래 해. 네. 여보 이것만한데 왜 사줘? 그건 됐다.
0: 아 근데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3: 이거는 그래도
0: 아니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수선이라 해도 좀.
2: 아, 수선은 많이 했지. 안에 막 한 거 네. 헤어지고 한 거는 수선 안에 많이 했고.
0: 아니 근데 목이.
3: 목이 너무.
2: 이거는 수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새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3: 아 근데 이거 진짜 입으시나 봐요. 여기 안에 지갑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무게가 느껴져서. 예.
2: 지갑 있습니다.
3: 지금 쓰시는 겁니까?
2: 예예. 예.
3: 이것도 다 찢어졌어요. 예. 생님.
0: 지갑도 다.
3: 그래도 오래된, 돈, 네. 지갑은 해졌어도 돈은 신권으로, 그렇죠?
2: 예, 예, 예.
3: 와, 이거, 이거는 하나 장만을.
2: 그래도 아직까지 돈 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0: 병상 1,000개가 넘는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400억 넘게 와. 또 나눔도 하고 계신 우리 하충식 의장님. 창원에서 의사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 제가 93년도에 전문을 따고 네네. 94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한 32년 됩니다.
3: 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셨을까요?
2: 사실은 뭘 할까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의사나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의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
0: 그러면 의대를 그냥 점수 맞춰서 가신 거네?
2: 예.
0: 공부를 좀 잘 하셨나 봐요.
2: 사실 요새 같으면 의과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쉽게 의과대를 좀 갈 수 있었습니다.
3: 예. 또 의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 저희 집은 양조를 하고 있었어요.
0: 양조장?
2: 예. 옛날에 양조장은요. 교장 선생님이 월급을 10배를 버린 거예요. 와. 면에서, 군에서 부자들은 이제 양조장 하는 사람들이었죠.
0: 막상 이제 의사가 되어보니까 어떠셨나요?
2: 사실 저는 정말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병원에 와서 박수치고 막고 하는 데는 산부인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새생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돼서 지금도 참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0: 별 큰 생각 없이 의대를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천직을 만나신 건데 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2: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방의대를 나왔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 들어갔는데 그 같은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어요. 막상 이제 레지던트 시험 보는 날은 자기 대학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문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나온 서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3: 아무래도 그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차별을 좀 겪으셨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큰 힘 없이 정말 처절하게 제가 노력해가지고 까지 온 거예요. 두고 봐라. 정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방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진정한 의술을 베풀음을 해서 제가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해서 정말 피나게 노력했었습니다.
0: 의장님 말씀처럼 뉴스에 뭐 자주 나옵니다. 그 지방 의료 공백.
3: 네.
0: 어쨌든 우리 의장님은 처음부터 그 어떤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개원을 하신 거네.
2: 예. 예.
0: 그러면 전문의가 되신 후에는 창원에서 개원을 하신 건가요? 개인 병원은?
2: 이제 개인 병원을 개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94년도에 이제 백병상 되는 네. 그 병원의 산부인과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샵인샵처럼.
2: 예, 맞습니다. 표현 잘하신다.
3: 맞네, 그.
2: 아, 대단하시다.
0: 우리 미용실 안에.
3: 헤어샵에 있잖아요.
0: 헤어샵 안에 네일샵 조그맣게 맞아요.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로 그 건물 안에.
2: 예, 맞습니다. 예.
3: 공간을 좀 얻어서. 예. 근데 그러면 그 네 개의 병상을 얻으셨을 때 돈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2: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0: 대출 받으셨어요?
2: 예.
0: 아니, 아버지 돈 많으신데 그렇죠.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2: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0: 아하.
2: 그런 걸 떠나서.

0: 집에서 공부시켜주고 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
1: 아니,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한테라도.
2: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잘 됐을까요?
0: 다행히 기준보다 한자가 두세 배가 늘고 분만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1: 오늘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다른 분들한테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거가 지금도 이러신데 그 당시에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오시는 산모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0: 일단은 제가 전과하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전과 괜찮았었어요.
2: 아, 잘생기셔가지고. 네.
1: 그럼 환자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서 돈을 좀 많이 버셨고 그럼 그 병원을 좀 딴 데로 옮겼나요?
0: 아니면? 네, 그러진 않고 네. 제가 3월 2일 날 이제 개원을 했는데 8월 달에 네. 원장님께서 저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 병원을 인수할 생각이 있냐 하시는 아하. 거예요.
2: 5개월 만에요?
0: 예,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2: 오, 진짜요?
0: 예. 아, 이 기회가 왔다면 이게 기회로구나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큰 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 설사 뭐 안 돼가지고 내 뭐 전 내가 산부인과 수입을 다 투입하더라도 아이고 뭐 집에 돈 한 푼 안 들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전투에 뛰어든 거예요.
2: 아니 근데 사실
1: 돈을 5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0: 근데. 아니 그렇진 않고 어떻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제가 학교 다닐 때
1: 어머니.
0: 큰 병원을 하겠다라고
2: 자꾸 어머니
1: 아니 왜냐면 갑자기 그 병원을 어떻게 인수를 해요?
2: 8명이나 있대요 자식이. 네.
1: 그래도 어쨌든
0: 네. 그래서 그 집사람 저 이제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5억을 빌려 가지고 이제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이제 2,800만을 한 거예요.
1: 본인 건물이 아닌데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0: 당연하게 네. 사글세로 7년 연도 나간 네. 계획에 맞춰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기존 병원보다 한 3배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제가 나왔었어요.
1: 7년 만에?
0: 예. 이제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에 매일 하루에 300명씩 입원 환자 40명씩 신생아까지 다 커버했고 일요일까지 진료했어요. 그렇죠?
2: 쉬는 날이 없으시잖아요.
0: 그래서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1: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들 쉴 때 다 쉬고 같이 쉬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어떻게
2: 안 되죠.
1: 설립을 이 병원을 어떻게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안 보셨으면 지금 이 건물이 지상 한 5층까지만 있었을 수도 있고.
2: 주말에 해서 9층된 거잖아요.
1: 주말까지 하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가 지상 9층.

0: 처음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첫날 제가 병원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참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누구도 도움없이 이리 큰 병을 내가 짓다 싶은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2: 네.
0: 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사진들.
1: 예.
2: 아!
0: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예. 이제 두 아드님들.
1: 예.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 시간을 못 내줬어요. 병원에 바빠서 그랬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보고 아이 어릴 때를 갖다 만취하는 게.
0: 사모님이시고.
1: 예.
0: 사모님도 혹시 의사신가요?
1: 예. 저는 산부인과를 하고 예. 그 집사람은 소아과를 해요.
0: 소아과. 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0: 자, 예. 아, 옆방에 계신지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사모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바로 옆방에 계세요.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1: 선을 봤어요.
0: 선이요?
1: 예. 어. 예, 저는 100번째 선을 보고, 네. 집사람은 첫 선이었어요. 네. 예, 그때 90년도 네. 9월 9일 날 6시에 대호텔 9층에서 만난 거예요. 토요일 만나가지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제가 만나고 결혼하셔도 됐어요.
0: 만나자마자요?
2: 진짜요?
1: 이틀 뒤에.
0: 우리 저 이사장님은 네. 어떻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3: 네. 마음에 들었어요.
4: 진짜요?
0: 바로.
5: 네, 인연이 되려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1: 집사람이 웃음이 엄청 반달로 웃음이고 선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한테로서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꼬았지.
0: 저기 그때만 해도 뭐 워낙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만나셨어요 두 분?
5: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0: 예, 예.
5: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전화를 직접 아~ 하게 되면 병원 방송을 타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때 최경환 선생 0번 이러면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가 엄청 기뻤어요. 하늘의 징글벨처럼.
2: 아 진짜요?
5: 엔돌핀.
0: 너무 아직도 두 분 사이가
2: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
1: 아까 사진 봤지?
2: 네.
1: 우리 사람 제일 좋아지고요.
5: 그 반대예요.
2: 아, 그래요?
1: 저,
2: 네.
1: 아 저도 네. 엄청 집사람들 10배를 더 좋아하지만 집사람도 엄청 저를 좋아해요. 지금도.
2: 서로 와 너무 좋아하시네.
1: 진짜 고생만 했다.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그런 일로를 쉬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6: 앞으로 건강관리 계속 잘 하시면서 여유 가시고

0: 아, 이런 이쪽에는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1: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0: 예.
2: 그치. 경기가 좋아요.
0: 아. 와. 아, 뒤에 산이 있으니까.
1: 네.
0: 예, 예. 의장님 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1: 어디예요? 여기
2: 이 집은 아니고 네. 저 집이에요.
0: 아, 요 옆집. 예. 아, 여기 전 한옥인 줄 알고.
1: 네. 여기서 멈추시길래
0: 옆에 집도 아주 아, 이 집도
2: 아, 이거 아닙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서박 갑니다.
0: 예.
1: 빨간 벽돌집.
2: 예.
1: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 보니 의장님 차인가요?
2: 예, 제 차예요.
0: 아, 이게 어떤 차?
2: 그 유명한 아, 제 차입니다.
0: 예?
2: 그 유명한 제 차.
0: 집이랑 조금 아니 물론 뭐 좋은 차지만
2: 예.
0: 차가 좀 작은데. 이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2: 저는 거의 그 99% 시내만 다녀요.
0: 네네.
2: 그래서 구태에 큰 차가 필요 없고 액터 네. 15년 타고 다니다가 네.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니 집이 집이 집은 너무 좋은데
1: 중골 같죠? 갭이 네. 너무 큰 것 같아서
2: 아, 같아. 아,
0: 예. 가볼까요?
2: 자, 예. 예.
1: 와 근데 집 너무 예쁜데요? 입구부터
0: 아, 정원이 또 이렇게 아담하게 앞에
1: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직접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2: 예. 집사람이 네. 수국을 좋아해서 지금 심었어요. 그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5천짜리 사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러더니

0: 아니 근데 집이 지금 2층으로 양쪽으로 넓게 있는데 혹시 아드님들하고 같이 사시나요?
1: 예. 저희들 아. 1층 사고 아이들 둘은 2층에 삽니다.
0: 아, 예. 아직 결혼들을 안 하셨습니까?
1: 예, 예, 예.
0: 원래 다 같이 사시려고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1: 예, 저는 이 집 한 채고 예.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일체 부동산은 해서는 안 된다. 예. 다른 사람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예.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 그럼 들어가 볼까요?
0: 네.
1: 예. 예.
0: 집이 아주 넓고 뭐 별게 없어요. 예.

0: 많이 안 드셨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사는 건 두 분의 취향이 같이 맞는 거예요?
1: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고 집산도 소박하고 그랬어요.
2: 이쪽은 부엌인가요?
1: 예. 예.
2: 부엌 한번 볼까요? 여기는 또 문이 한옥으로 이렇게.
0: 예쁘다. 예.
2: 아, 여기도?
0: 우와.
2: 가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 예. 20년 이상 돼가지고 키스가 나가서 비닐로. 네.
0: 씌우신 거죠?
1: 예, 이거 1,000원짜리 비닐 해가지고 옛날 책상 뽑아 쓰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0: 의장님 쓰시는 방은 더 오래된 물건 많을 것 같아요. 아,
1: 예. 네.
0: 그쵸?
1: 예, 좀 그렇습니다.
2: 아, 여기는 그럼 두 분이 같이 쓰시는 방이에요?
1: 제가 쓰는 거예요.
2: 아, 혼자서?
1: 예.
2: 각방 쓰세요?
1: 예, 생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2: 방은 굉장히 넓은데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휑해요.
0: 휑하죠.
2: 네, 휑하고.
0: 와, 여기 역시나 이거 진짜 딱 봐도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1: 예.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3: 아, 그거 아. 20년 넘어서 애들 초등학교 때 썼으니까.
0: 작동이 되나요?
3: 잘 돼요.
1: 아, 잘 된다.
0: 잘 되네.
1: 예.
3: 아니,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고장이 안 나요.
0: 이런 마우스 패드도 컴퓨터 처음 살 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2: 컴퓨터.
0: 그러니까 써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공부하시네요.
2: 행거가 이렇게
0: 혹시 있고. 옷이 이게 전부이실까요?
1: 이제 자주 입는 것만 네. 있어요.
0: 이제는 의장님 옷 보면 목덜미부터 보게 돼요.
1: 이게도 있지만 이게도
0: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거 해진 거.
2: 아니 진짜 이제 한두 벌 좀 새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 예, 요거는 우리 장모님 결혼할 때 해온 거예요.
0: 예.
1: 하도 오래돼가지고.
3: 짜집기 해가지고.
1: 이렇게, 이 짜집기 돼있죠. 이게도 짜집기 돼있지.
0: 엄청나시네요, 예. 의장님 진짜.
1: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사줬어요.
0: 어, 비슷한 결로 하나 사시나요?
1: 예. 자꾸 사지 마라 해도 입을, 아주 입을만한데 왜 사냐고, 자꾸.
0: 어, 근데 넥타이는 왜 핑크색으로. 어? 심각하네요. 아니,
2: 왜,
0: 어떻게.
2: 왜 다 같은 색 통일.
1: 이제 이거는 그, 매드에 팔다가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다른 사람은 이 분홍색 소화를 못 해요.
0: 그렇죠. 이거 잘 안 팔리잖아요.
1: 아, 소화를 못 하면 잘 안 팔리고, 18,000원 할 때 네. 사가지고 오는데 이게.
2: 너무, 저기 뭐야.
1: 안 버리니까 그래.
2: 즐거워하시네.
0: 지금 너무 행복하시고
2: 5,000원, 18,000원 이런 거를 찾으신 거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0: 싸게 산 거예요, 되게 지금.
2: 아니, 의장님은 집이 어릴 때부터 부자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1: 이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배운 거예요. 아끼고 전략하는 모습을 배우고 항상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뭐 돌 넣고 하고 하는 거. 그러지. 와. 어,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0: 또 놀라운 게 있나요?
2: 신나셨어요. 오늘, 신나셨어요.
0: 오늘 자린고비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 이게 뭔지 다 아시죠?
0: 뭐예요?
1: 다 아시죠?
0: 뭐예요?
1: 다 아시죠? 양발에다가 비누 조각 해가지고. 오! 비누를 오래 쓰면 비누 얇아지잖아요, 그제? 그럼 더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2: 아, 네, 그...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1: 근데 행복해요.
0: 행복해요?
1: 저는 저를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철저히 엄격하고 그래서 저는 좋은 데 갔어요. 저는 병원도 건물도 우리나라에서 1등 건설에서 지었어요. 돈 더 주고. 그 장비도 저는 항상 최고 좋은 거 사요. 아껴서 부르뚝 하면 기쁨이 10배예요.
0: 사부님도 이렇게 쓰시나요?
3: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2: 아, 사모님은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0: 방마다 해놓으셨을 수도 있다.
2: 아, 뭐 저게 양말에 닿으면 약간 비누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1: 그래도 네, 잘 나옵니다.
2: 아니, 아까 좀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에게 좀 관대한 사람이 더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0: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엄격하신 거
1: 같아요.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네.
0: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아, 저는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1: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출연하신 분들 중에.
2: 아, 그러세요?
0: 아니, 우리 의장님 방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1: 사모님
0: 과연 방? 사모님 방은 어떨지 한번.
1: 아, 거긴 좀 기대하네요. 네. 아,
0: 사모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1: 거긴 좀 궁금합니다.
0: 아, 여기도, 여기도.
1: 느낌이.
0: 크게.
1: 있었잖아요.
0: 의장님 방에 있던 거 다 네. 그대로 있는데?
1: 부부는 부부이신 게 맞는 게 네. 이것도 엄청 오래돼. 네,
3: 그것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던 거.
0: 아니,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네. 얘 위에가 네. 색깔이, 밑에랑 위에랑 색깔이 달라요, 지금.
1: 원래 크림색인 줄 알았어.
3: 맞아요.
0: 진짜 뭐 하나, 뭐 이렇게. 좀 값나가고 뭐 이런 물건은
1: 우리 근데 저기에 왜 배드민턴 공이 걸려 있는 거죠? 아...
3: 우리가 운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운동하러 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에서 한 번씩 쳐요.
0: 아, 이걸 매달아놓고 네, 네, 네. 여기 이거를 네. 이렇게 하고
1: 아,
0: 아 여기서
1: 이런 거 쿠팡에 파는데? 네.
3: 이거 만 원 주고 샀어요.
1: 그쵸?
0: 뭐 이렇게까지 검소하실 게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두 분 다 너무 검소하셔서 참 놀랐습니다. 밥은 잘 드시죠?
2: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두실까봐 자린고비처럼.
0: 그것도 뭐 저기 식비도 좀 뭐 아끼시려고 그러시긴
2: 아, 예, 그러진 않아요.
0: 예,
2: 예,
0: 예. 예, 그러면 됐죠 뭐. 예.
4: 넣고

0: 네. 그럼 구독 안 하세요?
1: 아니, 그 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드는데.
0: 100만 장 하시는데 구독하시면 편하잖아요.
1: 그래도 아깝잖아요. 제가 웬만한 돈 주고는 안 합니다. 참을 수 있거든. 별게 아니고.

0: 아무튼 예. 왜 그 가서 운동 배우시면 더 좋잖아요.
1: 그 끊어 망갑니다. 원래 사람들이

0: 저거 방금 저거 비누인가요, 저게?
1: 예, 지금 비누가 쓰고 나면 얇아지잖아요. 네. 그럼 못 쓰니까 이제 양말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0: 그럼 물도 그리고 저 세면대 닫아서 쓰시는 거예요?
1: 예. 원래 그래 안 합니까? 세수할 때 물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아껴 써요.
0: 양말 저거 깨끗한 거 맞죠?
1: 아, 그럼요. 제 양말 이거.
0: 오해하실까봐.
1: 아, 깨끗해요. 깨끗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시작 시원한 걸 해야 됩니다.
1: 그냥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실 청소할 때 보면 더럽고 토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겸손함도 배우고 되는 거예요.

0: 땀 많이 나시는데 에어컨 같은 건 안 트세요?
1: 이게 엄청 좋아요. 쓸 때 수분갭 필요한 거예요. 에어컨 크기는 아깝잖아, 그제? 근데 웬만하면 에어컨을 다 견디고, 저는 일부러 에어컨을 잘 안 켜요.
2: 정말 우리 아까 봤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으면 이렇게 큰 병원을 지으셨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끼는 게, 그래,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나는 바보들은 사람 빙고로 보는 적 없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때는 거지가 아니더라도 중군기 때 이럴 때, 이럴 때, 삼을 때는 바보들로 다닌 거예요. 박을 잘라가지고 이리 들고 다녀. 그러면 밥 주고, 그 다음에 국 주고, 김치를 그 외워지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이용장애 이렇게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사실 우리 병을 키워준 거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결국에 제가 시민들 위해서 나눠드렸지만 결국 시민들은 또 10배로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 야, 이거 참 감사하다, 또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1: 병상 4개의 산부인과로 시작을 하셔서 병상 1000개가 넘는 병원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2: 지역이 잘 되려면 좋은 명문대학과 좋은 병원이 있어야 돼요. 익식에 있는 좋은 병에서 과제를 만들면 우리 병원에 실습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말 멋진 선물을 하고 싶어요.
0: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구태여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치료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암병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우리 병원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병원이 이렇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료를 낼 생각이에요.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0: 어, 여기 무슨 텐트촌이. 할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0: 아,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아~
1: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10억만 주시면.
0: 10억이요?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자 한인 애국단 단장 김구영.
1: 전 방금 청년 하나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택시를 태워 보냈으니 곧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창호 선생에게도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시경부터는 대개

0: 계시지 말라고.
1: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일이 잘 못되면 뭘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요. 평생을 쫓기며 살았어요.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동포가 불과 500여 명 됐을까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선, 일본, 러시아, 구미 등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우리 독립운동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세운 정부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식층은 변절하고 지사들은 체포되고 임시정부라고 해도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도 별로 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세 30원도 낼 힘이 없어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했어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임시정부였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적과 정면으로 전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외놈들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요충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봉창이란 이름이 그 시절에도 남아있습니까? 3개월 전에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이 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듣고는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요.
2: 충남 예산 사람 윤봉길입니다.
0: 윤봉길이라며 홍구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채소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중일 간의 전쟁도 끝이 나서 죽을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2: 선생님은 큰 계획이 있으실 테니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0: 마침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참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상해의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 전승을 기념하는 무슨 식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하나를 계획했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그 행사장으로 윤군이 떠났어요.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오늘을 대비해 왔습니다. 동경에서 이봉창은 폭탄의 위력이 약해 실패를 했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죠. 한인 내국단의 윤군을 정식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양복을 사입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0: 윤봉길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으로 갔습니다. 식장을 설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죠. 청년 윤봉길은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은 윤군과 함께 했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나를 주더군요.
1: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0: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많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본군 시나카와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1: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0: 이 늙은이의 사랑도 이러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강산, 나의 부모를 버리고 강해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윤군이 도착을 했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강해한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Megan.
1: Hey Hanu.
0: How are you?
1: Great. How are you?
0: I'm doing great as
1: Perfect.
0: well.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요?
1: For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birthdays.
0: Birthdays.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Uh-huh. 그래서 생일에 관련된 이야기 다섯 가지를 듣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Uh-huh.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On my birthday, I look back on my life.
0: 저는 제 생일에 제 삶을 돌아봅니다. 되돌아봅니다. Uh-huh. Look back on my life. Uh-huh. 그동안 살아온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Uh-huh. 그런 이야기가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1: Right.
0: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미국에 계시는 조던 씨 이야기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네, 생일이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같이 볼게요.
1: So Jordan said,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원래 reflection이라고 하면 생각,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걸 말해요. Mm-hmm. 원래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 reflection 하나만 보면.
1: All right.
0: 그래서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Mm-hmm. 생일들은 좋은 기회들이다. 즉 생일은 좋은 기회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1: yeah.
0: 여기 문맥에서는 reflection 그냥 생각 자체가 아니고 not just thinking.
1: Mm-mm.
0: Reflection on something. Reflect 뒤에 on이 붙으면 이제 되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1: Yeah, so for reflection about your life, for 네. reflection on your life.
0: 그래서,
1: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this many years?
0: Exactly, or how you have been living.
1: Living,
0: 네.
1: yeah.
0: 그래서 이 문맥에서의 이 문장의 뜻은 생일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문장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게요.
1: All right.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hings.
1: And obviously, 그리고 물론, they are great times. 여기서 they는
0: birthdays
1: are great times for presents. 선물에도 좋다라는 것은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좋은 mm-hmm. 시기고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mm-hmm. and doing fun things. Mm-hmm.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0: That's right.
1: Of course.
0: Of course. And she say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1: 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선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재밌는 걸 하는 그런 활동들 다 좋아한대요.
0: I love those things.
1: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그래서 mm-hmm. those things가 그 세 가지의 활동을 말하고 있고, especially the presents.
0: That's right.
1: 이렇게 이제 속삭이듯이 특히 그 중에서 선물을 사실 birthday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거겠죠.
0: Of course, 그래서. she means receiving presents 네. on her birthday. 네.
1: 그리고 especially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 이 부분에 대한 발음이 살짝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에 가깝게 especially 그리고 조던 씨는 especially처럼 발음하시면
0: especially 네. Some people even say especially.
1: 그건 틀린 것 같은데요.
0: Yeah, it's wrong, but some people will say it, especially in the South where I'm from.
1: Okay.
0: People say especially this.
1: All right.
0: So if you hear that, they're saying especially.
1: Okay. 그래서 especially, especially 조던 씨는 어 쪽으로 가깝게 갔고요. Mm-hmm. 특히 선물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0: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0: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1: The older I get...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mm-hmm. the more I realize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더 깨닫게 됩니다. Mm-hmm. And what she's realizing is
0: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1: 네, 깨닫게 되는 내용은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생일은 뭘 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느냐면 reflect on, 여기 지금 reflect 동사형태 나오고 있죠?
0: Yes.
1: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On what you have learned in your life, 그동안 살면서 배운 내용을 mm-hmm. 되돌아보는 거 mm-hmm.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Up until this age.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Up mm-hmm. until this age. 여기서 age는 나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Mm.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0: That's right. She says...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1: 네, 그리고 and what you hope to learn, mm-hmm.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Mm-hmm. Reflect on, 여기서는 reflect on이라고 했지만 되돌아보는 건 아니네요. Mm-hmm. Reflect가 on과 함께 쓰면 되돌아보다라는 뜻으로 mm-hmm. 뒤돌아보는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Mm-hmm.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yeah. 미래니까 mm-hmm. 되돌아본 의미가 아니겠죠. Mm-hmm.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mm-hmm. 되기를 바라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mm-hmm.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yes.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Mm-hmm. 그런데 as you
0: continue to age, 네. as you age,
1: 나이가 들다, age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0: Age.
1: 예문을 하나 보면
0: This one is about me. You don't age. You don't age.
1: What do you mean? It's about you.
0: I don't age.
1: Because you're not old yet.
0: 네. Exactly.
1: 네, 농담이죠.
0: Of course, it's a joke. Everyone ages.
1: 그런데 우리가 그냥 칭찬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You don't age.
0: You don't age.
1: 안 드시네요. You don't
0: seem. You look younger as you get older.
1: Which is impossible.
0: Yeah.
1: You don't seem to age라든지 yea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0: Basically, you look young. Yeah. It's a compliment.
1: Yeah. Or you're actually old.
0: That's true.
1: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0: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0: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1: Back in the day, mm-hmm.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고
0: Back in the day, 네. back then,
1: 예전에,
0: at
1: 옛날에는,
0: that time,
1: yeah, before,
0: before.
1: 네, 옛날에는
0: yeah.
1: I didn't do this, 하지 않았습니다. But now, 이제는 every birthday that I have,

0: 생일에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n birthdays,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and man, I'm so proud of myself. My birthday is tomorrow, and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whether I intend to or not,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요.
1: Spence says,
0: On birthdays, 생일에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And man, I am so proud of myself.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정말 스스로가 네,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그리고 Rose 씨는요. My birthday is tomorrow. 내일이 생일인데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100살은 된 것 같대요.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많이 해보는데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해보는데 whether I intend to or not. 의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한대요.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Yeah.
0: How many lives I've lived? Of course, one.
1: Only one
0: 그런데
1: life.
0: 다양한 경험을 하고.
1: Yeah, she's had a lot of different experience every year 네, and learned a lot of things.
0: 어떤
1: right?
0: 거, 어떤 것이 dawn on someone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 Yes.
0: 그래서 생일 때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인생을 산 것처럼 살아왔구나. So she's led a full life, I think.
1: She's led a full life.
0: Yeah.
1: That's awesome.
0: That's good.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생활 영어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주제는요, 바로
1: birthdays.
0: 생일입니다. 생일. Birthdays. Uh-huh. So we're talking about birthdays, and today we have a story related to
1: birthdays.
0: That person's birthday.
1: Oh, that's true.
0: Yeah. Right. So today the speaker is
1: Richard, who's from the USA. But first, we're going to introduce today's topic.
0: 네, 리차드 씨의 요약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1: Yes. I have a unique birthday.
0: 저는 생일이 독특해요. 생일이 Ooh. 특이해요라는 문장이죠. Hmm. 생일이 며칠이길래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yep. 요약 문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만나볼까요?
1: 리차드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0: 뭘 갖고 있다고 했죠? A unique date. 특이한 날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my birthday.
0: Unique,
1: for a birthday.
0: Yeah, for a birthday.
1: Unique, my birthday works too, though.
0: Yeah, of course. unique date라는 것은 특이한 날짜를 말하고요. Mm-hmm. Rather unique date니까 꽤 특이한, 꽤 독특한 날짜예요. 그래서 mm-hmm. 전체 문장을 보면, I have, 갖고 있는데, mm-hmm.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so and so. 어떤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날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데 뭘로 갖고 있냐면
1: for a birthday,
0: for my birthday, as my birthday.
1: Yes.
0: 다 됩니다. 그래서 mm-hmm. 제 생일로 이런 날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가 이 요약 문장의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Christmas and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1: So Richard was a Christmas baby, we found out.
2: Okay. Christmas baby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아니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인가요?
1: No, it can be around Christmas. Okay. If it's Christmas Eve, we'll accept Christmas baby.
2: But he's not a Christmas baby then.
1: No.
2: 근처네요, 생일이.
1: Mm-hmm.
2: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재밌는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1: That's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everything line by line?
0: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1: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2: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Mm-hmm. 일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1: He says,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2: 네, 먼저 날짜부터 이야기하면은 12월 30일이고요. December 30th.
1: December 30th. December the 30th.
2: 예, the 30th of December. December. 아무튼 어떻게 말을 하든지 어떤 순서로 말을 하든지 간에 영어에서 날짜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냥 30라고 하지 않고 30th라고 하는데
1: 30th.
2: 가끔씩은 이제 날짜를 명확하게 말해주느라고 30 이렇게 그냥 다시 확인차 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말할 때는
1: like the 30th.
2: You almost always say 30th.
1: 30th.
2: 5일 하면은 the 5th.
1: 5th.
2: 네.
1: 6th.
2: 네. 근데 계속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하면 5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네.
1: The 있습니다. fifth day.
2: 네, 그렇지만 이렇게 th라든지 fifth, first, second 이렇게 해주시고요.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제 생각에는 꽤 독특한 날짜가 for a birthday, 생일로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생일이 꽤 독특하다는 뜻이고요. 이 형태가 좀 생소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보면 이름도 쓸 수가 있어요. I have something quite unique for a name.
1: Oh yeah.
2: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1: Unique for a name, unique for anything. Yeah.
2: 네. 생일과 지금 이름 name. 정도가 떠오르지만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eah. He says,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2: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끼워 넣다, 밀어 넣다.
1: Wedge.
2: 를 말하고요. 그냥 명사로 wedge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이제 도어 스타퍼라고 하는데 이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에 스프링이 있는 경우나 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닫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바람 등에 밀려서 닫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보면은 좀 긴 삼각형 형태예요.
1: Yeah. Basically it's a long triangle.
2: 예. 긴 삼각형 형태를 끼워 넣으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1: Yeah.
2: 그 모양을 wedge라고 부르는데
1: That's why we call them potato wedges 네. because they're in the shape of wedges and they're so good.
2: 그렇죠. 그래서 그 감자를 그런 모양으로 잘라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wedge 감자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wedge를 뒤에 써요.
1: Yes, potato wedges.
2: 그리고 감자와 관련된 문맥 말고 그냥 wedges라고 하면 뭘 가리키죠?
1: We'll think of shoes.
2: Shoes,
1: especially the sandals that ladies have where the heel and the toe is connected. It's 네. a wedge,
2: 네.
1: right?
2: 네. Heel and the toes are connected.
1: It's that same triangle shape.
2: 네.
1: So it has to be a high heel, right?
2: 슬리퍼인데 좀 뒷부분이 굽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여성용 슬리퍼 같은 거 아니면 구두 같은 거를 또 wedges라고 부르기도
1: They're
2: 합니다.
1: They're wedges. So if you just say 네. bring me my wedges, we will not think about potatoes. No. It will be shoes.
2: 네, 그 모양도 기억해 주시고 potato wedges도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끼워 넣는다.

0: 라는 동사도 같이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1: Yes.
0: New Year's Day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New Year's Eve는
1: the day before.
0: 12월 31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져 있대요. Okay.
1: Nic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1: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0: 그래서,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그러니까 outsider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그 가족 말고 아는 사람들 말고 남들에게 people that don't know. Who, him
1: yeah.
0: 남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that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근데 아직 문장은 끝내지 않고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culture 적어도 서양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다음 문장 볼까요?
1: He says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0: 그러니까 to an outsider, 그 남들에게는 it looks like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I get less presents.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where Christmas부터 children까지는 Western culture하고 American culture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 아니면 미국 문화는 또 어떤 그런 특성이 있냐면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1: yes.
0: 크게 성대하게 기념이 되죠. And especially for children,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크리스마스가 큰 그 문화 속에서는 제가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1: That's tru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1: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0: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냐면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용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생일 때 선물도 받으니까 and 그래서
1: He says,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0: 단어 볼게요. 결합하다, 합치다.
1: Combine.
0: Combine의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1: For example, you could say, how about we combine the two offices?
0: 네, 사무실 두 곳을 하나로 합치면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문장을 예문으로 준비해봤고요. Combi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형태로 바꿨을 때 combination이 되고요.
1: Yes.
0: 이 combination이 너무 길었을 때 줄임말이 있죠.
1: Combo.
0: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콤비라는 말은 없어요. It's not English.
1: No, it's not. It's combo or combination.
0: Combination은 줄이면 combo가 됩니다.
1: Combo.
0: 네, combo.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I think, 제 생각에 some people thought,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Holiday가 일반적으로는 birthday를 holiday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1: No.
0: 여기서는 그냥 그 편의상 말하고 있어요. Christmas하고 생일 이 두 가지의 이 holiday, 휴일, 명절을 하나로 합쳐서 선물 받았으니까 less presents, 선물을 덜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1: No, he says.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0: 네, 다행이네요.
1: I always thought that too, which is why I was glad my birthday was far from Christmas.
0: I see. Actually, Richard's birthday is on the 30th of December. My birthday is the day before.
1: Yes.
0: 29th. And
1: 29th.
0: It wasn't the case for me either.
1: Oh.
0: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둘 다 챙겨 주변 사람들이 챙겨 준 것 같아요.
1: Oh,
0: 그래서,
1: nice.
0: So that wasn't really the case. 사람들은 생일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덜 받았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대요. It wasn't really the case, or it wasn't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독특한 생일 날짜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볼게요.
1: Let's take a look. I have a unique birthday. It's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5959. My birthday is unique. February 14th, Valentine's Day. I'm full of love.
0: 네, 첫 번째는요.
1: Carol says,
0: I have a unique birthday. Mm-hmm. 저는 생일이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It is, 지금 보시면은 5월 9일 1959년이에요. Mm-hmm.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써 있더라도 May 9th. 9이 아니고 mm-hmm. 9th라고 해야 됩니다.
1: 9th. 네. May 9th.
0: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에도 똑같은데요. May 9th, 1959. Mm-hmm. Or, as my kids say, 아니면 우리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959. 5.

0: 5959.
1: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예외죠. 좀 재미로 말할 때.
0: Yeah, it was fun. 5959.
1: 5959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t's a very easy birthday or birth date to remember. 아, 이게
0: sure.
1: 이게 차이네요. Birthday는 생일이에요.
0: Yeah, but a birth date is just the date you were born.
1: 네, 그래서 birthday라고 birthday를 물어보면 그 태어난 해까지 말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고요.
0: Right.
1: What's your birth date?라고 물어보면 태어난 날짜, 출생 일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0: yes.
1: 날, 그 연도까지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And typically you can't say what's your birthday. You have to say when's your birthday. But you can say what's your birth date.
1: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when, 언제, when is your birthday이고요. Uh-huh. 날짜는 what is your birth date예요. 근데 이건 데이트 때문이죠.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oday's date?
0: Right.
1: 그 정보가 뭔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Uh-huh.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0: Muhammad says,
1: My birthday is unique. 제 생일은 독특합니다. Uh-huh. February 14이 아니고 14th. 2월 14일. Valentine's Day. 발렌타인 데이래요. I'm full of love. 생일이 발렌타인 데이니까 저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0: okay,
1: 말했어요.
0: Okay, Muhammad.
1: All right.
0: All right.
1: That's a good attitude.
0: That is a good attitude, right? Cool.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ve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파트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0: Part 1?
1: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아하. 얘기로 한창 예, 열 올렸었죠.
0: 어, 이거 뭐 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약간
1: 하는.
0: 그런 건가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응?
2: Let's not do the laundry
1: Laundry.
2: when it rains.
1: 비올때 빨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그치. 돈, laundry.
2: Don't do the laundry.
1: Just wait, 쨍쨍. Sunshine and then
2: We
1: laundry.
2: should wait.
1: 그치.
2: You're right.
1: 그게
2: My
1: 아니야.
2: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ho is it? Wet
2: No,
1: mop?
2: you
1: Your friend?
2: know the mop.
1: Mop? Your socks?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아우,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응?
2: What?
1: You, 상처받을까봐 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응,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1: Yeah.
2: My feet?
1: Yeah,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2: Oh
1: off.
2: my.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3: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3: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4: 네.
0: 자, 아,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올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4: 아우,
0: 거예요.
4: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0: 느낌이 오네요.
4: 예, 네,
0: When
4: 그쵸.
0: it rains가 뭘까요?
4: When it rains, 비올 때.
0: 오케이.
4: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it을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0: 네.
4: 정해졌나 봐요. 그래서 let's not 빨래.
0: 오케이.
4: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0: 그렇죠.
4: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0: Alright.
4: Yeah.
0: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4: 아~
0: 동사를 써야죠. 왜냐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4: 아, 그러네요.
0: Do the laundry.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4: 아, 네. 설거지하다.
0: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4: 아,
0: 것뿐입니다.
4: 네네.
0: Okay? 자,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4: yep.
0: 이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4: 네.
0: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4: 왠지 dry.
0: Dry.
4: Yeah, dry the laundry.
0: Okay.
4: Yeah.
0: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을.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4: Yeah.
0: Fold.
4: 아, fold.
0: Remember?
4: 네.
0: Okay, fold 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kay, so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4: 네.
0: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알고 있어요, 그렇죠?
4: 네.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4: 그렇죠?
0: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4: 오!
0: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 네.
0: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4: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0: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4: 멋지다.
0: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4: 네.
0: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4: not. 동사원형.
0: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4: 네.
0: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4: 네.
0: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4: Run.
0: Run.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4: 네.
0: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4: 네네.
0: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4: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4: Mm-hmm.
0: 슬퍼하지 말자.
4: Okay.
0: 슬퍼하지 말자.
4: Let's not be sad.
0: 와. 안 좋네요.
4: 예. Yeah.
0: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4: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today. Ye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4: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4: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4: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4: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4: 예.
0: 막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4: 그렇지.
0: 후회하죠.
4: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4: 맞아요. 이렇게 비가 올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4: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0: 와, 그게 흡수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맞아요.
0: 아.
4: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0: 네.
4: 이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4: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Okay.
4: Yes.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

0: 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0: 맞아요. 이 에이.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변해집니다.
1: 그렇죠.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 라는 뜻이지만
1: 네.
0: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1: 맞아요.
0: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1: PP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음흠.
0: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힌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1: 네.
0: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1: 네.
0: I should have left early.
1: Early.
0: Okay.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Oh.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렇죠.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1: 아이고.
0: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1: should have
0: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should have는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PP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렇죠.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 ha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 have처럼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Should ha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런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어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기다렸어야 됐나?
1: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형, 아니, 그러니까, you know, 물음표 있는 거,
1: 그렇죠? 네네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1: 자,
0: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0: 디테일하죠.
1: 네,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0: 딱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이렇게 된 거죠.
1: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너무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네.
1: 그러면은 여기에 젖은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0: 모르겠어요.
1: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0: 게. 그렇죠?
1: 대걸레가 뭔지는
0: 머리 같은
1: 다들
0: 거.
1: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0: 머비잖아요.
1: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0: 레게, 레게, 아, 레게 파티. 근데 머비, 멥, 이거다. 와.
1: 오.
0: 아, 왜냐면 이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1: 오케이. 네.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과합을 네. 알았다는 거에 전 좀 충격입니다. 예.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타월인가? 막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0: 네.
1: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자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0: 오.
1: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0: 그래서 맞아요.
1: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you know,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0: 네.
1: Wet mop이라고 했죠?
0: 네.
1: Wet한 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0: 젖은 거죠?
1: 젖은.
0: 네.
1: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0: 와.
1: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0: 그렇죠.
1: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 많이 들어봤죠.
0: 예.
1: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0: 네.
1: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0: 아.
1: soaked.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0: 그래서
1: 그럼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예.
1: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0: like.
1: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 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0: 네.
1: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0: 음흠.
1: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0: 네.
1: She talks, right?
0: 그녀는
1: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0: Like가
1: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you know, I had a sister or something.
0: 예,
1: 그럼
0: 예.
1: 뭐라고 할까요?
0: She talks like 마유.
1: 그렇죠. She talks like 마유. How about this?
0: 아,
1: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0: 오.
1: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0: It smells.
1: It smells. 자, 사과 같은.
0: Like an apple?
1: 그렇죠.
0: 오.
1: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0: 오,
1: 뭔가
0: 야.
1: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0: She talks like Mayu.
1: It smells like an apple.
0: It smells like an apple.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 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0: 예, 예.
1: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0: 그쵸.
1: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0: 네.
1: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0: 아, 나쁜
1: 스팅크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0: 아.
1: stink. Right?
0: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서고
0: stink.
1: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0: 그러네요.
1: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0: 야, 이건 정말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1: Uh-huh.
0: 예,
1: Just try.
0: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1: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0: 자, 괜찮죠?
1: 정답은요?
0: 예.
1: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는데.
0: 약간 접근이.
1: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0: 맞아요.
1: Right? sing, sang, song.
0: 맞아.
1: Right?
0: 예.
1: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 외워요? 하시는데요.
0: 네.
1: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0: 아.
1: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0: 어허.
1: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 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자, 이랬을 때

0: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 할수 있거든요.
0: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
1: 아.
0: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0: 예
1: 남편한테
0: 남편
1: 일침을
0: 좋습니다. 일침을
1: 가하는.
0: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0: Yes.
1: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0: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1: 왜요?
0: 있는데요.
1: foggy가 엄청 많으면은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0: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1: 아,
0: 자,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humidit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자, 이 humidity라고 하는 humidity라고 여기가 플랩이 나서 그러긴 한데
1: humidity.
0: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1: 아,
0: 됩니다.
1: 네, I know.
0: 바꿀 건 없어요.
1: 아이고, humid까지만 쓸게요.
0: 오케이.
1: 예.
0: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It's
1: 그쵸.
0: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1: 예.
0: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1: 네.
0: That's because of you. Is it
1: 맞아요.
0: because of me? 그런데,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1: 아.
0: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있기는
1: 그쵸.
0: 해요.
1: 예.
0: 오케이?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미리리 이렇게 쓸 수도
1: 그건데.
0: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what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수 있죠. That's a car,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아,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Perfume.
1: Perfume.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1: That's my perfume.
0: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악취가 나지? 이렇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1: Yeah.
0: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1: 아.
0: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1: Yeah.
0: 너의 머리다.
1: That's your
0: 그렇죠.
1: hair.
0: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1: Yes.
0: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1: 네.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my perfume.
1: That's my perfume.
0: That's your hair.
1: That's your hair.
0: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0: Very
1: feet.
0: nice.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오,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0: There you
1: feet.
0: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응?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렇죠.
0: 네,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되는데.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그쵸.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1: Yeah, we should have waited.
0: 아,
1: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Okay,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알라이트,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1: Mm-hmm.
0: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 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네.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1: Oh, that's your hair.
0: Ooh. That's your hair.
1: Mm.
0: 어, 그건 내 향수야.
1: That's my perfume.
0: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1: Mm. That's not the humidity.
0: Very, very nice.
1: Mm-hmm.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Oh,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3: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3: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오늘 should PP 위주로 조금 입영작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2: What?
1: Yeah.
2: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1: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2: No.
1: Huh? 알텐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Mm-hmm.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1: Mm-hmm.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난 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1: 아유.
0: 실제로는 못 샀을 때
1: 네.
0: 패턴이죠.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0: 건강하지 못해서 울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1: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자, 두
1: 그러게요.
0: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쵸. 무조건 필요해요.
0: 이게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1: 그쵸.
0: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쵸. 예.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편안하고
0: 편안하고.
1: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오케이.
1: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애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아니면,
1: 맞아요.
0: 아,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
0: 필요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Two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1: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1: Aunt!
2: Yes.
1: 오,
2: She had a
1: 오케이.
2: baby 2 weeks ago.
1: 어머!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you want to,
2: Yep.
1: 그, 기프트.
2: Yes.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 그렇지. You
2: 14.
1: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no
2: No,
1: dead.
2: I'm not
1: 그렇지.
2: dead.
1: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1: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그,
2: 기저귀?
1: 웅아, 웅아, 웅.
2: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오, 오, 오.
2: 아, really?
1: How about,
2: Really?
1: 응.
2: Diaper? You think that's a good idea?
1: It's good, it's good.
2: Really?
1: Over there, okay.
2: Okay.

0: 이모.
1: 오케이.
0: 네.
1: A-U-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0: 예.
1: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퍼펙트.
0: 와우.
1: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0: 예.
1: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입모양을 더
0: 오,
1: 벌리기도 하는데,
0: aunt.
1: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0: 네.
1: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0: 삼촌은 앵클
1: 아,
0: 아니에요. 예.
1: 발목 아니군요.
0: 예.
1: 아하.
0: 헷갈리는데? 이거
1: uncle.
0: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1: 아,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0: 아니군요.
1: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0: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1: 아쉽습니다.
0: 예.
1: Okay, so uncle, U-N-C-L-E
0: 씨군요.
1: 되겠고요.
0: 예.
1: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0: 네.
1: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0: 네.
1: 근데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0: had.
1: aha, so have a baby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0: 네.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라는
0: 오?
1: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배달이잖아요.
1: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0: 배달된
1: something like that
0: 거예요.
1: 그런 느낌으로
0: 와.
1: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0: 예.
1: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0: Have a baby를
1: Have a
0: 좀 더.
1: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0: 네.
1: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0: Two weeks ago.
1: Two weeks ago.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0: 지금이요.
1: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란
0: 네.
1: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이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오케이.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죠,
1: 6개월
0: 그죠.
1: 전이잖아요.
0: 예.
1: So, 나는 졸업했다.
0: I graduated
1: 6개월 전에?
0: six months ago.
1: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0: 이륙?
1: 이륙하다? 팍 뜨는 건데요.
0: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1: 뭐게?
0: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1: 아하,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0: 그쵸.
1: 랜드는?
0: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출발인데요?
1: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0: 아, take off.
1: Yes.
0: 아.
1: 자, 그 비행기는
0: 네.
1: 30분 전에 이륙했어. The plane.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0: 그쵸.
1: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0: I graduated 6 month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알아듣고서
0: 네.
1: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이렇게.
0: 어허, 역시.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Yeah.
1: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오케이, 정답. 계십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거지
0: 네.
1: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0: 네.
1: Get someone something 둘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0: Buy her something.
1: 네.

0: 처음이니까 비를
1: we,
0: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아, 걔한테 뭐 사다줘,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다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1: 예.
0: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1: 질문이요.
0: 질문인가요?
1: 아니, 평서문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1: 예.
0: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1: 그쵸?
0: 그리고 뒤에 right
1: 응?
0: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1: 응?
0: 쓰면
1: 네.
0: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식의 yes.
1: 귀엽게.
0: So 어쩌고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서문이지? 응? 그렇지? 네, 이 정도
1: 아하.
0: 느낌이 될수 있겠죠.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1: 아.
0: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1: 예.
0: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그렇지? 응? 평소문으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확인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팩트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1: 그쵸.
0: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1: You want to leav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네, 뭐한
1: 오.
0: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1: Oh. 그쵸. Yeah, I'm 14, so I have no idea.
0: That's right.
1: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0: 오직,
1: 네.
0: yeah.
1: Only 14,
0: Yeah.
1: so I have no idea.
0: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그쵸?
1: 그러니까요.
0: 초보에서
1: 예.
0: 많이,
1: 익숙해요.
0: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1: 예.
0: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쵸? 이렇게 해석이 좀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1: 나는 I have no idea.
0: I have no
1: 나는
0: idea.
1: 아이디어가 없어.
0: 모르겠다는 거죠.
1: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0: 네.
1: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0: 나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1: 아,
0: 중요한 건
1: 네.
0: I don't know보다 더
1: 격식. 캐주얼.
0: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1: 네, 다
0: 모르겠다라는 느낌.
1: 틀리네요.
0: 네.
1: 네.
0: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이제
1: 네.
0: 전혀 감조차 안 온다.
1: 감이 하나도 안 오는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해서,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 보다 훨씬 더 강해요.
1: 완전 모르겠는데?
0: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1: 네.
0: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1: We have no
0: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1: we don't know
0: 나오려고 했는데, which is
1: 하려고 그랬어요.
0: fine. 괜찮아요.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Yes.
0: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1: My friends have no idea.
0: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1: 네.
0: idea 이렇게 r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ve no idea.
1: We have no idea.
0: Al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1: My friends have no idea.
0: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이런
1: 네.
0: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0: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과거형으로 그냥.
1: I had no idea.
0: 그렇죠.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 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1: 그쵸.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d no idea. Had no idea랑
1: 네.
0: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 오. Have no. 했었나요?
0: 이거는 아마 한번 정도 maybe
1: 아, 그래요?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 오.
0: 실마리?
1: 이거 했었다.
0: I told you.
1: I have no clue.
0: Clue.
1: Yes.
0: Perfect. So I have no clue. 얘도 clue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1: 네.
0: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쵸.
0: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1: Yeah.
0: Right?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0: 제가 조금 느낌
1: 예.
0: 왔잖아요.
1: Yo, I'm only 14, so I
0: 귀엽긴
1: have
0: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1: no idea.
0: 한데.
1: 그쵸?
0: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1: 응?
0: 기적이 어때?
1: 어어.
0: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Oh,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0: 직역 버전
1: 오,
0: 맞아요.
1: 그쵸, 그쵸.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애기 기저귀 쓸때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000번밖에 안 나왔어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0: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1: yeah.
0: You
1: I
0: want it?
1: want, yeah.
0: Starts with a D.
1: D? 전 P 생각했는데요? 뒤에요?
0: P로 뭐또 나온 거
1: P
0: 있죠?
1: 있지 않아요?
0: Well.
1: P로 한번 해볼게요.
0: Uh-oh.
1: P-P-Pad. 이것도 맞죠?
0: 아니요.
1: 왜요?
0: 자, 뭐가 있을까요?
1: P가 쉬잖아요.
0: 다, 다,
1: 다,
0: 다.
1: 다?
0: 보여드리면 you'll
1: 다?
0: see what I'm
1: 아,
0: saying.
1: 그래요?
0: 예. 자, 기적이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응?
0: 정답은요?
1: 아!
0: You know.
1: 정말
0: 네.
1: 너무 수치스러워요.
0: 오늘 아이 수치스러울 만해요. 네. 뭐, 이거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라고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diaper. 근데
1: 다이어퍼즈.
0: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1: 오.
0: diaper. 오케이.
1: diaper.
0: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다이어퍼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네.
0: 오케이.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1: diaper.
0: 이거 잘 보세요.
1: 네.
0: You can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0: 맞아요. 어느 정도.
1: 네.
0: 그러니까 잘못됐다란 뜻이에요.
1: 잘못됐네.
0: 잘못되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정도인데
1: go wrong.
0: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1: 뭔가 잘못됐다.
0: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1: 아.
0: 지금 큰일 난 거예요.
1: Yeah.
0: Hey, something went wrong.
1: Something went wrong.
0: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What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오케이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1: 네.
0: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소하면
1: 예.
0: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Al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아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0: 망하지 않는다.
1: 오.
0: Makes sense, right?
1: Yeah.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 아,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1: 네.
0: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1: 예.
0: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1: 다
0: 안 그렇지 않아요?
1: 무난하게 묻어나죠.
0: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1: 예.
0: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친구가. 흰색 스니커즈를 사. 그래서
1: 예.
0: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1: 오,
0: 없어.
1: 예.
0: 쭉 가면 돼요.
1: 예.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스니커즈. 오, 굉장히 긴장을 하시네요.
1: 예.
0: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저는 근데
0: 네.
1: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이라고
0: 네.
1: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한
0: 아,
1: 거예요.
0: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수 없다. 얘와 함께라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So, hey,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1: 오.
0: 해외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My Travel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마유 트래블 거기서 뭐 티켓 사고 해. 그러면서 거기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1: You can go wrong with my travel.
0: There you go. 그냥 뒤에
1: 예.
0: 뭐 브랜드 네임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1: 좋네요.
0: 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1: You can go wrong with my travel.
0: 거기 진짜 여기 엄청 저렴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1: 금시 초문이에요
0: 아, 그렇죠.
1: 가지고.
0: 근데 대신에
1: 예.
0: 해외 갈때배 타고 가야 돼요.
1: 아.
0: 예. 대신 저렴합니다. 자,
1: 그래서 그랬군요.
0: 그렇습니다. 자,
1: 예.
0: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Those
0: 써주세요.
1: diapers.
0: 아하. Let's see.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1: 네.
0: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1: 오케이.
0: 자, 읽어볼게요.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1: 네.
0: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1: 예.
0: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1: 네.
0: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1: Oh, she's your wife, right?
0: Yes. Very nice. 자,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1: You want to

0: Leave right?
1: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아이, 자, 다음 패턴은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0: 아우, 외워야지. 꼭 외울
1: You can't
0: 거예요.
1: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0: 네.
1: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0: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0: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1: There
0: travel.
1: you go.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0: Yeah,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3: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3: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자,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4: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Oh,
4: Oh,
0: congratulations.
4: thank you.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4: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4: Oh, really? Diapers?
0: Over there.
4: Oh, thank you.
0: Yeah.
1: Great job, you guys.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난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bought a car.
1: Bought the car,
0: Bought the
1: right?
0: car.
1: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0: Yes.
1: is. All 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should
0: Should have
1: have bought the
0: bought the
1: car.
0: car.
1: 그러면 나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0: 못
1: 못
0: 샀어요.
1: 샀어요.
0: 아유.
1: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0: 너무 제 얘기 같아서.
1: Yes.
0: 네.
1: 자, 오늘 배운 유명작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0: 아,
1: 그래서
0: 네네.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이제 듣기 시험을 우리가 유형별로 공부하면서 뒤에 있는 대화들은 조금 더 길어지고 또 듣기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의 수준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들을

0: 잘 들어가면서 내용을 유추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를 자주 듣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있지만 꼭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듣기 유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강 듣기 유형의 여섯 번째를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여섯 번째의 주제는 대화 전후의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5급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39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대담을 듣고 대화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대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일지를 추론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대담에는요, 사실은 사회자와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사회자가 그 전문가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39번에서는 대화 전의 내용을 찾는 내용, 그리고 대화 뒤에 이어질 내용을 찾는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까지는 대화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것을 찾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요. 간혹 가다가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뭐 대화 전 그리고 대화 후 같이 연습을 하겠지만 대화 전에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지 선생님이 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유형 학습부터 해볼 텐데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주제들은 특히 5급이나 6급, 고급 수준에서 많이 다뤄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듣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에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듣기 전에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최근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좀더 강하게 규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시간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용 콘텐츠 외에는 사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차원의 제도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자와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대한 사회자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0: 것들이 집중해서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대화 전인지 후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나오는 사회자가 가장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런 대담에서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사회자가 먼저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사실은 힌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라고 해서요. 이 군요라고 하는 문법도 사실은 중요하죠. 어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뭐 하는군요라는 문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자인 여자가 스마트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군요라고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엔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좀더 강하게 규제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남자가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 강화되고 있는 그 규제하자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다음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이 장시간 노출되는 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라는 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 여자가 말한 내용을 자,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라고 한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앞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4번 역시나 이 앞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역시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의 내용을 보시면 온라인 콘텐츠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키워드들. 자,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선택지에서도 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어떤 그 창작자의 허락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저작권 침해라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최근에는 음악, 영상, 이미지 등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에서 배경음악이나 방송 화면 일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익을 차단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대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콘텐츠에서 이 창작자가 만든 뭐 글이나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것들을 허락 없이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저작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고 낯선 주제.

0: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에 대한 설명들이 보통은 듣기 대화에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사회자가 이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남자의 전문가가 한 말은 이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뒤에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듣는 것보다는 앞에 초점을 두고 이 사회자가 어떤 식으로 그 앞에 있을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1번이 사실은 이 여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굉장히 똑같죠. 내용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간의 경쟁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혹은 제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교육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침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뒤에서 같이 제시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여자가 한 말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1지문 2문항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선택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기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훨씬 더 쉽게 들리겠죠. 기부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내기도 하고 뭐 물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부하는 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대화를 듣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에는 한번 대화를 듣고 이두 개의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두번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나중에 실전에서는 더 자신감을 갖고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2: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지역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고 기부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되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문화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대본 잘 들어보셨죠? 자, 지금도 여자와 남자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 지시문을 보시면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전이면 바로 여자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네요라고 하는 우리가 어미를 보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흥미롭네요, 재미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요. 그래서 네요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앞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여자가 정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남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대부분 여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선택지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선택지에서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막 제도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선택지를 빠르게 읽고 문제를 듣는 것이 아주 좋지요. 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세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보시면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지역 사업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했고요. 그 운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 여러분, 세액 공제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혜택은 좋은 것이죠. 무언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이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빼서 내 기부를 했던 내용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 좋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의 이야기에서 보시면, 자,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태어나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답이 될수 없지요. 사실 선택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만, 여러분 이런 것은 한정시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요. 선택지에서 어떠한 대상이나 어떤 시간이나 일정을 한정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정답보다는 오답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선택지를 두 번, 세번 정도 보시면 아,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아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마지막에서 이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고 또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려면 지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쉽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지시문을 잘 보시면 뒤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이 대화의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비녀라든지 또 조선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의복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좀더 시간 과거에 있는 그런 옷차림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선시대에 여인의 머리 모양이 혼인 여부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가발이었던 가채의 높낮이가 부와 신분을 나타냈다는 설명이 흥미롭네요. 그럼 가채 말고 조선시대 여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게또 있을까요?
2: 가채와 더불어 여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의복과 장신구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의복의 화려함 정도로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입어서는 안 되는 색깔도 있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장신구인 비녀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용 모양이나 공장 모양의 비녀는 궁중의 황후나 후궁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고, 금 비녀는 궁중의 상궁이나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비녀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 가채라든지 또 비녀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에서 뒤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유추해서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 대화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살펴보는 것으로서, 자, 비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녀는 보통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꽂는 장식품이었던 것이죠. 이런 비녀를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채나 비녀나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야기한 뒷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뒤에서 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머리 모양이 혼인 여부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일종의 가발이었던 가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럼 가채 말고 조선시대 여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게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지요.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특정 비녀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녀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이나 3번이나 4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뒤에서 나올 수 없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복은 지역에 따라 색깔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역에 따라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가채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가 부하 신분을 나타냈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의복은 여기에서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지만, 신분에 따라서 입어서는 안 되는 색깔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높이, 이 높이를 높게 하면 신분이나 부가 높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지문, 2문항, 그리고 39번, 40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이 대담의 형식으로 여자와 남자, 즉 사회자와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나올 내용들, 그리고 대화 후에 뒤에 이어질 내용들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합 유형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푸는 것들인데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인지, 후인지 이 부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특별히 요약하거나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고요. 또 뒤에 이어질 내용은 남자가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끝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는 이 부분들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실제의 많은 그 시험 문제들에서 이런 힌트들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처럼, 이와 같이, 앞서 이런 표현들로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라고 하면서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듣기의 여섯 가지 유형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그냥 문제를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더 유형을 파악해 가면서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듣기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좀 더 깨끗하게.
1: 깨끗하게.
2: 요정들 안녕.
0: 지아 안녕. 청소하느라 바빠서 8시가 된 줄도 몰랐냐?
1: 그러게.

0: 그럼 청소를 마저 해볼까?
1: 근데 누가 오는데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2: 아, 오늘 아주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거든.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맛에 대사라면 이분에게 맡겨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자, 요정계 최고의 요리 천재, 최강 맛돌이 댕댕.
1: 댕댕? 댕댕이가 요리 천재야?
0: 댕댕이라니. 댕댕이가 요리하는 날 우린 댕댕이라고 부르지 않아. 댕댕님! 이라고 부르지.
2: 그런가, 요리하는 날이면 댕댕님은 아주 까칠해지셔. 그러니까 댕댕님의 요리를 맛보려면 여기 아주 깨끗하게 치워놔야 돼.
0: 어, 어, 빨리빨리 뭐해. 자, 지아 너도 얼른 치워. 자.
1: 응, 알았어.
3: 자, 다들 이 댕댕님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다 되었는가?
4: 네, 준비됐습니다.
3: 먼저 댕댕,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랬지?
2: 저는 댕댕님의 요리라면 뭐든 좋습니다. 엄만 삼겹살을 구워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3: 삼겹살 구이, 오케이! 다음 통동!
0: 네! 전 댕댕님이 만들어주시는 뜨끈한 소고기국 한 입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3: 소고기국, 오케이! 다음 지야!
1: 난 볶음밥. 새우볶음밥입니다!
3: 새우볶음밥, 오케이! 그렇다면 다들 재료는 준비해 놓았겠지?
4: 네, 댕댕님!
2: 여기 구이용 삼겹살,
0: 소고기국에 소고기,
1: 새우볶음밥, 새우.
4: 재료 준비 완료!
3: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기본이 안 됐어. 기본! 나 요리 안 해!
2: 댕댕님 제발요!
0: 가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발요!
2: 아,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5: 쉿! 나 너무 배고파.
2: 어, 그래?
3: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겠다. 삼겹살 구이, 소고기국, 새우볶음밥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바로!
4: 바로!
3: 야채! 야채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다.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에? 문제도 네가 내게?
0: 왜? 내가 문제 내는데 불만 있나, 딩딩?
2: 야, 어? 오늘은 댕댕이가 이거잖아.
1: 알았어, 알았어. 불만 없습니다, 댕댕님.
0: 좋아.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 나오는 야채 다섯 가지를 모두 말하시오.
1: 다섯 가지?
3: 일단 상추.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상추.
4: 그리고 볶음밥을 먹을 때는 당근.
2: 그 다음에 오이인가?
3: 이럴 땐 노래를 다시 불러보면 되지.
1: 좋아, 좋아. 노래 큐!

0: 그래서 노래에 나온 야채는 상추,
1: 당근, 양파,
2: 무, 파 이렇게 다섯 가지.
3: 오호리댕댕.
0: 응?
3: 불만 있나?
0: 없습니다.
3: 딩동댕 정답.

0: 그럼 댕댕님, 저희가 얼른 야채를 구해오겠습니다.
1: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야채를 구해오는 동안 이 댕댕님은 여기서 지루하게 기다리란 말이냐? 어, 그럴 거야?
2: 아닙니다, 댕댕님.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퀴즈를 풀고 계시면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1: 어? 무슨 퀴즈?
2: 바로바로 채소가게 퀴즈! 채소가 잔뜩! 채소가게에 당근 한 개가 숨어 있어. 당근을 찾아봐.

0: 말씀하신 야채들 다 준비됐습니다, 댕댕님.
1: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리 천재 댕댕 요리를 시작해볼까?
2: 우와!

0: 먹겠습니다, 댕댕님.
1: 맛있게 먹도록.
0: 어, 댕댕님. 어떻게 하면 댕댕님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1: 아, 그럴까? 그럼 먼저 삼겹살부터. 자, 상추 하나를 이렇게 쫙 펼치고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찍어서 상추를 오므려. 오므린 상추를 입에 아 넣기 전에 입부터 풀어줘야 돼. 따라하세요.

0: 먹자.
1: 고기 먹자.
2: 상추가 진짜 너무 신선해.
3: 정말 맛있어요, 댕댕님.
4: 댕댕님, 저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0: 뭔가?
4: 상추를 뒤집어서 쌈싸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우.
0: 아니, 어떻게 알았지?
3: 그게 왜 더 맛있는데?
0: 자, 이렇게 뒤집어서 쌈을 싸면 상추의 부드러운 면이 입안에 닿게 되고 그럼 더 편안하고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
5: 아하!
3: 근데 상추 쌈 싸먹기 좀 어렵다. 자꾸 흘려.
0: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먼저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상추 하나를 얼른 한 번 더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깻잎 하나를
4: 우와, 신기하다.
2: 고기를 가져가는 동시에
5: 얘들아, 양배추 찐 것도 좀 먹어봐. 쌈장 안 찍어도 달달하고 맛있어.
0: 오호, 역시 딩딩. 찐 양배추야말로 찐으로 맛있지.
4: 어디 어디
3: 먹어볼래.
0: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3: 우와, 정말 쌈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네.
0: 그치, 그치.

0: 탱탱님, 오늘 요리도 최고였어요. 고기는 역시 상추에 싸먹어야 제맛이네요.
1: 새우볶음밥은 당근이랑 양파가 들어가야 더 향긋하다고요.
2: 무랑 파를 넣은 소고기국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3: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몸에 좋은 이 채소와 함께 꼭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거라.
4: 명심하겠습니다, 댕댕님.
5: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가요.
0: 지아, 우리랑 같이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오늘 기운이 펄펄 나겠는데?
1: 맞아. 댕댕아, 아니 댕댕님, 고마웠어요. 내일은 댕댕이로 다시 만나. 모두 안녕.

0: 잘 가거라.
1: 댕댕아, 이제 그 말투 그만하자. 지친다.
0: 하긴 나도 지친다. 아니, 그래도 내 요리는 진짜 좋았잖아.
2: 완전 완전. 다음에 또 해줘야 된다.
1: 그럼 우리가 또 댕댕님이라고 불러줄게.
0: 좋아 좋아.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볼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4: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5: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7: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5: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북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1: 우리 영감이야. 참 잘생겼지. 헤어진 지 오래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0: 할머니, 거북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1: 몇 번째 할아버지가?
0: 네?
1: 내 영감이 총 8이던가 9이던가
0: 9이요?
1: 우리 거북이들은 부부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여럿이거든. 오늘은 7번째 영감이 보고 싶네.
2: 아, 예, 여기가 맞나?
3: 예, 도착했어요.
2: 아이고, 여기 자리가 있네요. 우리 여보, 여기 앉으세요.
3: 아유, 당신이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3: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4: 먼저 앉아요. 아유, 다리도 많은데 그저 둘 다 앉지 그러오.
2: 화를 내세요. 아, 거북이 등껍질 좀 치워주세요.

0: 일을 못 봤네.
1: 알려줘서 고마워요, 거북이님.
2: 너구리 부부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3: 하! 내가 여기 왜 왔더라?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왔더라. 아! 당신 교통사고!
3: 아!
4: 교통사고?
5: 오늘의 관자, 너구리 부부. 너구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6: 우리 부부 어떡해.

0: 우리 은가 왜 이렇게? 아이 영감 눈 좀 떠봐요.
1: 반장! 멜로 멜로!
0: 아유 깜짝이야.
1: 놀랐죠? 아이고 그냥 죽은 척했는데 우리 마누라 떠서 갔죠. 아유 여전히 귀여워요.
0: 아유 장난 그러게 정말. 아유 몰라요.
1: 장꾸러기.
0: 아유 정말.
2: 너돌님.
0: 선생님. 우리 영감 어떤가요?
3: 아, 잠시만요. 어디 보자.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니 다행이었을까?
2: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0: 아이 어제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영감이랑 산책을 했는데 어느새 해가 지더니 미처 차가 오는 모습을 못 보고 우리 영감이
3: 너구리들이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차 사고가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1: 아이 그래도 내가 샤샥 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이 살짝 넘어지기만 했지 크게 다치진 않았잖아요.
0: 아유 우리 영감 빠르기도 해라.
1: 빠르지
0: 샤샥
2: 그럼 간단한 처치는 했으니까 댁으로 돌아가셔서
3: 이건 너스님 털이 개선충에 감염됐어.
2: 개선충?
1: 개선충이 뭐예요? 개선충이 뭐예요?
3: 개선충은 옴진드기라고도 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피부 밑에 들어가 기생하면 가려움과 함께 털이 빠지는 피부병이야. 특히 너구리가 많이 걸리는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2: 자, 생각보다 개선충이 심해서 꾸준히 병원 와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1: 아이고, 이렇게 심해진지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요.
0: 아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요?
3: 어?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1: 그게 너구리는 개과 동물로 우린 뛰어난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0: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죠.
4: 이거
5: 어머 지금 저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4: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마음에 드시면 가주세요.
5: 당연히 마음에 들죠.
4: 도순 씨
1: 그렇게 우린 결혼해.
0: 아이들을 낳았죠.

0: 귀여워.
1: 눈도 아직 안 떴나 봐.
2: 아이, 그때 아기들을 너무 숲 가운데 탁 트인 곳에 나 당황했었잖아.
3: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나네요.
4: 네?
3: 다음 중 너구리에 대해 맞는 사실은 1번, 너구리는 평생 한 집에서 산다. 2번, 너구리는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닌다.
4: 이미 새끼들을 숲 한가운데에 낳아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2: 맞아요. 2번,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닌다.
4: 맞았다, 맞았다.
2: 어떻게 알았지?
3: 우린 새끼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했죠.
2: 그 후로도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면 버드나무 아래로. 또 굴로 이사를 했죠.
3: 우리 영감이 느리고 굼뚜지만 애들 안전엔 무척이나 예민하거든요.
2: 당연하지. 우리 너순 씨를 위해서라면.
3: 아유, 장난 그러기.
4: 참 오글거리니. 아니, 참 자상하시다. 아니, 근데 너구리는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하시나 봐요.
1: 사자랑 호랑이는 암컷이 독박 육아를 하던데.
2: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연히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요. 너굴너굴.
3: 너구리는 약 100일 동안 새끼들을 돌보는데 엄마 아빠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 있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냥해 올게.
5: 네, 엄마.
4: 우와, 신난다.
6: 고생해요, 여보. 아이들은 내가 확실히 지키고 있을게요.
1: 갑시다. 거기서!
3: 엄마 너구리는 아이들을 위해 새와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고.
2: 그 사이 아빠 너구리는 아이들을 돌보죠.
1: 우와, 아이들은 다 컸겠네요.
3: 아유, 다 커서 벌써 독립했죠.
2: 아이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아이들과 살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4: 저기요, 병원에 있는 거랑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
3: 저도요.
4: 여보세요?
3: 처음 사냥 내보냈을 때
2: 그때 생각이 나요.
3: 그러니까요. 작은 뱀을 보고도 깜짝 놀라서 벌쩍벌쩍 뛰었잖아요.
2: 그래, 맞아, 맞아.
3: 그러던 녀석들이 킁킁킁 냄새를 맡아 잠새를 찾아 공격도 하고.
2: 그 무서웠던 뱀도 사냥을 잘하게 됐지.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든지.
3: 아니, 그니까요. 그때 막내가 쥐만 못 먹었다고 그 뒤부터 뱀 사냥 연습 엄청 했잖아요.
2: 그래. 아이, 그랬구나.
3: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뱀이라고 물고 다니질 않나.
2: 혼자 뱀 낚아채는 연습도 하더니.

0: 아, 막내가
1: 성공했어요.
0: 아이고, 그땐